자, 조재즈의 모르시나요? 어제 초성 힌트로 드렸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먼저 보정속옷 받으실 분 8684님 이거 예전 아이리스 OST였어요. 그때부터 본방사수 했었죠. 라고 하셨고요. 제가 얼마나 초성 퀴즈에 진심이냐면요. 힌트 받자마자 아내한테 보내줍니다. 같이 좀 맞춰달라고. 근데 아내가 잘 모르면 아내가 같이 일하는 병원의 간호사분들께 그쵸, 우리가 항상 그 사용하시는 단체 문자방을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렵게 어렵게 정답을 보내주세요. 이번에도 도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하신 5335님. 자, 두 분 포함해서 10분 보정속옷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분들 저희 선곡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문제 기억 3종 고체 탈취제, 비건 아로마 오일, 밀대 걸레 세트 받으실 분은요. 제가 최근에 단발로 자르고 나서 어떻게 드라이를 해야 하나 고민이 깊은데요. 이거 잘못하면은 바로 조재즈님 같이 되거든요. 우리 특별 초대석 나왔을 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머리 직접 하시냐고. 아니라고. 전문가의 손길을 항상 받고 그래야 이렇게 단정한 단발이 똑단발이 된답니다.

0: 아무튼 0813님 알고리즘이 어떻게 하라는지 저한테 단발 스타일링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곰손이라 아무리 따라해봐도 삼각김밥 머리가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계속 하다 보면 느는 게 손기술이니까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대사관이 기다리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문자 샵 8000번,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네, 틈 되시면 저희 선곡, 듣고 싶은 노래 신청, 네,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게시판 편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1부 시작할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3: 4만원
2: 재고관리,
3: 4만원
2: 생산관리,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4: 유후,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5: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9: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혹시 이 곡 들으시고 이따 점심시간에 코노 가는 남자분들 계시지 않을까. 임재범 너를 위해 였습니다. 5333님 초등학교 5학년 우리들이 생일이라고 오랜만에 엄마표 마카롱을 구워달래서요. 몇 년 만에 만드는 거라 잘 나올지 걱정입니다. 이런 분들이 꼭 다 잘하시던데. 지금 꼬끄 반죽하고 말리는 중인데요. 제발 예쁘게 잘 나와주길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 꼬끄가 마카롱의 그 겉에가 단단한 그건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꼬끄를 어떻게 반죽하지? 예, 뭘 잘못 봤나 했는데 예, 맛있게 만들어 줬기를 바랍니다. 4782님은 눈썹 칼로 눈썹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반을 날렸어요. 너무 놀라서 악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쩌다가 거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썹 잘 안 자라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날려봤거든요. 근데 진짜 몇 달이 지나도 안 자라가지고 예. 눈썹 영양제 열심히 바르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순간에 한 획이 예, 이렇게 좀 너무 상심만 마시고요. 그래도 느려도 잘합니다. 2444님 신청곡을 브라이언 아담스의 네, 이 노래 참 대단했죠. Everything I do it for you. 거친 듯 맑고 쨍한 목소리가 가을을 닮은 것 같아요. 이 계절에 어울리는 것 같아 꼭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자 2444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종신님이 신청하신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0: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동 강원산동.
2: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산동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7560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7: 정선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가 열립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음악회 정선에서 만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가을 산행길에 이 떨어진 도토리나 밤 줍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게 떨어져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래요. 도심 공원에서는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가져가면 공원 녹지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에서는 허가 없이 야생식물을 채취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우리한테는 작은 열매지만 이게 다람쥐 같은 야생동물에게는 겨울을 나는 소중한 먹이이기도 하니까 예쁜 도토리나 밤을 발견하더라도 주머니에 담기보다는 동물 친구들을 위해 그대로 두고 와야겠습니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밥의 양을 줄이는 거죠. 네. 건강관리와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즉석밥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예전에는 210g 안팎의 제품이 흔했는데 최근에는 밥 반 공기 정도인 그런 소용량 제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답니다. 뭐 작은 밥 있었는데 아무튼 요즘 회사마다 110g, 130g 안팎의 작은 밥들을 출시하고 있고요. 용량을 줄인 제품뿐만 아니라 또 현미나 잡곡밥, 또 곤약밥처럼 식이섬유를 고려한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답니다. 자, 밥 한 공기 200g이라는 공식도 이제 옛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자차 운전하시는 분들 차 리콜 안내 잘 체크하고 계신 거죠? 근데요, 리콜 통보를 받고 1년 반이 지나도록 수리하지 않은 차량이 무려 81만 대에 달했다는 소식입니다. 2024년 리콜 대상 차량 약 514만 대 가운데서 16%가 아직 수리를 받지 않았다는 건데, 특히 자동차 안전과 직결된 브레이크 같은 제동장치 결함 차량이 36만 대, 전기장치 결함 차량도 23만 대를 넘었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문자와 우편으로 리콜 사실을 알리고

분기별로 수리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안내 받고 시간 없다고 미루셨다면 꼭 가까운 시일 안에 네,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이건 뭐 바로 안전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자동차에는 사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장치가 있죠. 네, 지금은 없는 차가 거의 없을 만큼 많이들 사용을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항공기에 쓰이기 시작해서 운항 정보와 조종실 음성을 기록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장치였죠.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동차에도 차량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같은 주행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치가 이름이 뭘까요?가 오늘 문제입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힌트곡은 부른 팀에 있네요. Don't Push Me 라는 노래인데요. 스윗박스의 노래입니다.

자, 스윗박스의 Don't Push Me. 자동차의 주행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 자, 블랙박스였습니다. 역시 뭐 많은 분들이 노래 시작 전부터 정답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자, 유산균 세트와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분들, 저희 오늘 아침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0님, 집들이 하시는군요. 제가 직접 음식을 할지 아니면 그냥 배달 음식을 시킬지 고민 중인데 제가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배달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배달을 시키면 성의 없어 보일까 봐 걱정이에요. 아우 머리 아파. 하나 정도의 메뉴는 좀 사람들이 찌개 종류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약간 반 돼 있는 거 해서 하시고 나머지는 시켜서 이렇게 뭐 누가 굳이 물어보지 못하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그걸 몇 사람이 올지 몰라도 다 준비하는 거는 그건 요즘 정서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얼마 전 생일이셨던 2159님 특별할 거 없이 그냥 출근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생일이면 그냥 설레고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별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생일이 내가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주말에 친구들하고 공연 보러 갔던 날 정도 기억나고 나머진 그냥 다 평범했던 것 같아요. 보통 다 그렇죠. 네, 뭐 연애 중에 맞은 그런 생일 정도 제외한다면. 네. 자, 일단 신청하신 곡은 우리 2159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최근에 이혜영님 또 4456님도 신청하신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준비되어 있는데 5762님 왜 회사에서 하품을 하필 하는데 부장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셨다고 하필 입을 딱 벌리는 순간 마주쳐서 너무 민망하다고 부장님의 그 눈빛 어이구 한심한 것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자 이 노래와 함께 털어버리시죠. 스파이스 걸스입니다. 워너비.

네, 들으신 곡 윌슨 필립스 Hold On이었습니다. 정말 예, 대단한 팝스타들을 부모님으로 둔 네. 여기에 카니 웬디 윌슨은 비치보이스의 브라이언 윌슨의 따님들이고 마마스 앤 파파스의 존 미셸 필립스의 따님 차이나 필립스 이렇게 세 명의

0: 2세들이 함께 노래했던 Hold On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제 운동화를 보더니요, 완전 밤티야. 그래서 밤티가 뭔데? 그랬더니 저를 한심한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촌스럽다, 구리구리다 라는 뜻의 신조어라네요. 왜 밤티지? 밤이 무슨 죄인데? 7779님. 그래서 밤티의 반대말은 또 장원영이라는 거예요. 오, 장원영 운동화. 그러면 운동화가 예쁘다는 뜻이라는데, 그럼 뭔 단어에 앞에 장원영만 붙으면 다 이쁘다라는 뜻이 된대요. 요즘 애들 말 따라하기 힘든다고. 아이, 그 뭐 다 따라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네, 옛날에는 뭐 야, 왕 웃겨 이래도 뭐 다들 막 깔깔깔깔, 그때 데뷔할 때 왕이 한참 그렇게 뭐만 붙여도 아무도 안 쓰잖아요. 이제 뭐 킹 정도 해줘야. 이 사연이 좀 킹받네요, 그죠? 딸이 첫 월급탄 기념으로 잠옷을 사줬어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입나 했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입어보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 저보다 더해요. 포장도 못 듣고 있어요. 고의 간직하겠대요. 부모님 마음 이런 겁니다. 네, 4567님 그래도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네,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3: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백년 가게 수양농장 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랜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4: 자, 2부 마지막 곡은 과속 스캔들 OST에서 예전 그 노래 맞죠? 아마도 그건 홍민정 버전으로 듣고요. 오늘 영화 대서관 어떤 영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0: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청.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말권으로 접어드는 금요일이어서 이 가을날 뭔가 좀 로맨틱한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에게는 예전에 You Make Me Feel Brand New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필라델피아 출신 혼성은 아니죠. 남자들 그러니까 중창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전에 뭐 별셋이라든지 남성 보이그룹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노래에 전념된 노래에 특화된 그런 중창단들이 꽤 있었잖아요. 스타일리스틱스라는 팀의 Betcha by Golly Wow라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뜻은 이게 굉장히 행복할 때 감탄사처럼 쓰는 표현이래요. 근데 골리? 배차? 글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뜻을 떠나서 듣고 있으면 정말 고전적인 그런 사랑이 떠오르는 곡이어서 오늘 생각난 노래로 떠올려봤습니다. 자, 스타일리스틱스의 Betcha by Golly Wow.

0: 그게 핵심을 뚫는 대사 한 줄을 통해 영화를 만나봅니다. 대사 한 줄을 곁들인 영화 이야기, 영화 대사관.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FM 영화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현 작가님 오늘도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사실 이제 오늘부터 한글날 저기 대체 휴일까지 쉬시는 분들은
1: 개천절.
0: 네.
1: 네. 이제 한글날은 다음 주.
0: 네. 제 마음이 좀 급했나 봅니다.
1: 그래서 마음이 앞서가셨군요.
0: 네. 그래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의 금요일이 네. 아닐까. 근데 작가님은 꼭 이런 거 여쭤보면 네. 그냥 이런 연휴와는 관계없는 인생을 사실
1: 맞아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0: 아 근데 그렇게까지 관련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1: 휴일하고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체 휴일하고는 더더군다나 관련이 없습니다.
0: 아니 시사나 이런 것도 그
1: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다가 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웬일로 시사가 없지? 나중에 알고 보면 대체 휴일이어서 없고.
0: 그러니까 이번 예. 주 그러면 다음 주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1: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것 같던데.
0: 하긴
1: 아, 다음 주 월요일이 없네요.
0: 없군요.
1: 네. 근데 다음 주에는 시사 자체가 많지 않은 게 다음 주 화요일에 부산 영화제 개막이라.
0: 야, 드디어.
1: 네. 그래서 부산 영화제 이제 개막하고 할 때는 거의 뭐 모든 영화인들이 부산에 좀 집중하는 시기라. 그때 이제 그러니까 뭐 추석 연휴, 설 연휴가 아니라 영화계에서는 네. 부산 영화제 때 한 주 정도 약간의 이제 약간 좀 시사가 좀 뜸한 시기가 있다.
0: 그렇군요.
1: 그래도 다음 주에도 시사가 매일 있긴 한데요. 네, 그 와중에도 작은 영화들.
0: 아니 근데 요새 느끼는 극장가가 네. 사실 영화 많이 볼 철 같은데
1: 네.
0: 그 암살자들하고
1: 네.
0: 타짜 정도가 네. 화제되고
1: 네.
0: 딱히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영화 얘기가 좀 없었어요. 최근에.
1: 근데 원래 날씨 좋으면 사실 밖으로 많이 다니긴 해요. 그 봄, 가을에는 네. 또 이제 날씨 선선해지잖아요.
0: 네.
1: 이제 또 단풍놀이 시작되고 이러면 사실 그리고 이제 가을 야구 시작되고 이러면 극장은 그들이 경쟁자입니다. 가을 야구와 단풍놀이와 경쟁하는 시기가 가을이기도 해서 이게 쉬운 시기는 아니고
0: 그렇군요.
1: 약간 비수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제는 좀 작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작은 네. 영화나 예술 영화들이 이때 다 쏟아져요.
0: 아 오히려 안 좋잖아요.
1: 그래서 저 너무 힘들어요. 영화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매주 10편 가까이 개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영화들이 다 괜찮은 영화 되게 많거든요. 근데
0: 네.
1: 이 시기에 그게 묻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저도 예. 네.
0: 저는
1: 슬픈 시기긴 해요.
0: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인터넷 요금제가
1: 네.
0: 가족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편씩 VOD를 공짜로 볼 수 있는데
1: 네.
0: 지난달에 그 놓치고 지나갈 뻔했거든요.
1: 네.
0: 근데 딱 9월 30일 날 옵세션이 뜬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이때가 그래가지고
1: 네.
0: 일주일 그 볼 수 있으니까
1: 네.
0: 일단은 받아놓고 받은 네. 게 아니라 이제 빵원으로 결제하고 네. 주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 네.
0: 옵세션 본 사람이 될 거예요. 곧.
1: 네.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0: 아, 네.
1: 이게 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됐다 그러면
0: 네.
1: 대체 뭐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된 거야라고 기대가 커지거든요.
0: 아니 일단 저희 집은 네. 저희 막내가
1: 네.
0: 그 심야 영화로
1: 네.
0: 겁도 없이
1: 네.
0: 그걸 보고 와가지고 재밌다 그래서
1: 네.
0: 그래서 한 사람밖에 안 본 영화라 우리 가족 네. 중에 두 번째가 제가 되고 싶어서
1: 이게 보통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이야기들이 영화의 소재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0: 네.
1: 소원이 이루어져서 괴로운 사람의 이야기라는 그 설정 하나 바꾼 것이 아주 신선한 이야기가 된 거죠.
0: 빅 생각나는데 소원이 네. 이루어져서
1: 그 빅의 좀 호러 버전?
0: 호러 버전.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비수기 하지만 또 작가님께는 굉장히 머리 아픈 이 네. 시점에
1: 네.
0: 오늘은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그 사실은 뭐 지금 극장가의 가장 큰 경쟁장 중에 하나는 또 아시안게임이기도 해요.
0: 아 맞다.
1: 네.
0: TV도
1: 네.

0: 다 밀려 있더라고요.
1: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전 세계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다 같이 쉰다 뭐 약간 이런.
1: 네, 시차니까 뭐 한밤중에 중요 경기 하는 건 극장가에는 별 타격이 없죠. 근데 아시안게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시간에 예, 별 시차가 없이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저 역시 사실 요즘 아시안게임 챙겨보랴 영화 챙겨보랴

0: 그 아시안 게임 시작하고 한 2, 3일 있으니까 결과가 나와 버리던데요.
1: 알고 보니 개막도 하기 전에 예선을 다 했더라고요, 남자 농구는. 오. 네. 언제부터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0: 그것도 좀 놀랐어요, 네. 아무튼.
1: 근데 둘 다 일본을 상대로 또 결승에서 네. 네. 승리를 하면서 그렇게 남녀 동반 금메달을 딴 농구 종목을 바라보며 네. 이 영화를 소개할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어떤 영화일까요? 네.
1: 뭐 애니메이션이고요.
0: 네. 아, 그럼 뭐 네. 애니메이션에서 이미 무릎이 네. 다. 네.
1: 힌트송은 네.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인데 이게 오늘은 좀 어렵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네 글자는 너무 쉽잖아요. 네. 오늘 소개해 주는 드리는 영화의 정확한 제목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극장판입니다.
0: 아 네. 맞아요. 이게 저기 좀 달라요.
1: 네, 그래서 땡땡땡땡 땡땡땡땡.
0: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그 이제 덩크슛 관련된 네. 영화는 맞는데 네. 앞에 땡땡땡땡.
1: 네. 네 글자가 붙습니다. 그것까지 다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자, 뭐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아마. 자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에 자 재미삼아 편안하게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께 팝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말씀하신 노래
1: 네. 네. 박상민의 너에게로 가는 길 오늘의 힌트송입니다.

0: 자, 슬램덩크 이러고 끝났는데 네. 오늘의 정답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
1: 네, 앞에 더 퍼스트가 붙습니다.
0: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다섯 분께 팝콘 받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문자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개봉할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기억이 납니다.
1: 저 솔직히 개봉 전에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뭘 더 할 수 있지? 만화책도 30권 넘게 이미 나왔고

0: 오.
1: 그게 벌써 그러고 거의 30년이 넘었다. 네. 네.
0: 애니메이션도 이미 나와서 방영을 할 만큼 다 했고 영화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TV에서 방영했던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이 나오는 경우에는 TV로 방영했던 이야기를 좀 그 중에 몇 화 분량을 이렇게 좀 압축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걸 보여줄까라는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영화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이야기 뭐 인물이 새롭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1: 네.
0: 관점과 시점만 바꿔도 영화는 영화가 되는구나. 정말 영화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무엇보다 마지막에 심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이 영화를 저는 IMAX로 봤습니다. 두 번 봤습니다, 심지어.
1: IMAX로?
0: 네.
1: 원래 IMAX로 만든 게 아니어도
0: 그러니까 IMAX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아도 IMAX 상영관에서 틀 수 있게 이제 또 그 버전에 맞춰서 또 만들죠. 네, 그래서 그냥 한번 보고 IMAX로 한번 볼 때는 또 집에 있는 식구까지 데리고 가서 IMAX로 나 볼 건데 같이 보지 않을래 해서 제가 사정사정해서 네.
1: 근데 반응이 어떠셨나요?
0: 뭐 재밌네. 뭐 그죠. 저만큼 좋아하진 않았던 거죠.
1: 지금 작가님은 네. 이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설렘이 막 이렇게 묻어나시는데.
0: 근데 슬램덩크를 원래 좀 보셨어요? 만화든 애니메이션이든?
1: 만화를 봤죠. 저는 제가 데뷔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0: 네.
1: 이 만화를 소개받아서
0: 이게 1992년에서 1996년 동안 연재되었다고 나오거든요.
1: 그러니까 끝을 제가 못 봤나 봐요.
0: 네.
1: 96년이면은 제가 그러니까 앞부분이 너무 재밌어서
0: 네,
1: 이때 그쵸. 전에 아무튼 나왔던 건 다 봤는데
0: 네.
1: 전역하고 그 뒤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0: 네.
1: 이게 개봉하면서 이제 다시 좀 찾아보게 됐던
0: 저는 사실 이거를 순서대로 본 게 아니라
1: 네.
0: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분식집에 그때 왜 보물섬이나 뭐 이런 만화책들을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1: 마음대로 보라고.
0: 그러면 이제 주문해놓고 나오는 동안 이제 얼른 보는 건데 그렇게 뒤죽박죽으로 본 거예요. 그냥 순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1: 아.
0: 순서 왔다 갔다 해서 뭘 해도 그냥 농구하고 있으니까.
1: 단행본으로 보신 게 아니라 네. 연재로.
0: 단행본은 나중에 이제 본 거죠. 나중에 단행본을 아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라고 알았고 처음에는 네. 그냥 띄엄띄엄 막 뒤죽박죽으로 봤어도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 슬램덩크가 그 뒤에 애니메이션으로 TV로 또 방영이 돼서 애니메이션을 먼저 접한 세대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나는 동안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슬램덩크 원작자에게 극장판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계속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계속 지금 내가 원하는 퀄리티로 안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완성을 한 게 해서 개봉한 게 2023년이고요.
1: 네.
0: 중요한 건 이 슬램덩크의 원작자 이노우에 다키이코가 직접 연출을 한 게 더 퍼스트 슬램덩크입니다.
1: 이분은
0: 네.
1: 거의 이 슬램덩크의 인생을 그냥 갈아 넣으신 분.
0: 슬램덩크 말고 유명한 거는 베가본드. 저 예전에 만화방에서 빌려보면서
1: 그건 무협
0: 그죠. 근데 아직도 완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정말요?
0: 제가 약간 그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완결이 안 된 만화는 웬만하면 제가 시작을 안 하거든요.
1: 아 그렇죠.
0: 네. 그래도 뭐 슬램덩크를 이길 수는 없을 거고요. 이게 재밌는 게 지금도 우리 모두 강백호잖아요.
1: 네.
0: 우리는 강백호의 본명을 모르죠. 사쿠라기 하나미치라고 하면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1: 너무 어색해서
0: 네.
1: 저 결국 그 이게 더빙판이 있고
0: 네.
1: 그 고등학교도 북산이 안 나오고 거기서 뭐 이렇게 다 일본어로 돼 있으니까 집중이 안 돼서
0: 네.
1: 그냥 한국어 더빙판으로 먼저 일단 봤습니다.
0: 그리고 슬램덩크는 사실 더빙판으로 보는 맛이 있습니다.
1: 네. 아, 그 참.
0: 이게 왜냐 강백호라고
1: 불러줘야지. 네. 정대만이라고 불러줘야 그래서, 되고.
0: 이제 불꽃남자 정대만을 해줘야 되는데
1: 네.
0: 정대만 이름이 뭐였더라.
1: 그게
0: 원래 이름 저자 기억도 안 나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외우기도 힘든 일본어 이름 얘기하면 어색해서
1: 네.
0: 다른 건 몰라도 슬램덩크만큼은 한국어 더빙으로 보는 게 사실은 제대로 된 느낌인데
1: 네.
0: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자막으로 봐도 그게 제가 알아서 그러니까 관객이 알아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변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일본 이름을 부르는데 자막은 강백호, 서태웅, 뭐 최치수 나오는데
1: 맞다 서태웅 최치수.
0: 네, 그냥 그 일본어 음성을 들으면서 관객이 스스로 알아서 이미 실시간으로 그냥 그렇게 한글 이름으로 변환을 하면서 보고 있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1: 아니 이게
0: 어제도 봤는데
1: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이들은 네. 과연 이 기분과 정서를 이해할지가 참 의문입니다.
0: 근데 그게 그 시대 상황에 그 당시 일본 문화에 대한 반감이 아직 그 지금보다 훨씬 더 클 때라 네. 이러한 그 선택을 했던 것인데 이래야만 했던 것인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 우리에게 친근해진 그 작품이 된 것 같기도 해요.
1: 그럼 세계적으로 일본에서는 그래도 이게 뭐 최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상도 받았지만
0: 네.
1: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0: 아마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다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1: 대만은 뭐 네. 그쵸.
0: 사실 한국도 그렇고 그 시절에 한국에서 농구대잔 이거 참 옛날 사람이군요.
1: 네. 네.
0: 농구대잔치의 열기와 슬램덩크가 거의 겹쳐지면서
1: 아, 대단했죠.
0: 슬램덩크 속의 인물과 현실의 그 선수를 막 이렇게 좀 그때 서장훈 선수는 최치수 같다 뭐 이러면서 뭐 우리끼리 하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시아권에서의 농구 붐을 만드는 데는 슬램덩크가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고
1: 또 대한민국 물론 뭐 지금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농구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유명세를 탔던 시절이 또 올까 싶을 만큼
0: 네.
1: 네, 대단했죠.
0: 그러니까 이게 저도 최근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안 게 뭐 이미 뭐 슬램덩크의 팬들은 워낙 많으시니까 많이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때 한글 이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거를 만들 때 그 만드신 분의 예전 학창시절 친구 중에 백호기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이름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강백호의 백호를 가져오고 평소에 그분이 왠지 강씨와 서씨가 멋있는 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 강백호와 서태웅으로 이름을 지었고 수많은 등장인물의 이름은 그냥 졸업앨범을 보고
1: 세상에 네,
0: 졸업앨범에서 이 이름 저 이름 해서 조합해서 만든 게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슬램덩크의 이름이 된 거죠.
1: 근데 은근 잘 어울려요.
0: 네.
1: 네, 최치수도 왠지
0: 찰떡입니다.
1: 네, 진짜 아 그게 번역하신 분의 동창들 네. 이름이.
0: 그래서 중요한 건
1: 네.
0: 영화는 근데 주인공이 다릅니다.
1: 맞아요.
0: 굳이 주인공을 따져 보자면 강백호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강백호와 서태웅의 서사 둘의 어떤 경쟁 서사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1: 전혀 아니요.
0: 원작자의 선택은 송태섭.
1: 송태섭
0: 가드 포인트 가드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극장판을 만든 것이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이 원작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학년 강백호 서태웅 서사에 집중하느라 2학년 송태섭을 소홀히 했던 게 내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극장판에서는 송태섭으로 주인공을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팬들의 추측은 송태섭의 실제 원작자가 좀 자기를 많이 투영한 캐릭터로 밝혀져 있어서 결국 자기를 주인공 삼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1: 네.
0: 하긴 해요. 실제로 그 작중의 송태섭 키가 실제 원작자 키와 같다고 합니다.
1: 몇인데요?
0: 168인데
1: 네.
0: 최근에 그 인터넷 사전이 있잖아요. 위키 보니까 부연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송태섭 키와 같았으나 노화로 인해 최근 167로 줄어든
1: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0: 다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 자이 1833-3367 GS건설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어린 시절 형을 잃은 송태섭은 형을 대신해 농구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코트에 섭니다. 하지만 뛰어난 선수였던 형과 비교가 되면서 농구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점점 마음을 닫게 되는데요. 방황과 슬럼프를 겪던 태섭은 북산의 주전 가드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전국 대회에서 형이 생전에 꼭 이기고 싶어했던 최강의 팀 산왕공고를 만나게 되죠. 치열한 경기 속에서 태섭은 형의 꿈과 자신의 한계를 동시에 마주하고 더 이상 형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코트에 서는 법을 깨닫습니다. 북산 대 산왕 치열한 승부 속에서 가드 송태섭이 형과 화해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이야기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지금부터 세훈 작가님의 다정한 설명으로 다시 만나봅니다. 자, 말씀드리면서 또 생각난 게 네. 예전에 처음 이거 만화책 보다가 한 세 권이 지났는데 한 경기가 안 끝나 있었던 야 이게 이렇게도 되는 근데도 긴장이 안 늦춰지는 네. 참 마법 같은 시간 순간을 경험했었습니다.
6: 바로 이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도 한 경기를
5: 그러니까
6: 한 경기를 그려내는 이야기예요. 그 북산과 산왕의 원작에서도 그 거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경기가 펼쳐지는 와중에 송태섭과 다른 선수들의 과거가 플래시백으로 중간중간 들어가는 구성이거든요.
5: 네. 네.
6: 그래서 전반전이 이제 끝나고 하프타임에 또 과거가 들어가고 중간 작전타임 한번 부르면 또 과거로 들어가고 그렇게 중간중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데 현재의 이야기는 그냥 그 딱 시합 하나입니다.
5: 네.
6: 근데 북산과 산왕이란 말만 들어도 심장이 뛰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영화는 일단 그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송태섭의 성장기를 한 축으로 삼고
5: 네.
6: 그렇게 성장한 송태섭이 현재 시점에서 북산의 주전 가드로 산왕과 맞붙는 게임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한 축.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좀 전개되는 이야기고요. 이 극장에서 관객들이 일단 시작부터 좀 감동을 받은 건 처음에 송태섭의 어린 시절 그 형과의 이야기가 마치 단편 영화처럼 이렇게 프롤로그로 나온 뒤에 오프닝 크레딧이 스케치가 한 명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스케치로만 등장했던 인물이 완벽한 유니폼을 갖춰 입은 애니메이션의 형태로 변해가면서 다섯 명이 걸어오는 장면에 이미 사실 게임 끝났거든요.
5: 그러니까 그간 만들어졌던 뭐 그 방송용 애니메이션에서
6: 네.
5: 뭔가 그 책에서 느꼈던 디테일이나 네. 인물들의 어떤 그런 게 사실은 조금은 아쉬웠단 말이죠.
6: 네.
5: 이런 그 TV판이.
6: 그쵸.
5: 이거는 뭐 원작을 씹어먹을 듯한 디테일의 네. 주인공들이 나오니까 저도 거기에서 좀 압도되더라고요.
6: 그 지금 그 땡플릭스에도 그 TV판 애니메이션도 다 올라와 있고요.
5: 네.
6: 바로 이 작품 더 퍼스트 슬램덩크도 올라와 있거든요. TV판 애니메이션은 명랑 만화의 톤이 좀 더
5: 그렇죠.
6: 좀 있는 거라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스포츠 만화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의 묘사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
5: 네.
6: 선

0: 소로서의 성장을 그린. 그러니까 TV판 애니메이션은 약간 하이틴물, 명랑 만화의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스포츠 선수의 성장에 집중하는 이야기로 좀 풀어내고 있고요. 무엇보다 연출을 너무 잘했어요. 제가 어제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이노우에 다케이코라는 이 만화가는 만화도 잘 그리는데 애니메이션 연출력도 너무 뛰어나다고 느낀 게 영화적인 연출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송태섭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 프롤로그도 하나의 단편 영화입니다. 대사를 최소화하고 장면과 장면을 이어붙여서 영상과 영상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영화적인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극장에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1: 네, 그럼 여기서
0: 네
1: 만약에 원작을 1도 안 본 네 사람이
0: 네
1: 딱 대놓고 이 퍼스트 슬램덩크를 만났을 때
0: 네
1: 과연 아무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독립된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그래도 재밌게는 보실 텐데
1: 네
0: 저만큼 재밌게 보지는 못하시겠죠. 그리고 저도 재밌게 보았지만 저보다 슬램덩크를 더 사랑하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재밌게 보았겠죠.
1: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까지 제가 이 작품을 사랑하지는 않았었지만
0: 네.
1: 저보다 조금 몇 살 어린 후배들이
0: 네.
1: 이 2023년에 이 나왔을 때
0: 네.
1: 한 번 본 친구는 없어요. 극장에
0: 그렇다니까요.
1: 가서 울었는데 또 울고
0: 네.
1: 내가 그 정도냐?
0: 아,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정말 숨이 멎는 듯하다니까요.
1: 근데
0: 이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릴 때 낭비한 시간이 주는 선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 내가 그 라면 먹으면서 만화책 넘기고 학교를 뭐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땡땡이
1: 친구
0: 만화방 가서 만화책 보고 했던
1: 네.
0: 그때 어른들의 기준으로 보면 낭비한 시간들 그 낭비했던 시간들이 지금 이런 작품을 볼 때는 선물이 되는 거죠.
1: 아.
0: 내가 그 시간을 낭비해서 슬램덩크를 보는데 그 시간을 허비한 덕분에 지금 내가 극장 가서 그리고 혹은 이제 뭐 이제는 집에서 이 작품을 볼 때 그 시간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낭비한 시간이 뒤늦게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1: 충분히 이해됩니다.
0: 네. 네. 그리고 이게 스포츠 만화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이거는 시작부터 농구 장면 묘사에서 저는 이미 이 작품의 존재 이유가 설명됐다고 생각해요.
1: 특별한 무슨 장치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0: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그 마치 아바타라는 영화를 만들듯이
1: 네.
0: 모션 캡처 퍼포먼스 캡처로 실제 농구 선수들의 농구 장면을
1: 맞다.
0: 그 모션 캡처 퍼포먼스 캡처로 촬영한 다음에 그걸 다 일일이
1: 손으로.
0: 애니메이션으로 리터치를 한 거예요.
1: 야.
0: 그러니까 선수들의 움직임은 실제 선수들의 움직임이 살아있고 그걸 애니메이션의 질감으로 화면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제작된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에서는 가령 점프를 한다 그러면
1: 비현실적으로 할 수 있죠.
0: 인물은 멈춰 있고 카메라가 움직이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인물은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가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은
1: 맞아요.
0: 인물이 이제 이동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애니메이션 작법인데 이 작품은 모션 캡처와 퍼포먼스 캡처로 실제 농구 그 경기장의 움직임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를 보면서 우리를 흥분시킨 그러니까 만화책을 넘기면서 상상했던 움직임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스포츠 만화로서도 훌륭하고 성장 이야기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1: 아니 이거 네. 한국어 더빙하신 성우분들 부담이 엄청났겠어요.
0: 그죠.
1: 네.
0: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도 원작의 성우가 아닌 또 다른 성우를 캐스팅해서 그 더빙을 해서 그거 갖고 또 원작 성우 팬들 분들과 싸우기도 하고
1: 네.
0: 뭐 그랬지만 작품 좋고 결과 좋으면 다 그동안 추억이 되죠.
1: 그렇죠. 사실은 뭐 강백호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었던 원작에서
0: 네.
1: 그 빨간 머리보다는 이제 송태섭의 서사가
0: 네.
1: 송태섭을 연기해 주신 우리 성우가 엄상현
0: 네.
1: 성우님인데 쿵푸 팬더의 포 또 로보카 폴리의 폴리를 대스타시고요. 강백호는 강수진 성우 이분은 또 원피스의 루피

0: 네.
1: 코난의 남도일 거의 뭐 지금 그 애니 팬들 입장에서는 성우계의 대스타들이 맡아서 해주셨네요.
2: 그 송태섭이 주인공이긴 한데 송태섭으로 시작해서 마치 우리 농구장에서 공이 가드에서 포워드로 가고 포워드에서 센터로 가고 센터가 다시 가드로 공을 돌리고 하는 것처럼
1: 네.
2: 영화의 주인공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송태섭으로 시작하지만 서태웅으로 넘어갔다가 또 정대만으로 갔다가 또 정대만 빼놓을 수 없는 이름 그러다가 또 상대팀의 서사까지 들어갑니다. 산항공고의 에이스 정우성의 서사까지.
1: 하... 네.
2: 그래서 주인공 송태섭은 일종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화자처럼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 주인공은 영화에 등장하는 모두라고 할 수 있죠.
1: 네. 네.
2: 그래서 아시안게임 농구를 보고 아직 그 심장이 아직 뜨거워진 상태에서 이 작품을 보시면 네. 훨씬 더 재밌게 보실 겁니다.
1: 그리고 네. 사실 만화가라는 직업이 이게 극한 직업이라고들 하잖아요.
2: 네.
1: 근데 이 정도 결과라면 이게 영화 이 퍼스트 슬램덩크 개봉 이후에 만화책이 역주행으로 두 달 만에 100만 부를 팔았다는 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네. 자 오늘 그러면
2: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엔딩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 음악도 좋아요.
1: 네. 어떤 곡이죠?
2: 템피티의 다이제로칸이라고요. 다이제로칸은 네. 제 영의 감각. 우리가 보통 오감이라고 그러죠.
1: 네.
2: 1, 2, 3, 4, 5가 아닌 그보다도 먼저 영의 감각을 노래하고 있는.
1: 이게
2: 엔딩에 나올 때.
1: 네. 1화 버전이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1화가 좀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OST 자체의 엔딩곡. 네. 영화 버전 다이제로칸. 자, 이 노래 듣고 또 명대사까지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0: 자, 10피트의 다이제로칸, 제 영의 감각이라는 노래.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엔딩 테마곡이었는데, 아니 제가 2023년이 이 슬램덩크로 뜨거웠던 건 기억하는데요. 네. 10피트가 내한 공연까지 네. 한 거는 몰랐어요.
1: 그때 뭐 슬램덩크로 다 소환됐죠. 10피트 내한 공연하고 박상민 씨 제가 보기 상영관에 오셔서 노래하시고 막 예. 네, 거기 영화 보러 갔던 관객들 막 다 막 떼창하고 막 그런 광경들이 기억나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고 그래서 그럼 이게 시작인가? 그 뒤에 계속 나오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영화 근데 영화를 본 입장에서는 더 나올 게 없다 싶어요. 이게 그냥 완벽한 시작이자 마무리가 아닐까? 더 퍼스트, 더 레스트, 더 베스트 슬램덩크를 그냥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다음 이야기를 또 보고 싶다.
0: 그렇죠. 아니 그런 소식이 네. 있나요?
1: 아직 제가 찾아본 걸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좀 계획이 발표된 건 없고요.
0: 그러면 뭐 감독의 의도도 지금 작가님 얘기처럼 네. 이게 더 퍼스트이자 베스트이자 레스트일 수도 있겠죠.
1: 왜냐하면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아쉬움은 제가 슬램덩크에서 좋아했던 캐릭터가 이번에는 거의 카메오처럼 스쳐만 가거든요. 능남 고등학교의 윤대협이라고.
0: 아, 윤대협. 네. 제2의 최치수.
1: 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윤대협의 서사가 있는 거를 한 번도 보고 싶은 마음, 개인적인 소망은 있습니다만 뭐 저 하나를 위해서 영화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이 영화는 그냥 북산과 산왕의 한 경기 안에 그들이 그 경기까지 어떻게 왔는가에 대한 서사를 녹인 영화적인 그 연출과 그리고 각본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다. 네.
0: 아니 정말
1: 다시 한번 했습니다.
0: 프로도 아니고 네. 일개 고등학교 농구 팀들의 서사를 가지고 네. 이렇게까지 사람을

0: 압도하는 스토리와 흡입력을 만들 수 있는 제주. 저 이때 처음으로 그런 사소한 것들도 이렇게까지 네. 큰 힘을 낼 수 있구나를 깨달았던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 그게 좀 일본만한 힘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 웹툰의 힘이기도 하고
0: 네.
1: 작은 설정 하나로 시작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능력. 사실은 그게 예전에 일본 만화 그리고 물론 지금의 일본 만화 그리고 지금의 그 한국의 웹툰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초밥 하나와 와인 하나로 수십 권의 만화를 그려내는
0: 그랬군요.
1: 사람들이잖아요.
0: 네. 네. 자 대사가
1: 네.
0: 이게
1: 뭐 사실 그 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신 분 그 슬램덩크의 팬분들 중에는 극장에서 내가 꼭 듣고 싶은 대사가 안 나왔다고 서운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대사만큼은 나왔습니다. 극장판에도.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대사는 일단 일본어니까요.
0: 설명 없이 그냥 들어요?
1: 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어떤 한번 맞춰보시죠. 네, 어떤 네네. 상황일지.
0: 아니, 네. 깊이 평가하는 거
2: 親父の栄光時代はいつだよ。全日本の時から。

0: 俺は今なんだよ。
1: 俺は今なんだよ。나는지금이다。
2: 이게영감님의영감의영감님의영광의시대는언제였나요라고해서국가대표시절이었나요나는바로지금입니다
1: 아이게영감님목소리예요아닌데
2: 강백호목소리입니다그러니까강백호가다른선수는상상도하지못할행동을코치에게하죠
1: 네턱이렇게좀
2: 코치의턱을잡아당기면서
1: 네, 네
2: 영감님의영광의시대는언제입니까저는바로지금입니다라고하는명대사가극장판에나오는데 또하나의명대사왼손은거들
1: 뿐아그게이거는뭐
2: 나오긴하는데다른상황에살짝스쳐가면서나와서사람들이좀아쉬워한게있었고요뭐슬램덩크를가장그통틀어서최고의명대사를개인적으로뽑아보라면저는농구좋아하세요네강백호를농구의길로이끈최소연이었나
1: 아소연이
2: 네, 네그렇죠농구좋아하세요
1: 동생
2: 그죠
1: 이거다이름이거저기로보면은 네, 이름이 네, 들려오는게다다른이름들이라 네, 굉장히헷갈립니다
2: 그송태섭과형이있는데 그분명히소타하고로타라고그러거든요
1: 네,
2: 근데그냥자막은준섭이태섭이라고했는데아무위화감이없다는게너무신기했어요
1: 참우리한테참이런작품이또나오기도힘들것같다는생각이들고
2: 그래서제가이번에그특히한국여자농구중국과의준결승전이
1: 네,
2: 저는약간북산과산왕의경기같은느낌이있어요네
1: 그서사를알아야지
2: 그러니까북산은사실언더독이거든요이렇게 산왕이 네, 산왕이넘버원이고근데그넘버원을상대로북산이경기를펼쳐내는그투혼의모습이이번에한국여자농구가중국을이길때의그느낌과비슷하고상대선수의그센터
1: 네
2: 2m 20넘
1: 맞아요
2: 센터가약간산왕의센터같고
1: 전마지막그버저비터세번째쿼터
2: 네,
1: 그버저비터잊을수가없었습니다
2: 그리고정자만갖고 그러면서 봤습니다
1: 광고듣고마무리해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자, 오늘 영화 대사관은 여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세훈 작가님의 사심이 가득 느껴졌던. 하지만 네. 또 그만큼
2: 어쩌었습니다. 아저씨라.
1: 예. 네. 아니 뭐 아저씨 떠나서 여기에 그
2: 만화를 보던 기...
1: 이런 네. 글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이 제 앞에 50대로 추정되는 아저씨가 2시간 내내 울면서 보시더라고요. 라고.
2: 네. 근데 그분은 갱년기였나 보네요.
1: 그렇죠. 2시간 내내.
2: 2시간 내내 우는 거는, 네.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그냥 눈물을 삼켰죠. 네. 겉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눈물이 맺혔다.
1: 가족을 데리고 다시 한번 재관람까지 하셨던. 네. 자, 뭐 지금 땡플릭스에 이미 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이라면 뭐 형편되실 때 한번 꼭 보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작가님,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영화 인턴에서 제가 연기한 영화는 현실적인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겠죠. 때로는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놓치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어쩌면 삶에서 중요한 건 어디까지 가느냐보다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도착하느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0: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1: 정선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가 열립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음악회 정선에서 만나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어제 라디오 놀러 오셨던 분들 오프닝 멘트 기억하시나요? 어제가 세계 커피의 날이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알고 보면 오늘도 아주 의미가 깊은 날이더라고요. 세계 미소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노란 스마일을 만든 디자이너가요. 매년 10월 첫 번째 금요일을 친절을 베풀고 한 사람을 웃게 해주는 날로 정했다고 하네요. 오늘 지금 오전 11시 지나고 있는데 몇 번이나 웃으셨을까요?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오전 11시니까요. 웃을 일 오늘 브런치 카페에서도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10월 2일 금요일 브런치 카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방탄소년단 BTS의 커피 띄워드렸습니다. 뭐 카라멜 마키아토, 카페라떼 다양한 커피 종류가 나오던데 여러분 어떤 커피 메뉴 가장 좋아하실까요? 저는 이 커피 최애 메뉴의 변천사가 꽤 되는데 처음에 커피를 잘 모를 때는 카라멜 마키아토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완전 달잖아요. 시럽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커피의 맛을 알고 나서는 아메리카노도 뭐 산미 있는 거 뭐 없는 거 다양하게 먹어보다가 또 말차가 한때 유행했을 때는 말차 라떼 엄청 많이 먹었고요. 또 최근에는 따뜻한 커피도 좋아서 카푸치노. 카푸치노인데 시나몬 가루 듬뿍 올려가는 카푸치노를 좋아해요. 또 시나몬 가루로 약간 아트 느낌으로 하트도 만들어주시고 이런 카페들도 많잖아요. 또 저는 바닐라 라떼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바닐라 라떼가 바닐라 시럽, 바닐라 파우더 아니면 바닐라 시럽과 파우더를 섞어 만드는 카페들이 다 그 재량껏 만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바닐라 파우더로만 만든 바닐라 라떼를 너무 좋아합니다. 또 그냥 그 카페마다 있는 그 시그니처 메뉴들도 다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릉도 커피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2년 정도 강릉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이 원두를 골라가면서 드립커피를 마시는 그런 매력도 알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근데 사실 어제가 이 세계 커피의 날이었고요. 오늘은 세계 미소의 날이라고 합니다. 미소의 날도 있다니 별의별 날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365일 다 어떤 그 기념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그래도 세계 미소의 날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더 평소보다 친절 베풀고 한번 스마일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최애 탐구 생활 함께하는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최애 탐구 생활 저의 최애 픽은요. 동방신기거든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동방신기의 그 듣고 싶은 노래들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함께 담겨있는 노래 속 혹은 그 시절 학창시절 혹은 언제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언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그 동방신기와 관련된 추억도 많이 보내주세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 있습니다. 그리고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실시간 보는 채널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많이 놀러와 주시고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이 지나고는 토요일, 일요일, 다음 주 월요일은 공휴일이잖아요. 저희가 공휴일에는 보이는 라디오 쉬어간다는 점 미리 안내 드릴게요.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0: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네,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3님께서는 모닝커피는 카페라떼 아이스라고 해주셨는데 저 완전 공감해요. 약간 아침 대용으로 그 카페라떼 아이스를 딱 홀짝 다 마시면은 뭔가 허기도 차고요. 해소되고 또 그냥 뭔가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달거나 이런 걸 먹으면은 아침부터 혈당 올라오잖아요. 네, 2023님처럼 저도 카페라떼 배고플 때 식사 대신에 하는 거 좋아합니다. 2023님의 신청곡 하나 만나보고 오늘 동방신기 특집 최애탐구 생활 넘어가 볼게요.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신청해 주셨네요.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동방신기 노래를 한 시간 동안 쭉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데뷔 초 동방신기 풋풋했던 모습부터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명곡들까지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은 동방신기 명곡들 문자로 많이 신청해주세요. 들어오는 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제가 한번 사심을 조금 넣어보고 싶어요. 정말 명곡이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실 노래겠지만 동방신기 노래 중에 저는 이 노래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귀엽고 풋풋하고 또 지금 들으면 그 시절 추억까지 떠오르는 노래인데요.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첫 곡 동방신기의 풍선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최애탐구생활 첫 곡으로 동방신기 풍선 듣고 왔습니다. 0449님께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동방신기가요, 이 진짜 신기한 게 음반이 나오기 전에 먼저 방송 데뷔를 했대요. 그 후에 음반이 나와서 공식적인 데뷔일이 방송 출연 처음 한 날인데 그때가 무려 보

브리트니 스피어스 특집 무대를 데뷔 무대로 섰다고 합니다. 이 SBS의 송년 특집에서요. 2003년 연말에 보아랑 브리트니 스페셜이 있었는데 그때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당시에 내한을 했었고 동방신기는 보아의 후배 자격으로 무대에 섰다고 하네요. 그런데 재밌는 일화가 멤버들이 방송 시스템을 그때 잘 몰랐던 시절이어서 녹화하고도 우리 방송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방송을 보는데 또 보아가 먼저 나와서 멤버들이 우리 편집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네요. 참 귀여웠네요. 2003년 12월 26일에 데뷔했던 동방신기의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최애탐구생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동방신기 신청곡으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에서 U3J님께서 동방신기는 러브 인 더 아이스를 들어야 된다고 알려주셨네요. 가을에 듣기에 진짜 좋은 아카펠라 고음이 진국이라고 동방신기의 러브 인 더 아이스 신청곡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동방신기의 Love in the Ice 함께하고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고음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하이브 방시혁 씨가요, 동방신기에 대해서 구성된 멤버 모두가 이 준수한 외모와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가진 그룹은 이전 세계적으로도 동방신기가 유일할 것이라고 극찬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진짜 2000년대 이 가요계를 이끌었고 또 독보적인 팬덤 규모를 자랑했던 이 동방신기. 지금 들으시면서 오랜만에 추억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0449님이 보내주셨네요. 동방신기의 주문 신청해 주셨어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크원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크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중화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4: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4: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4: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현.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세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고소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쉬에서 문화 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최애 탐구 생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신청곡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동방신기 노래 들었잖아요. 근데 동방신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세 명의 멤버가 함께했던 JYJ의 음악도 잠깐 만나볼게요. JYJ 하면은 떠오르는 노래 정말 많겠지만 저는 이 노래 좋더라고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유난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은데 JYJ의 In Heaven 띄워드립니다.
1: 그만 갈게.
2: 가지마.
1: 곧 돌아올 거야.

네, JYJ의 In Heaven 함께 듣고 왔습니다. JYJ 노래 띄워드리자마자 신청곡이 한 곡 날라왔는데 JYJ의 Get Out 8363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0: 그래? 그래 나도 사랑해
1: 사랑해 하면서 난 그와 입을 맞추고 힘이 너의 심장은 그의 손

네, JYJ의 Get Out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동방신기 허그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638363님께서는 라이즈의 리메이크 곡이 생각난다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허그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허그를 오늘은 SM 후배 가수 라이즈가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대선배 동방신기의 데뷔곡을 후배 가수가 리메이크하는 라이즈의 허그 듣고 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지난해에 라이즈라는 그룹이 리메이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점이 이 최강창민이 원곡에서 이 맛있는 우유를 맛있는 우유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저도 듣고 요거를 일부러 이렇게 발음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 고대로 요 발음을 라이즈 앤톤이 고대로 맛있는 우유라고 했대요. 그래서 동방신기 팬들한테는 그것 또한 감동 포인트였다고 하더라고요.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와서 동방신기 노래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가족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최애탐구 생활에서 동방신기의 그 명곡들로 함께 했는데, 이 풋풋했던 동방신기의 데뷔 초 노래들부터 또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명곡들까지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봤습니다. 동방신기라는 이 최애탐구 생활 오늘의 최애픽을 정하고 나서

한 분이라도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아까 시작했었는데, 유스리 제이님께서 옛 생각 난다고 허그 들으니까 음악 프로그램에서 동방신기 데뷔 뮤비가 뜨자마자 다음날 학교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었다고, 그런 추억이 생각나신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와, 그래도 한 분, 최소 한 분이라도 그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아서 저 오늘 너무 뿌듯합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권희님께서 다음 주는 누군가요? 윤세호님께서 다음 주 탐구 생활은 누구인가요? 라고 너튜브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직 제가 정하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번 우리 청취자분께서 다음 주는 신승훈 노래로 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주 전쯤에 신승훈 노래로 최탐구 생활 꾸려본 적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최애 가수들, 아직까지 제가 그래도 나름 많은 가수들을 이렇게 잘 선정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직 나의 최애 가수가 최탐구 생활에 등장을 안 했다,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로 다음 주 아니면 혹시 다다음 주에라도 요 가수 노래로 한 시간 채워봤으면 좋겠다고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신청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자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끝곡으로 6233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곧 점심시간 찾아오는데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기분 좋은 금요일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잘 보내시면 토요일, 일요일, 또 월요일까지 이렇게 3일 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편하게 푹 쉬시고 가을 날씨 너무 좋잖아요. 나들이도 한번 하루쯤은 꼭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233님의 신청곡입니다. 이 동방신기 하면 라이징 선이라는 노래 엄청 좋아했었다고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동방신기의 라이징 선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살다 보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인생의 또 갑작스러운 폭풍 때문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엉켜버리는 순간이 있죠. 최근 미국에서 아주 드라마 같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작은 섬에서 아름다운 야외 결혼식을 치르려던 한 예비부부가 있었는데요. 결혼식 직전 갑자기 강한 폭풍이 불어서 섬으로 들어오는 다리가 뚝 끊겨버린 겁니다. 하객도 출장 뷔페도 웨딩 케이크도 오지 못하고 예비 부부만 외딴 섬에 달랑 고립되고 말았죠. 이 절망할 법도 한 순간 신부는 남편에게 기발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그냥 이 섬에 사는 주민 전부를 결혼식에 초대하면 어떨까? 이 사연이 섬마을 또 SNS에 올라가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낯선 부부의 사연을 접한 주민 수백 명이 기꺼이 또 하객이 돼주겠다고 나섰고 현지 캠핑장을 또 넓은 부지로 무료로 내줬습니다. 또 마을 식당들은요 음식을 보내왔고 주민들이 직접 사진작가, DJ, 주례를 자처하며 자발적으로 성대한 축제를 만들어준 거죠. 결혼식 주례를 맡은 마을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완전히 남이었지만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가족입니다. 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일상 속의 일탈이나 시련, 또 마음을 조금만 열고 긍정으로 뒤집으면 또 상상조차 못했던 가장 선물 같은 기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휘성, 결혼까지 생각했어.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4: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3: 워킷 워킷 안전화.
1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10월 2일 금요일인데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 긍정의 사고 또 그리고 인류애를 좀 충전시킬 수 있는 또 그런 오프닝이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정말 드라마 같은 소식이 전해졌네요. 와, 이 작은 섬에서 야외 결혼식을 치르려고 했는데 결혼식 직전에 그러니까 예비 부부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서 섬으로 들어오는 다리가 끊겨버린 상황. 하객도 출장 뷔페, 뭐 웨딩 케이크 아무것도 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영화 캐스터웨이 김시표류기 느낌이 났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비 부부만 외딴 섬에 달랑 고립되고만 상황인데 보통이면 일단은 저 같아도 절망할 것 같긴 합니다. 인생에서 어쩌면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절망할 시간도 가질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때 예비 신부는 또 남편에게 기발한 제안을 한 거죠. 그냥 섬에 사는 주민분들, 주민 전부를 결혼식에 초대해서 결혼식을 그냥 진행하면 어떨까. 그래서 또 SNS에 올라가고 정말 모든 주민 수백 명이 나와서 하객이 대해준 거죠. 정말 뭔가 더 로맨틱해진 것 같기도 하고 영화에서도 요즘에 이런 시나리오는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식당들이 또 음식들도 해주고 주민들이 직접 사진작가 그리고 주례까지 해주고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주례 맡기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기도 한데 근데 뭐 예비 부부만 이렇게 괜찮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고 특별한 결혼식이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상 속의 일탈 그리고 고비, 시련들 긍정으로 생각만 조금만 바꿔보면 또 선물 같은 기적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4252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후디 출석 체크합니다. 오프닝부터 인류의 충전 제대로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항상 1순위로 제가 꼽는 게 저부터 일단 긍정적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어찌가 됐든 내가 보는 세상이니까 뭐 세상에 있어서 제 두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니까 그래서 내 두 눈으로 긍정적이게 바라보면 세상도 긍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최대한 전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이 참 중요하다. 또 보내주셨고 7613번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저는 76년 10월 3일 낮에 태어났습니다. 히히 보내주셨는데 내일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미리 하루 먼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생일은 제가 가장 먼저 축하드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뒷번호를 그렇게 하신 건가요? 76년 10월 3일이라서 7613번으로 하신 건지 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여전히 또 문자창도 열려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또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런치 퀴즈, 또 3부, 4부에서는 금요일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또 그리고 제가 어제도 한번 공지를 해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일주일간 일본 출장을 갑니다. 회사 차원에서 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여기 또 정희 DJ 자리를 한 주간 또 비워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보고 싶을 만하면 돌아와 주시는 또 강원도 대표 DJ 호디 호디가 또 다음 주에 또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청취와 참여 또 그리고 저보다 텐션이 한 두 배 세 배는 높으시기 때문에 즐겁게 한 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노래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또 오늘 결혼 이야기를 좀 했다 보니까 장범준 씨의 노래 그녀가 곁에 없다면 이 노래를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또 결혼 행진곡을 활용한 노래죠.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박재정 씨가 최근에 또 발매한 신곡 계절의 끝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띄워드릴게요.

박재정의 계절의 끝 듣고 오셨습니다. 아, 또 최근에 발매한 신곡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 발라드 장르가 사실 또 K-POP 차트에서 보면은 50위권대 안에도 좀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그 너튜버 유영우 씨 혹시 아시나요? 예, 정준힐의 야간 비행이라는 또 콘텐츠로 이 발라드 장르를 다시 부흥시키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전참 씨에 나와서 또 이 노래를 박재정 씨하고 유영우 씨 함께 부르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노래 또 저도 방송에서 지금 처음 들려드리는 것 같거든요. 노래 좋은데요. 계절의 끝. 또 5분 27초. 요즘에 보기 드문 길이의 노래입니다. 저는 5분 넘어가는 거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2904번님도 와 후디 문자 보내려고 휴대폰 겨우 찾았어요. 노래 너무 좋은데요? 보내주셨는데 그러게요. 이게 작사 작곡이 박재정 씨가 직접 하신 거거든요. 그 헤어지자 말해요 앨범부터 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작사 작곡하고 또 이렇게 노래도 부르시고 하고 있는데 계절의 끝 뭔가 느낌이 이것도 히트칠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예, 가사도 좋더라고요. 한번 가사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5085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후디 날씨가 이제 제법 가을 분위기가 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예, 오늘 제가 있는 춘천 지역 최저 기온이 6도입니다. 예, 굉장히 추워요. 제가 오늘 오전에 출근할 때 그냥 반팔에 이렇게 티셔츠에 셔츠 하나 입었는데 춥더라고요. 이제는 약간은 좀 두께감이 있는 외투를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또 1177번님께서도 또 정의 선물이 도착했나 보네요. 또 상품권 잘 받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날씨가 여행을 하고픈 날입니다. 또 출첵해 주셨고 1419번님도 또 출첵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또 5085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이죠. 로이킴의 가을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7: 횡성 새말 토종순대.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1: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오의 희망곡 계속.

0: 드립니다.
1: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 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어제 낮 서울 도심 한복판을 지나던 시민들이 일제히 하늘을 바라보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무려 아파트 40층 높이인 지상 120m 상공에서 대형 빌딩 두 곳 사이에 폭 5cm도 안 되는 외주를 설치하고 건너가는 아찔한 스포츠 퍼포먼스가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인 외주 타기 챔피언이 이곳에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울 도심의 상징적인 이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광화문, 2번 경포대, 3번 해운대입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어제 뉴스에서도 이 기사가 참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어제 만약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서울의 이곳을 가셨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정답을 맞춰주시죠.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 송은요, 제목에 예, 뭐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이문세 씨의 목소리 준비했고요. 땡땡땡 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을 보내주시죠.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이문세 땡땡땡 연가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제 낮 서울 도심 한복판을 지나던 시민들이 일제히 하늘을 바라보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무려 아파트 40층 높이인 지상 120m 상공에서 대형 빌딩 두 곳 사이에 폭 5cm도 안 되는 외줄을 설치하고 건너가는 아찔한 스포츠 퍼포먼스가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인 외줄 타기 챔피언이 이곳에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울 도심의 상징적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광화문, 2번 경포대, 3번 해운대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청취자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당첨자 또 두 분께 푸짐한 선물을 저희가 잠시 후에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첫 번째 힌트송이 워낙에 또 유명한 명곡이기 때문에 다들 정답을 쭉쭉쭉 보내주시곤 있는데 이문세 씨의 노래가 그래도 1990년대 뭐 요때쯤이라고 한다면 2010년대에도 오늘의 정답인 이곳을 제목으로 하는 노래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규현 씨. 아 정말 이 슈퍼주니어 규현 씨가 이 노래를 내고 나서 발라드 황태자다. 예, 발라더다 완전. 이런 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예, 제목이 이곳이 들어가 있어요. 뭐 땡땡땡에서. 이 노래를 힌트송으로 띄워드리겠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규현의 광화문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1번 광화문이었습니다. 어제 낮에 또 서울이 광화문에서 또 외줄타기 챔피언 또 에스토니아 국적의 얀 루스 선수가 또 우리나라에 와서 광화문에서 이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또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외줄타기지만 슬랙라인, 또 슬랙라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또 세계 챔피언, 또 에스토니아, 얀 루스. 저는 이런 종목이 있는지도 사실 모르긴 했는데 그 후원 이런 선수들을 익스트림 스포츠를 후원해주는 대표적인 기업이 또 레드땡, 예,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서 후원해주는 선수라면은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 후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이 종목에 있어서는 영순이인 선수가 또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진작에 알았으면 한번 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30분 정도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했다고 하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정답은 1번 광화문이었고요. 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보내주셨는데 0347번님, 8419번님, 8877번님, 8417번님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광화문 맞춰주셨고요. 속초 놀러왔다가 문자합니다. 또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또 재미난 여행 관광하시고요. 또 그리고 9691번님도 서울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됐네요. 정답은 광화문. 또 1474번님도 정말 아찔한 퍼포먼스였을 것 같은데요. 보내주셨는데 저는 영상으로만 봤을 뿐인데도 손에 정말 땀을 쥘 것 같은 느낌. 그 와이어 같은 연결고리 하나 안전장치 하나 있는데 그거에 의지해서 이제 그 빌딩 두 곳의 사이를 외줄을 타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또 그리고 8877번님 그리고 8947번님도 오늘로써 3남매 시험 끝입니다. 이제 긴 주말이네요 하셨는데요. 중간고사

0: 가 끝난 건가요? 시험 와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학창 시절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면 그 끝난 날엔 정말 남부러울 게 없는 예, PC방에서 막 10시간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즐겼었는데 너무 우리 삼남매 좋으시겠다. 또 그리고 0873번님, 2077번님도 광화문 서울 살때또 자주 갔었습니다. 또 이런 서점들 투어를 했었어요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또 말씀해주신 이런 교땡문고, 뭐 영땡문고, 그리고 뭐 정말 그 천원 북 서점 같은 중고 서적 같은 데도 가면은 재밌긴 한데 볼거리가 또 많죠. 또 그리고 9465번님도 처음 보내주셨네요. 강릉 놀러 왔다고 또 광화문 보내주셨고 4265번님은 지금 5살이랑 3살 아들 둘 데리고 캠핑 가는 차 안에서 보냅니다. 보내주셨는데 또 지금 다들 그래도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대체공휴일이니까 어디들 다들 이렇게 강원도로 여행 오시거나 좋은 곳으로 가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네요. 또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그리고 8335번님 광화문 저는 그 높이에서 폭이 5m여도 못 걸어갈 것 같은데 저는 나이 50에 경주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 탄 담력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그것도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놀이공원에 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즐기질 못합니다. 놀이기구를 정말 어지간한 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이용권은 뭐 저는 산 적도 거의 없고 저는 그래서 놀이공원은 진짜 안 갔거든요. 근데 롤러코스터를 타셨다면은 그래도 저는 제 기준으로는 정말 잘 타시는 겁니다. 외줄타기는 뭐 다른 색이니까. 또 그리고 2857번님 정답은 1번 광화문입니다. 밧줄 위에서 이 빌딩 사이를 건너는 챔피언도 대단하지만 또 밑에서 그걸 지켜보며 또 동상처럼 굳어 있었을 또 우리 사람들 시민들의 속마음을 상상해 보면은 또 재밌어지네요. 또 결혼기념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또 저희 결혼 사회를 모셨던 분과 DJ님의 목소리가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방송을 들으니까 13년 전의 결혼식이 생각나네요. 또 보내주셨는데요. 그러시구나. 저는 아닐 겁니다. 예. 13년 전이면은, 예, 제가 너무 어릴 때라, 저는 아닐 텐데. 아, 그런가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나운서들이 목소리가 좀 다들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쓰는 발성이나 좀, 그래도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들이 비슷했어서 그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857번님. 또 그리고 7991번님, 4815번님, 5085번님께서도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퀴즈를 맞춰주셨는데 당첨자 두분 선정했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할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하셨습니다. 2903번님께서 후디 놀이기구 못하는구나. 제가 남편 말 안 믿게 된 기점이 그 티익스프레스 괜찮다고 탈만하다고 해서 타봤거든요. 목 뽑힐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무 말도 안 믿습니다. 후디는 그 신념을 잘 간직하도록 해요. 무서운 거 타지 마세요. 보내주셨는데요. 아, 또 남편분 말을 들으셨구나. 예, 되게 그때는 2904번님이 그래도 사람 말 잘 믿으실 때였나 봐요. 예, 목 뽑힐 뻔했다. 와,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절대 안 믿고요. 또 그리고 8615번님.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또 정답 맞추고 또 동숙이 상품 받은 청취자입니다. 덕분에 즐겁게 야구도 보고 떡도 받아서 즐거운 9월 보냈습니다. 하시면서 또 선물 사진 인증샷도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또 정답도 광화문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당첨자 두 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자는 2857번님 그리고 122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하셨는데 0873번님께서 저한테 친언니 같은 존재가 있는데요. 23년도에 난소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완치했는데 추적검사 중에 올해 암이 재발했어요. 치료 속도가 암 퍼지는 속도를 못 따라잡고 있어서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저희 아빠도 올해 급작스럽게 보내드렸는데 언니 제발 제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또 친언니 같은 존재. 또 올해 아버지도 떠나보내셨는데 또 이런 또 상황이 닥쳤군요. 부디 예, 잘 회복하셔서 또 우리 0873번님과 맛있는 거 드시는 또 미래가 오기를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리고요. 싸이의 기댈 꽃 예, 띄워드립니다. 김필 씨의 기댈 꽃 버전은 없더라고요. 요거 들려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STG 완판 단점 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4: 언니 본모 깜짝 입었구나. 안착 편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에 착 안착.

썰렁하다, 분위기 깨진다, 구박받던 아재 개그. 하지만 아재 개그는 어쩌면 조상대대로 내려온 고도의 언어 유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배척당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아재 개그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정오의 희망고 금요일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재 개그로 구성된 퀴즈를 푸시고요. 정답을 보내주신 청취자 가운데 또 당첨자를 선정해서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는 코너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또 추석 명절 연휴 때는 한 주 쉬었고 2주 만에 돌아왔는데요. 일단은 또 3부 첫 곡으로 박화유비 씨의 그런 일은 또 틀어드렸는데 2904번님께서 박화유비 목소리가 날씨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 보내주셨는데 아 저도 정말 이 박화유비 씨의 이 그루브 정말 이때 당시에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감성을 보여주셨지? 또 생각이 들 만큼 또 그런 일은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는데 수많은 분들이 또 커버도 하고 리메이크도 했지만 저는 원곡을 따라올 곡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또 3부 첫 곡으로 함께 했고요. 자, 그러면 아재 개그 보안관. 오늘도 세 개의 아재 개그가 또 준비가 돼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아재 개그 바로 나갑니다. 왕이 담배를 피우면 뭐라고 할까요? 왕이 담배를 피우면 뭐라고 할까요? 자, 아재 개그는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그냥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또 아재 개그 보안관 시간에 또 약간의 좀 워밍업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힌트송을 또 두 곡을 드리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힌트송 들어보시고 한번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왕이 담배를 피우면 뭐라고 할지. 첫 번째 힌트송은요. 제목에 힌트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9861번님께서 왕뻐끔. 왕뻐끔은 아니고요. 힌트를 좀 드리면은 우리나라 한글 말고 영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힌트송 엠블랙의 노래입니다. 스모키 걸이라는 노래를 힌트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아재 개그 보안관 첫 번째 문제 힌트송 듣고 오셨습니다. 엠블랙의 스모키 걸 듣고 오셨고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제 나갑니다. 왕이 담배를 피우면 뭐라고 할까요? 왕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주관식입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아, 지금 정답들을 그래도 잘 보내주고 계신데 오답들만 제가 미리미리 좀 땡을 쳐드릴게요. 5773번님, 킹스맨. 킹스맨은 땡이고요. 또 그리고 킹피셔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왕뻐금은 제가 미리 땡을 쳐드렸죠. 예, 요것들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뭐라고 할지 아재기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힌트송이 워낙에 좀 강력했기 때문에 스모키 걸 많이들 맞춰주고 계십니다. 자,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또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힌트송 또 첫 번째 문제는 워밍업 느낌이니까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 두 번째도 뭐 제목에 그냥 힌트가 있습니다. 산타나 피처링 럽 토마스의 곡이고요. 스무스라는 곡입니다. 근데 좀 발음을 제가 살짝 바꿔서 하면은 스무스. 예, 제목에 힌트가 있죠. 예,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저는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산타나 피처링 롭 토마스의 스무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재 개그 보안관 첫 번째 문제. 왕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뭐라고 할지. 자,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스모킹.
1: 헐.
0: 정답은 스모킹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영어에 킹 들어간 게 은근 많네요. 예. 우리나라로 바꾸면은 아재 개그 될 만한 것들이 꽤 많은데. 1116번님께서도 자매품입니다. 왕이 넘어지면 킹콩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이 자매품들 시리즈가 꽤 많습니다. 왕과 관련된 아재 개그가 많은데 킹콩도 제가 한 몇 달 전에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정답은 스모킹이었고요. 2161번님, 3015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정답 맞춰주셨고 1123번님,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요. 백해무익한 걸 왜 피우는지 오늘 아침 무지 춥더라고요. 후디도 건강 잘 챙기세요 보내주셨는데 저도 담배를 안 태웁니다. 그래서 그 피우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심정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술 드시는 거랑 비슷한 느낌 아닐까 싶기도 하면서 그래도 건강 챙기시는 게 영순이니까 예, 올해

2026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만약에 금연이 목표이셨던 분들은 이 두 달 정도 안에 그래도 한번 노력해보시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예, 꼭 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945번님께서도 스모킹 즐겨 듣던 노래네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주셨고, 7600번님, 4632번님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스모킹 용접 작업 중에 듣고 보냅니다. 스모킹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작업하시다가 작업 도구 내려놓고 이렇게 또 장갑도 벗으시고 보내는 정도면은 굉장히 또 정성을 보여주신 건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3338번님, 4715번님, 6149번님, 5773번님, 8100번님도 스모킹 정답 맞춰주셨고, 8176번님께서는 좀 쉬우셨나봐요. 그냥 단순하게 스모킹 아니에요?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좀 쉬웠죠? 또 그리고 7720번님, 2916번님, 7891번님도 스모킹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9140번님은 아들이 오늘 군대 휴가 복귀 날입니다. 같이 듣고 있는데요. 아들 건강하게 전역하자. 정답은 스모킹 보내주셨거든요. 휴가 복귀하시는 날이구나. 계급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계급에 따라서 휴가 복귀 날도 기분이 좀 다르거든요. 병장 때 복귀한다? 복귀할 만합니다. 예, 가서도 나쁘지 않아요. 상병도 뭐 호봉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전역하자라고 또 보내주신 거 보니까 좀 상병 이상일 것 같긴 한데, 그냥 개인적인 촉으로는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조심히 복귀하시고요. 또 그리고 1043번님, 3015번님도 스모킹 또 문자를 보내주셨고, 8887번님께서는 처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런 미션 주셨네요. 볼륨 좀 높여 놓을게요. 내일부터 또 연휴잖아요. 조기 퇴근 시켜달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라디오에서 제가 뵙고 그 라디오를 부장님이 들어서 그냥 오늘 조기 퇴근 하세요, 요걸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볼륨 높여 놓으셨나요? 예, 내일 연휴니까 예, 다들 조기 퇴근 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또 금요일인데 예, 부장님들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4674번님, 3452번님께서는 금연 시작한 지 68일째입니다. 제발 미칠 것 같은 금단 증상 도움 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내주셨는데요. 와, 두 달을 넘기셨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기 아닌가요?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축하 벌써 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452번님 파이팅만 제가 불어넣어드리겠습니다. 파이팅이고요. 또 그리고 0322번님은 제일 좋아하는 코너 아재개그 코너예요. 맞추면 좋고 못 맞춰도 재미나고 모르면 혼자 오만 상상을 합니다. 정답은 스모킹 하셨고, 또 1178번님도 나의 금요일 웃음 코너 감사합니다. 아재개그 정답은 스모킹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셨거든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7624번님 그리고 9140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첫 번째 문제로 몸 좀 푸셨죠? 이제 4부에서는 두 개의 문제 아재개그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오늘은 예, 4부에서도 한번 도전해보시죠. 로꼬 피처링 크러쉬의 남아있어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0: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2: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7: 횡성 새말 토종순대.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 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0: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11: 정오의 희망곡 금요일 코너 아재개그 보안관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 다들 아재개그로 몸 좀 푸셨을 텐데 4부에도 재미난 문제들 준비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재개그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양이 한정되어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0: 앙이 한정되어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자, 역시나 주관식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제를 들으시고 그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정답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양이 한정되어 있는 음식은 무엇일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100% 오답이 확률이 높습니다. 오답일 확률이 높아요. 자,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역시나 또 힌트송을 준비를 했는데 여행 스케치의 집밥 힌트송으로 준비했거든요. 집밥, 이 집밥이 보통 정답인 이것과 거의 같죠. 집에서 밥 먹으면 보통 정답인 이 느낌이니까 조금 차려 먹는다는 느낌에서 예, 정답 이것과 비슷합니다. 양이 한정되어 있는 음식은 무엇일지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또 4부부터는 두 번째 문제부터는 힌트송을 단 한 곡만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짧아졌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여행 스케치의 노래 집밥.
1: 먹고 해야지.
2: 나나나 집밥.

0: 내려놓으면 처먹지도 않는 것들이 그냥.
1: 힌트송 여행 스케치의 집밥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재개그 두 번째 문제, 양이 한정되어 있는 음식

0: 음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너무 그냥 그대로 문제 그대로 푸셨으면은 오히려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은 한정식.
1: 헐.
0: 정답은 한정식이었습니다. 7869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지금 세종에서 평창 가는 중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정답은 한정식입니다. 평창 가서 괜찮은 데 있으면 한정식 먹으러 가야겠어요. 하시면서 제가 또 점액추 저녁 메뉴 추천해드렸네요. 한정식 드시길 바라겠고 또 그리고 9050번님께서도 한정식 저도 문제 하나 낼게요. 파라솔 아래 있으면 행복한 이유는 해피하니까. 이렇게 또 아재 개그 헐 이걸 준비할 걸 그랬네요. 해피하니까 확실히 문제들이 다 아재 개그 특징들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또 그리고 0865번님도 한정식 배가 고픔에 참고 일하고 빨리 끝내고 먹어야지 하시면서 또 0865번님께서 정답도 보내주셨고 6837번님은 한정식 점점점 내 친구 정식이는 잘 있는지 성도 한 맺힌 한정식입니다 보내주셨는데 또 친구분 성함이 한정식이시군요. 또 이게 놀림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잘 있는지 한번 연락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아재 개그 퀴즈에서 이어진 인연 또 그리고 2811번님 5085번님 7739번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4674번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한정식. 그런데 문제 난이도보다 당첨되는 게 더 힘든 거 알죠? 보내주셨거든요. 그쵸. 여기 또 아재 개그 보안관 시간이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또 참여해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첨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6533번님도 한정식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보내주셨고요. 2871번님 7962번님 9717번님 또 7720번님도 한정식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다들 한정식 보내주시면서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한식을 가장 좋아하고 먹고 나서도 뭔가 속이 부담이 없고 그죠? 확실히 코리안이긴 한 것 같은데 또 아재 개그 퀴즈 많이들 맞춰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한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4674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이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 문제 쉽습니다. 조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풀어보시길 바라면서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무가 눈물을 흘리면 뭐라고 할까요? 무가 눈물을 흘리면 뭐라고 할까요? 자, 역시 주관식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할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지금 문제만 들었을 때는 감이 좀 안 오실 거거든요. 근데 힌트송이 딱 적당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힌트송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K-Will의 노래고요. 눈물이 뚝뚝 준비했습니다. 제목에 엄청난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잘 조합을 해보시고요. 역시나 당첨자 한 분 선정해서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0: 힌트송 케이윌의 눈물이 뚝뚝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재 개그 보안관 세 번째 문제, 또 무가 눈물을 흘리면 뭐라고 할까요? 자, 정답은 뭐였을지. 정답은 무뚝뚝.
1: 헐.
0: 정답은 무뚝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도 MBTI I라서 무뚝뚝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0865번님도 그렇고 다들 진짜 무뚝뚝합니다. 물건만 앞에 두고 가라고 뚝 끊어버리시고 유유하셨는데, 아, 택배 기사님이십니까? 예, 이렇게 또 갑자기 너무 이렇게 뚝 끊고 그러면은 사실 상처받아요. 예, 속상하기도 하고. 그죠? 예, 무뚝뚝. 또 그리고 3988번님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정답도 맞춰주셨고, 5525번님 친한 동생 생일이라서 저녁에 맛난 거 먹으러 가려고요. 이석종이 또 생일 축하해 성희 누나 하시면서 또 정답도 보내주셨는데, 또 이렇게 오늘 금요일에 마침 생일이군요. 또 맛있는 거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그리고 8309번님, 5014번님, 0514번님도 무뚝뚝 오늘은 제 생일인데 나이만 먹는 것 같아서 눈물이 뚝뚝입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생신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예, 축하드리면서 또 금요일에 생일 요거 흔치 않잖아요.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0: 네, 당첨자 한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0514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재개그 보안관. 제가 원래 이렇게 세 문제만 준비를 하는데 오늘 또 이제 깜짝 게스트를 제가 또 4부에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예, 직접 두 발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멋진 또 백정장, 예, 하얀 정장과 함께 저는 그래서 어디 출마하시나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로 또 준비가 되셨을까요? 이분께서 아재개그를 보너스로 이제 한 문제를 또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지금 또 오셨는데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아재개그 보안관 너무너무 잘 듣고 있는 춘천 아재 예. 이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0: 또 처음 인사드리는 거죠?
1: 네네, 그렇습니다. 예예예.
0: 또 반갑습니다.
1: 이렇게 보안관님을 네. 스튜디오에서 뵈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0: 아니요, 사실 일대 보안관이시잖아요.
1: 아, 저요?
0: 총잡이시잖아요, 총잡이.
1: 저는 아재개그 네. 이런 거 안 했어요. 네.
0: 아니 인생이 또 이렇게 또 사람한테 예. 웃음 주고
1: 제 인생은 그냥
0: 깨알 유머
1: 예. 아저씨인데 개그하는 예. 인생은 맞죠.
0: 그래서 아재개그 일대 총잡이로 예. 활동을 하셨는데
1: 모처럼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예. 또 인사를 드리니까 예. 예, 너무 반갑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예. 잊혀질만 하면 몇 달 만에 또 인사드리고 잊혀질만 하면 몇 달 만에 또 인사드리고 예. 이렇게 자꾸 올 때마다 예. 혹시나 예, 아유 뭐 참 저 사람은 참 별로 뭐 하는 일이 없나 보다.
0: 그러기에는 예. 너무 백정장 입고 오셨는데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1: 라고 들킬까 봐 예, 예.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지우 군이 또 다음 네. 주에 휴가를 가서
0: 예 네, 출장 또... 출장
1: 아,
0: 예.
1: 아 휴가는 예. 저번이었고
0: 지난번에 휴가였고
1: 아 이번에 출장
0: 일하러 갑니다.
1: 아 예. 비즈니스죠.
0: 비즈니스.
1: 아 비즈니스. 예,
0: 비즈니스.
1: 일본 가신다.
0: 예 일본 갑니다.
1: 일본 어디?
0: 일본 후쿠이로 가서
1: 후쿠이 데스까.
0: 예 후쿠이 데스. 예 남아비루 예.
1: 그럼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0: 가서 촬영을 이제 하는데 뭐 강원 365 네. 같은 또 리포터 물로 제가 나가서 이렇게 또 후쿠이 경험도 하고 예 그러는 걸 또 촬영하고 올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예, 예. 잘 다녀오시고요.
0: 갑자기 당신의 상태는 느낌 나는데
1: 그게 아니라
0: 이제 이거 바뀐 것 같은 느낌.
1: 그래서
0: 예, 이게 딱 안정적이긴 하죠.
1: 그래서 예. 다음 주에 제가 일주일 동안 예. 인사를 드리는데 또 근데 또 공교롭게도 휴일이 또 많이 꼈어요.
0: 하필 네. 제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네, 하필 많이... 또 이 출장 일정이 이렇게 황금 연휴가 있는 네,
1: 그러니까요.
0: 아 이럴 날에 또 부탁을 드려야 되나?
1: 그래서 해서 대타 DJ인데도 불구하고 네. 일주일을 다 녹음으로 지금.
0: 아 일주일? 파격적입니다.
1: 파격적으로. 제가 원래 네. 인생이 좀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0: 거의 옷가게로 네. 치면 사장님이 미쳤어요 느낌인데 대리 진행의 일주일 풀 녹음.
1: 농담이고요.
0: 네, 네 농담이시죠. 네.
1: 라이브로 네. 다 진행할 생각.
0: 그러세요? 네. 와 이렇게 또 황금 연휴를 다 포기하시고.
1: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0: 너무 제가 네. 죄송스러워가지고 일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 잘 다녀오시고요.
0: 예.
1: 꼭 오시길 바래요.
0: 아, 꼭 와야죠.
1: 네, 꼭 예.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0: 눌러앉을 돈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1: 아무튼 이렇게 간간이 잊혀질만하면 네. 또 인사드리는 바로 이 자리.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0: 예. 제가 감사드리고 청취자분들이 지금 문자창이
1: 아 그래요?
0: 시끌시끌합니다. 아 2904번님도 아니 호디잖아 왜 호디 아닌 척하는 건 왜 그런 거죠? 또 하셨고 4252번님 9004번님 1419번님도 와 호디다 반가워요. 0423번님 찐 아재 등장 하셨는데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하신 거예요? 정말로?
1: 아 오늘 네. 사실 10월은 이 프리랜서 MC들한테는
0: 아 대목입니다.
1: 환경기예요.
0: 아니 근데 좀 차분한 바빠요. 행사를 맡으셨는지 머리 색깔도 약간 톤다운을 하시고 좀
1: 아 전촌으로 뛰어야 됩니다. 예. 아직 우리 네. 지우군은 이 예. 프리랜서 MC계로 아직 발을 안 들이셨기 때문에
0: 저는 사파리 정글 간 적이 없어서
1: 요거는 예. 일부 느낌으로
0: 아 일부
1: 느낌으로 네. 일단 입고
0: 네
1: 일부는 이제 내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0: 그렇죠.
1: 요런 정장 살짝 입어주세요.
0: 아 너무 약간 휴그랜트 느낌이신데
1: 근데 2부는 또 노래자랑이에요.
0: 노래자랑이요?
1: 네.
0: 그럼 그새 화장실 가서 탈색을 하시고
1: 아니요. 그래서 예. 안에는 타이는 안 매는 걸로.
0: 아 타이 없이.
1: 그렇죠.
0: 그럼 자켓만 네, 싹 벗으면 2부네요.
1: 2부 바로 갑니다.
0: 와.
1: 그러니까 1부는 국민의례 네. 및 내빈 소개 예. 및 내빈 인사 말씀 시장님 인사 말씀 1부 하고
0: 젠틀하게
1: 1부 치고 네. 2부 바로 트로트 무대로 넘어가서 노래자랑 예. 바로 들어가죠.
0: 거의 뭐 축구선수로 치면 박지성 선수 아이, 같은
1: 뭐 골도 넣고 골도 막고
0: 막고 뭐. 네. 넣고
1: 응원도 하고 예. 해설도 하고 뭐 다 해야 돼.
0: 히딩크 감독이네.
1: 그러고 네. 왔더니 지금.

0: 목이 조금 좀
1: 칼칼하네요. 아, 지금 하고 오신 거군요.
0: 네, 지금 하고 왔습니다.
1: 아, 제가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이게 헤드폰을 끼면 잘 들리잖아요.
0: 네, 맞아요.
1: 약간 임재범 씨 느낌이 나가지고.
0: 그렇습니다.
2: 거친 생각과.
1: 왜 이렇게 태토르기 올라가셨는지.
0: 근데
1: 아직 이거는 저희는 없는 걸로
0: 아이고,
1: 하고요.
0: 끝났네요. 예,
1: 광고 하나 듣고 와서.
0: 아, 끝이에요?
1: 아, 광고 하나 듣고 와서. 아, 그럼 저희 그, 또 호디 근황 토크
0: 미리 미리 예. 인사 드리는 걸로.
1: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아니요.
0: 아, 그러니까.
1: 아, 미리 예, 예.
0: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인사 드리지만.
1: 상귤레 같은 느낌으로. 너무나 익숙하신 분이지만
0: 알겠습니다.
1: 일단 광고 듣고 오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0: 네.
3: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정우의 희망곡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또 강원도의 정말 전설 중의 전설, 예, 이무기 같으신 또 DJ 코디와 또 깜짝으로 4부 지금 대화 나누고 네. 있는데
3: 최근에 저 SNS에서 네. 예. 지우군의 아주 멋진 목소리로 예. 그 태권도 품새
2: 품새
3: 그 진행하는 거 소위 짤로 예, 예. 쇼츠로 많이 돌아다니던데 야 지우군이 확실히 네. 스포츠 쪽으로는 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2: 근데
3: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예. 거의 뭐 배성재
2: 예.
3: 성재 오빠 뭐 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2: 예.
3: 그건 아니죠.
2: 그건 아니죠. 네. 네.
3: 아무튼
2: 걷어들이시고
3: 아무튼 예. 너무 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거 재밌었죠.
2: 제가
3: 하시면서도
2: 사실 춘천문화방송 와서 처음으로 또 스포츠 중계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와 살아있음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3: 그러니까 예.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2: 오랜만에 또 소리도 지르고.
3: 정호희 명곡도 약간 스포츠 예. 진행하듯이 해주세요 그러면.
2: 그랬다가 좀 위에서 컴플레인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3: 약간 좀 예. 그런 게 있죠.
2: 사실 예. 또 이렇게 또 호디랑 방송할 때가 가장 또 재밌고 저도 참 좋은데. 이게 좀 어떻게 예 상황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3: 저 이제 소위 예. 우리 지우군도 이제 5년 차, 6년 차
2: 예 이제 예예 만 5년
3: 제가 여기 분위기를 하는데 아직은 조용히 계시는 게
2: 아 그래요?
3: 네
2: 괜히 10년, 이제
3: 10년 차 정도 됐을 때
2: 메타작 당합니까? 예.
3: 농담이고
2: 예예 예.
3: 좋죠 이런 자리가 또 혹시 또 마련이 되면
2: 네.
3: 또 경력 많은 아저씨랑 또 아주 젊은 친구랑 함께 엮어나가는 케미도 네. 뭐 방송에서는 종종 나오는 케미니까.
2: 저는 영화 오디세이를 보고
3: 네.
2: 오디세우스가 호디 같다라 생각이 들었어요.
3: 그래요?
2: 예. 정의로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데 이제 그 정의를 돌아오기 위해서 10년을 이상을 더 헤매시는 느낌? 이제 헤맬 대로 헤매다가 이제 오셔야 되는데
3: 그 예. 오기 전에
2: 예.
3: 그 여신과 함께
2: 그렇죠.
3: 지내잖아요.
2: 예.
3: 예. 지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2: 시추 강아지랑.
3: 여신과 예. 함께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여신이 보내주질 않네.
2: 기억을 계속 잃으시고
3: 네, 계속 잃고 있습니다.
2: 이렇게 간간이 또
3: 하지만
2: 네.
3: 또 이렇게 지우군이 자리를 비울 때는
2: 예. 예,
3: 제 이름 석자 걸고
2: 예.
3: 또 이렇게 일주일 진행하게 돼서 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2: 벌써 별명 나왔습니다. 2904번이 호디세이다.
3: 네. 호디세이. 오.
2: 또 9534번님도 호디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후디보다 더 재미나게 놀아요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그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3: 끝났어요?
2: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3: 그러니까
2: 주에
3: 이거 봐. 이 둘이 하면 이게 시작 가는 예. 줄 모른다니까.
2: 마지막 노래도 듣지 말까요? 얼마 안 남았는데.
3: 잔잔히 깔아줘.
2: 잔잔히 깔면서.
3: 잔잔히 깔아줘.
2: 또 임재범 선생님의 목소리와 예. 지금 비슷한 느낌이 나시니까.
3: 그렇죠.
2: 잔잔하게 깔면서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고맙습니다.
2: 예.
3: 잘 다녀오시고요.
2: 예.
3: 또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또 말씀하셨듯이 네.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제가 좀 철이 들어서
3: 네.
2: 다녀올 때 이제 호디 선물 같은 거 조그만 거.
3: 아니 하지 마.
2: 예.
3: 하지 마.
2: 하지 말까요?
3: 예.

0: 아 근데 표정은 다른데요.
1: 후쿠이 뭐가 유명하지? 네. 아무튼 하지 마요.
2: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면서
1: 전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고 예.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저도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호디와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는 출장을 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범 씨의 이름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다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호디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 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2: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10월 정선의 상쾌한 가을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가수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정선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귀하고 좋은데 공짜인 것들 바람, 하늘, 햇살 공짜 맞죠? 근데 또 한 번만 달리 생각해보면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것들이에요. 깨끗한 바람, 파란 하늘, 따뜻한 햇살 필요하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줄 때 받읍시다. 그냥 지나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10월 1일 금요일

10월 2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리비에라의 Hello Sunshine 듣고 왔습니다. 원하영님, 언니 갑자기 언니 얼굴 왜 가려요? 아니 저 오늘 보란지 모르고, 아 물론 다 씻고 정갈하게 하고 왔죠. 옷도 막 새삥으로 입고 왔고 했는데, 아 근데 보란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얼굴 비비도 안 바르고 지금 정말 생얼 노 메이크업에 입술도 안 바른 상태에서 갑자기 카메라 근데 나 오늘 좀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요?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얼치고는 나쁘지 않다. 괜찮은데? 남현주님, 영미님 머리 오른쪽 까치 집은 이야기했는데 머리띠 한 번만 다시 해줘요. 앞에 너무 갈라졌어요. 보란데 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했습니다. 정갈하게 다시 했어요.

0: 나쁘지 않아. 생 얼추고 괜찮아. 그쵸? 얼굴에 저기 흙으로 볼터치 한 거 말고는 괜찮아요. 기미만 좀 없다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9507번님.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하나 더 있죠. 여신 안영미. 영미 씨? 오늘도 귀에서 피나게 해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돈 주고도 못 사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예, 오늘 돈 주고도 못 보실 얼굴이에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예, 조롱 예, 한껏 받겠습니다. 지금 삼합 회식의 여파가 아직까지 가는 거냐고 하는데 오늘 제가 홍어가 됐어요. 홍어. 아, 그래도 그동안에 정이 있으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아, 우리 빨강머리 N의 말이 맞았네. 10월이 있는 세상에 산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또 뒷배가 아주 든든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면 3일간의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 아, 뭐 저는 이제 휴일에 대해서 토달지 않겠습니다. 예, 받아들이려고요. 2766번님, 영미 DJ만큼 화장하고 너무 예쁜 가을 화창하고 제가 화장이 꽂혀가지고 화창하고 너무 예쁜 가을 바다 보여드립니다. 아, 이런 것도 돈 주고 못 사죠. 행복한 오후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이럴 때 아니면 제가 언제 바다를 보겠어요. 대리 만족 좀 하게 여러분들 경치 좋은 데 있으면 사진 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9982번님 영미 이모 전 고1인데요. 오늘 생일인데 중간고사 시작해서 시험 마치고 나왔어요. 저는 시험 다음 주에 끝나는데 주말에 엄마랑 동생은 야구 보러 간대요. 너무해요. 흥 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라도 이모가 해줘야지. 일로 와봐.
1: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9982번님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시험도 잘 볼 거예요. 주주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3666번님 오늘 월급 들어온다고 해서 과자랑 빵이랑 커피 사 먹으려고 했는데 아, 또 월급이 밀릴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유, 이제 버스비도 없는데 큰일이네요. 군것질 꼭 참고 기다렸는데 아 참 이거 월급은 밀리지 맙시다. 우리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아니 뭐 월급이 크든 작든 간에 제 날짜에 나와야 이게 사람이 그래도 일하는 보람을 느끼죠. 이걸 왜 밀리게 만듭니까. 참 그러면은 저희가 커피 쏴드릴게요. 커피 드시면서 조금 우리 화나는 거 워워해 봅시다. 하혜경님 아 보라 많이 해서 너무 재미나요. 근데 보라 하면 영미 언니가 돈 많이 나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제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아 그래 오늘 그 뭐 특별한 날이 아닌데 보라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오늘 게스트분들도 없고 그런 날인데 왜 했나. 근데 저는 일단 만족해요. 제 얼굴에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창 물 올랐고요. 아니 물 올렸다는 게 아니라 물 올랐고요. 전 자신 있습니다. 제 외모에. 애 둘 낳고 이제 애 낳은 지 100일 된 엄마 얼굴 치고는 그리고 생얼 치고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 지금이 리즈 시절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시의 데이트 참여하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 쏴드릴 거고요. 광고 주님들 만나봐야 되는데 3848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무실에서 라디오를 듣는데요. 어제 손님 오셨는데 영미 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광고 주님들 소개해서 좀 창피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소리를 질렀나요? 아 그랬어요? 그럼 오늘은 좀 조용조용히 사무실에서도 들으실 수 있게 얌전하게 제가 그럼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얌전한 음악 아무거나 그냥 좀 깔아주세요.
2: Alles Auto 왕초 모형을 탈출 애꺼졌다.

0: 너 자연스러워 군산식 촉 한국 MSD 캡박시부 음주 후에 팀앱 대리 주식회사 올데이 브레시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 아에르웍스 샘표식품 주식회사와 더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김은주님께서 언니 괜찮은 거 맞죠? 지금 정신 승리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골룸 분장보다 창피하지만 참아볼게요. 이은수님께서 BGM 노메이크업 PD님이 영민이 디스하신 거 아니죠? 우리 이렇게 부장님도 저를 디스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넌
1: 모르겠다고 하지.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4: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5: 6807번님 제발 부탁입니다. 선물 소개 부분만 모아서 유튜브 콘텐츠 하나 만들어주세요. 우울할 때 최고라서요. 아 저도 정말 이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팀원들 중에는 그런 금손들이 없어가지고 6807번이 한번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 두댕이들 중에 혹시 금손 없으십니까? 아 요거 좀 올리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커피를 쏠까 말까 심사숙고 할 것 같은데 한 번만 맹글어주세요.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백예린의 스퀘어.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백예린의 스퀘어 들었고요. 박상훈님. 안 돼! 스퀘어 들어야 돼! 아, 말하지 마! 아, 제가 박상훈님 때문에 제가 음악 나가는 내내 말하려고 그랬었어. 이러면 도발이라니까? 나를 왜 자꾸 자극시키지 마! 날 자극하면 나는 말을 더 하고 싶어진다고! 오, 말을 더 하려고 했던 걸 우리 부장님께서 안 돼, 하지 마. 우리 고객 우대야 라고 하셔가지고 참았습니다. 예, 성원님 내가 참았어요. 아, 3964번님 새싹입니다. 제가 아까 그 두댕이 중에 금손 있으시면 좀, 이거 좀 연락 좀 달라고 했더니 제 친구 중에 김금손이라고 있는데 걔한테 연락 한번 놔드릴까요? 네, 한번 놔줘봐요. 진짜 그 금손인지 한번 볼게요. 골드핸드인지 한번 볼게요. 예, 연락 한번 다리 좀 놔주세요. 박성원님, 편집해서 올려볼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라고 하셨는데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 제작진들도 지금 할 일이 워낙에 또 많아요.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부탁하기가 좀 그래. 약간 눈치가 좀 보여. 우리 두댕이들이 아 오늘 거 좀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소일거리 없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윤희님, 아, 난 개인적으로 푸른 산호초 부르면서 소개했던 거 다시 듣고 싶어요. 근데 요게 제가 전에도 한번 했었고, 제가 이게 막 특별히 웃기다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송 선배님한테도 이게 톡이 왔어요. 너무 웃긴다고. 그 주변 제 지인들이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런가? 이게 그렇게 재밌었나? 어머, 세상에. 어머나! 안녕하세요. 마츠다 사이코입니다. 예!

하시나요? 아, 홍경님, 하춘아 씨 성대모사 하시는 거죠? 아, 묘하게 달라요, 묘하게. 묘하게 다음번에 하춘아 선배님 버전으로 한번 또 준비를 해볼게요. 아, 나 진짜 윤선영님, PD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제발. 왜? 이 윤종님, 실수와 폭소의 그 어디쯤? 이 주성님, 보라 잠깐 짬내서 켜봤는데 오디오로만 듣는 것보다 10배 웃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라 보시면 물론 뭐 안영미 혼자 떠들고 있겠죠. 근데 이게 표정과 함께 보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라 한번 봐주세요. 예, 보라 많이 들어오십시오. 예, 공짜로 열리는 보라 아닙니다. 돈 나가니까 좀 봐주세요.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드릴게요. 뉴진스의 디로.

안은 이러 다 나왔어요. 스바라시 나왔고. 이거 욕 아니죠? 스바라시, 시마이 다 나왔습니다. 아, 최윤희님 만족하십니까?

뉴진스의 디토 들었고요. 김영아님께서 지하철인데 챙피해서 보라는 못 보겠어요. 왜 보라 봐줘요. 우리 함께해. 왜? 1261번님 졸음운전하다가 두 대 멘트 들으며 잠시 잠이 싹 달아났어요. 언니 말대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파란 하늘, 시원한 바람 너무 좋아요. 시장에 갔다가 파닥파닥 뛰는 생새우 샀더니 봉지 안에서도 톡톡 튀네요. 오늘 삼남매 새우구이 해주려고요. 와 진짜 낭만이다 낭만. 저는 그리고 이 계절이 되면 이 날씨만 되면은 그 생새우라고도 하지만 산새우 있잖아 산새우. 술 한 줄이고 최고인데 항상 미려 언니가 요거를 따주면

하면서 늘 제 입속에 넣어주면서 새우한테 다음 생에 꼭 사람으로 태어나렴이라고 했던 게 자꾸 떠올라요. 근데 맛은 또 엄청나. 엄청 맛있어. 아, 이거 우리 국주씨. 이국주씨가 또 문자를 주셨어요. 지금 직접 문자를 주셨습니다. 똑똑 바쁘시죠? 저 공연 준비하고 있는데 놀러오세요. 어머 맞아. 우리 국주 지금 공연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개그를 한 지 20주년이 돼가지고 CG 아트홀입니다. 말로 하는 스탠드업 코미디 10월 24일 토요일 5시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진짜 요거는 보장할 수 있어. 제가 코미디 빅리그 할 때부터 아 우리나라에 스탠드업 코미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우리 국주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말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10월 달에 날씨도 날씨지만 아 나 좀 배꼽 빠지게 좀 웃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예 정말 예 제가 보장합니다. 꼭 보러 가주세요. 10월 24일 토요일 5시입니다. 박성원님 영민님 그럼 적재 스잔 틀어주시면 편집해서 올려볼게요. 아 나랑 딜을 좀 해보자는 건가? 응? 알았어요. 스잔 이거죠? 찬바람이 부는데 이거죠? 알았어요. 스잔 띄워드릴게요. 영상도 40초만 딱 올려줘봐요.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10월 정선의 상쾌한 가을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가수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정선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투명한 비닐테이프를 싹 벗기면 플라스틱 커버가 나옵니다. 혹시라도 흠집 날까봐 조심조심 뚜껑을 열고 플레이어 넣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 그 시절 음악은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어요. 손으로 꺼내 듣던 음악을 기억하는 분들은 저와 함께 떠나보세요.

귀찮게 뭘 자꾸 보내래 하다가도 이상하게 나도 한마디 툭 보태고 싶어지는 나의 옛날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요, 내 돈 주고 처음 샀던 실물 음반입니다. 앞서 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음악을 손으로만 기억하지 않아요. 레코드 가게, 거기에 붙어있던 브로마이드, 투명한 테이프, 뜯기 좋으라고 붙어있던 금색 실, 눈으로 기억하고 손으로 기억하고 냄새로도 기억하는 테이프, CD, LP, 내 돈 내 산 첫 음반, 과연 누구의 음반이 담겨 있었는지 사연 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야 될 텐데 제 첫 음반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엄마가 처음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사갖고 오셨는데 그게 바로 윤종신 오빠의 환생 노래가 들어있던 테이프였어요. 처음이었어요, 정말. 근데 엄마가 그때 그 테이프 가게 가셔가지고 물어봤대요. 가장 잘 나가는 음반이 뭐유? 라고 했더니 그거를 딱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스타일은 아니었죠. 저는 이 비트가 빠른 곡을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늘어지는 곡 같아가지고 그 당시엔 안 늘었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서 많이 들었다는, 자, 윤종신 오빠의 환생 들어볼게요.

네, 저의 첫 음반 윤종신의 환생 듣고 오셨고요. 나의 옛날 이야기 오늘의 주제 내 돈 주고 처음 샀던 실물 음반입니다. 당시 얼마였을지도 참 궁금하네요. 테이프가 한 3,500원? 이러면 저보다 언니고 4,000원 정도 하면 저랑 좀 비슷할 듯 싶습니다. LP나 CD는 부자들이 사고 보통은 테이프를 샀는데 두댕이들은 어땠을지 좀 궁금하네요. 오수진님, 처음 샀던 거 노이즈 테이프. 아, 나 왜 이렇게 옛날 사람 같냐 라고 하셨는데 노이즈 노래 진짜 좋은 거 많았어요. 정말 완전 명반입니다. 명반. 저도 있었습니다. 유은혜님, 저 초 6학년 때 용돈 모아서 서태지 1집 테이프 샀어요. 그래, 서태지 노래 산 분들 아마 꽤 있으실걸요. 테이프. 예, 그리고 그 음반 낼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꼬박꼬박 사가지고 모아놓으신 분들도 많으실걸요. 장영희님, 저는 서태지 컴백홈 앨범을 첫 내돈 내산했습니다. 그때는 인기 앨범 사려면 대기표 작성하고 와 레코드 가게 사장님이 오라고 하는 날 가야 살 수 있었어요. 헉, 그렇구나. 그 시절 생각이 나네요. 레코드 가게 매일 출첵하던 시절. 헉, 그랬었구나. 이때는 그치 모바일로 예약하거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와 가서 줄 서 있기도 했겠다. 어, 음반 나오는 날, 그쵸? 0412번님, 전 조성모 1집이요. 2앱은 완전 좋아요. 그땐 6,000원에 시작해서 8,000원일 때 마지막으로 샀었던 것 같아요. CD 말고 테이프여서 이 가격이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 얼굴 없는 가수로 이때 뮤직비디오를 먼저 선보였잖아요. 뮤직비디오가 엄청난 화제였어요, 진짜. 왜냐면 네로라 하는 배우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스케일도 진짜 무슨 영화처럼 막 차 폭발신도 나오고 그랬었으니까 그 뒤로 뮤직비디오가 다 그런 식으로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하혜경님, 중학교 때 진오션 테이프 샀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마이마이로 듣고 다녔었죠. 가방에 마이마이 넣고 이어폰 줄만 빼서 듣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왜 힙합에 꽂혔을까요? 진우션 후에는 핑클 언니들을 사랑했습니다. 전 걸그룹이 너무 좋았지만 첫 테이프는 진우션이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아, 가끔 이제 폼으로 그 이어폰 줄만 가방에 넣고 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왜냐면 또 내성적인 분들은 혹시나 사람들 말 걸까봐 또 일부러 이어폰 줄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요. 전 지금도 이어폰 줄 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폰 지금도 끼고 있네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김성문님, 제가 SES 팬이라서 SES 테이프요. 청순 걸그룹 유진님 팬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안에 한미모 하시잖아요. SES의 I'm Your Girl. 맞아. 이때 진짜 너무 신선했었죠. 그리고 이때는 이미 뭐 인터넷이 막 활발했을 때가 아니었는데도 SES가 처음에 방송에 딱 나왔을 때 다음날 학교가 아주 들썩였습니다. 진짜 야야야 어제 방송 봤어? 봤어? 막 이러면서 막 완전 정말 만찢녀들이 나왔었으니까. 6047번님, 첫 음반은 SES 언니들 앨범이었어요. 지금도 갖고 CD들 보내드려요. 갖고 있는 CD들 보내드려요. 라면서 사진을 지금 다 보내셨어요. 우와, 어머나 세상에나 이거 다 모으고 계셨었구나. 그래, 여신이었어, 여신. 근데 급하게 찍어가지고 이걸 옆으로 찍으셔서 지금 언니들이 다 누워 계시네. 어쨌든 옆으로 봐도 이뻐요. 미인들입니다. 아, 0567번님, 83년생. 저의 첫 CD는

SES 1집 CD였습니다. 우리 요정 누나들 그래도 요즘에도 계속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SES 팬들이 많았네. 우리 두댕이들 중에. 핑클 팬분들은 안 계신 거예요? 왜냐면 핑클 언니들도 이제 곧 컴백하니까 핑클 언니들 노래도 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 또 좋고 사람 문제거든요. 이거 왜냐면 라이벌 구도기 때문에. 아, 자, 핑클 팬분들 뭐 하세요? 지금 들고 일어납시다 같이. 자, SES 언니들 노래 들어야겠죠? I'm your girl.

저녁에는 핑클과 SES 중 누가 더 이쁘냐고 매번 물어봤어요. 아 정말 그래 그랬을 수 있겠다. 최순아님, 핑클 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두 언니들 다 좋아했지만 SES로 시작해서 핑클로 갈아탔던. 아무튼 테이프 열심히 모으고 다이어리 스티커 편지지 등 굿즈도 많이 샀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핑클 노래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내 남자친구에게.

0: 네,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듣고 왔고요. 이나영님, 아 정말 영미님 대단하다. 반찬 만들다 말고 보라보고 있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1327번님, 야자 시간에 이어폰 끼고 들었던 노래 다 나오네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저희 아이한테 공부할 때 음악 듣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놨는데 엄마도 그때 그랬구나. 미안하다 아들 이라고 하셨고요. 장아미님, 아 영미 저 앞머리로 붓글씨도 가능하겠는데요? 아 제가 그 아까 SES 노래 나올 때 바다 언니 하면 사실 요 애교 머리잖아요. 그래서 앞머리 이렇게 내려가지고 춤을 췄었는데 앞머리가 좀 과다했죠? 예, 붓글씨 쓰러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식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내 돈 주고 처음 샀던 실물 음반,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3137번님, 부활 2집이요. 국민학교 5학년인가? 수록곡이 회상 1, 회상 2, 회상 3 그랬었는데 그땐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김태원 형님이 참 제목 짓기 힘들었나 보다 싶네요. 근데 저는 대단한 게 국민학교 때 부활 노래에 빠지기 참 쉽지 않거든요. 전 그게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와, 3277번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김민종 오빠 1집이요. 이때 하이틴 영화가 인기였는데, 그래 맞아, 이 영화 있었어.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이 영화 보고 김민종 오빠한테 홀딱 반했었는데 마침 앨범까지 낸 거예요. 1집 또 다른 만남을 위해를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노래 부르는 모습에 반해서 밤잠을 설쳤었습니다. 그래 맞아, 이때 당시에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있었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참견은 너 사랑은 오예 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0736번님, 고딩 때 락카페에 빠져가지고 락카페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네요. 한동안 현진영고 진영고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이 앨범은 진짜 돈 모아서 소장용으로 샀었습니다. 집에 전축도 없었거든요. 어머, 전축이 없는데 이걸 샀어. 그냥 갖고 싶어서 듣지도 못하는 걸 그냥 샀어.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예, 그 애정을 담아서 저희가 띄워드리겠습니다. 현진영의 현진영고 진영고.

0: 놔두고 떠난 그대가
1: 왜
0: 날 다시 찾아왔나 무슨 이유로 우리 헤어졌던 시간들이 아쉽다고 울면 그 시간이 다시 내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내
1: No
0: 아직도 내가 너를 기다리면서 내 모습

0: 나도 곧 떠난 그대가 왜 날 다시 찾아왔나 무슨 이유로 그대 날 떠나면 모든 것이 그대 맘에 들어와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 거라 생각하며 인사 없이 돌아서더니 왜 다시 너는 내게 돌아오는지 왜 너는 초라하게 눈물 짓는지 왜 나는 이제 겨우 발견해서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중화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8: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8: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뉴키즈 언더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 부르고 있고요. 김수미님께서 뉴키즈 언더블럭이라니 빵 터지고 미소가 지워지네요. 내 앞머리 그룹으로 말던 나의 어린 시절 캬라고 하셨고요. 아 박효정님께서 아 제 남편 의무경찰 복무할 때 내한한 뉴키즈 언더블럭. 남편은 정작 환호하는 소녀 팬들만 보고 무대를 못 봐서 너무 아쉬웠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요 노래만 들으면 그때 당시 처음으로 경양식집을 갔는데 돈가스를 먹고 있었는데 그 경양식집에서 큰 스크린으로 뉴키즈 언더블럭 공연하던 모습을 이렇게 틀어줬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국민학교 시절이었죠. 그때는 국민학교 시절에 우와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던, 조이, 도니, 데니, 조나단 5인조 그룹이고요. 우리나라에 내한했던 게 1992년이었네요. 정은지님께서 옛날 한지붕 세 가족 드라마에서도 뉴키즈 언더블럭 내한 공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래요? 와 한지붕 세 가족 저 한 해도 안 빠뜨리고 봤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저는 왜 생각이 안 나지? 아 장민의 집이 주인집이었고 새들어 살던 저는 순돌이밖에 생각이 안 나. 그 이면식 아저씨 생각나고 어 그쵸. 아 박원숙 선배님도 생각이 나고 맞네 맞네. 자 그렇다면 또 한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자 오늘의 주제 뉴키즈 온 더 블록 아닙니다. 내 돈 주고 처음 샀던 실물 음반 테이프 CD LP 다 상관없어요. 진숙님께서 다들 그 시절을 어제일처럼 기억하는 것도 앨범을 지금까지 간직한 것도 너무 대단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문자로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 테이프를 아직도 갖고 계시고 앨범을 갖고 계셔가지고 바로 제가 이제 이거 뭐 인증샷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걸 펼쳐놓으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동입니다. 797번님 강수지 누님 테이프를 처음 샀었죠. 테이프 늘어날 때까지 듣고 상태 안 좋으면 냉동실에 넣었다 듣고 했었습니다. 보랏빛 향기 질리도록 들었었어요. 아니 저 건전지 냉동실에 넣는 건 알았는데 테이프는 왜 넣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까? 냉동실에 넣으면 쪼그라들어요? 테이프도 이렇게 작아지는 현상이 있나요? 글쎄 나는 이건 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것 같은데 3715번님 저는 소찬이 테이프를 모았었어요. 특히 저 1집은 별로 안 뜬 거라 못 구하던 건데 얼마 전에 인터넷 중고 매장에서 구매해서 1집부터 다 모으게 됐었어요. 우와 어머나 세상에 뭔가 좀 시원시원한 창법을 좀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어머 이건 소찬이 언니도 감동이겠다 정말. 어마나 어마나 정성이다. 이거 1집부터 차곡차곡 해가지고 사진 찍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인증샷도 찍으셔서 감사합니다. 오수경님 저는 신바람 이박사 테이프였어요. 정말 소중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트로트 신동이었거든요. 그땐 어찌 그리 자신감이 넘쳤었는지 아 옛날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지금도 자신감 있게 해. 노래 부르시면 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내 돈 내 산 첫 음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이어가 볼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478번님, 영민님, 전 제 돈은 아니고 아빠를 졸라서 그 당시 좋아했던 더블루 테이블 사달라고 했는데 우리랑 같은 현가라고 현진영님 테이블 사왔더라고요. 유유, 아빠, 이분은 본명 아니야. 참, 더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듣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더블루, 손지창, 김민종 씨가 있는 두 분이 결성한 그룹이었죠. 너만을 느끼며, 이제라도 느껴보세요, 아버님.

네, 더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듣고 왔고요. 참고로 현진영 씨의 본명은 허현석입니다. 허 씨였어요. 허 씨. 아셨죠, 아버님? 안연신님, 더블루 오빠들 두 분이 라디오 DJ도 하셨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때 너무 좋아해서 테이프 녹음도 소장하고 그랬어요. 두 분 그리워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진짜 두 분이 어마어마하게 바쁘셨을 텐데, 또 그 와중에 라디오까지 또 함께 하셨었고, 근데 얼마나 좋았을까. 두 꽃미남, 두 분이 하는 라디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야, 그리고 우리 두댕이들 보니까 더블루 좋아했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자, 조승환님, 저는 드렁큰 타이거 앨범이요. 야, 또 힙합쟁이셨구나, 또. 학창시절 힙합에 빠져 항상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난 너희들과 달라, 이게 진짜 음악이야 하면서 힙부심 부리던 중2병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 요런 친구들이 있었어.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면은 막 저희도 뭐 댄스 부르고 막 아니면 누구는 뭐 발라드 부르고 이럴 때 꼭 한 명씩 꼭 이렇게 힙합, 막 랩하고 막 이런 친구 꼭 한 명씩 있었습니다. 아, 0358번님. 아, 잼 테이프요. 아, 잼. 국민학교 때 엄청 따라 부르고 리더 조진수 오빠한테 시집 가겠다고 난리였었어요. 저도 조진수 오빠 좋아했었는데 아직 친정집에 있을 텐데 오늘 찾으러 가봐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윤현숙 언니가 너무 부러웠어요. 홍일점이잖아. 근데 그런 그룹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와,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했었어. 그 잘생긴 남자들이 둘러싸여가지고 같이 막 나나나나나 막 춤추는데 진짜 너무 멋있어 보였었어요, 다들. 3347번님, 전 초딩 때 솔리드 테이프 샀었어요.

가사가 너무 야해서 놀랬어요. 나의 입술이 너의 하얀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감싸 안다니 혹 가사에 심취하셨구나. 근데 저는 그 이준 씨 목소리가 전 너무 좋았어요.

선물로 엄마가 앨범 사줬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던 기억. 이제와 생각해보니 초딩 주제에 이 독성 가득한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불렀네요. 아, 그쵸. Oops, I did it again. 우리 그때 뭐였지? 럭키도 라디오에서 또. 어, 럭키 그 가사가 뭐였죠? 오랜만에 집에서 바나나 먹었다 라고 했던 그 럭키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브리트니 스피어스. 여러분들 한번 모르셨던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 들으셨고요. 0220번님, 방금 도입부 뭐예요? 브리트니 언니가 한국말로 노래한 줄 알고 운전하다 깜짝 놀랐네요. 그렇게 들리죠? 어. This is a story about a girl named Lucky. 여기는 그냥 뭐 영어로 그냥 나레이션한 거고. 오랜만에 she wakes up. 먹었다. 이게 뭐냐면 early morning,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she walks up. 그녀가 이제 walk을 샀나 봐요. 이거 주방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낙낙낙 낙낙하게 샀나 하다가 on the door, 문 위에다가 이제 이거를 올렸다, walk을 올렸다 이런 뜻입니다. 아, 알았어요. 해석 제대로 해드릴게요. 이른 아침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후에 아침부터 뭔 일이 있었겠죠? 다르네. 미국은 달러. 아침부터 이렇게 좀 바쁘네, 다들. 응? 3400번님. 영턱스 임성은 언니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첫 앨범은 영턱스로 쫙 샀었는데, 못난이 컴플렉스 신청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맞아. 임성은 언니 목소리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여러분들. 임성은 언니가 혼자 솔로로 냈던 미련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노래도 참 좋아요. 2123번님. 저희 아버지가 영화 일을 하셨었는데요. 중1 때 일본 출장 다녀오시면서 그때 귀한 CD 플레이어를 사다 주셨어요. 처음으로 제 용돈 모아서 2호공감 CD를 샀습니다. 거금을 주고요. 우와, 2호공감 노래. 2호공감이 제가 아는 그 노래 아니겠죠? 맞아. 왜 슬픈 생각은 틀린 적이 없나? 그 노래죠? 예. 저 2호공감이랑 그 노래를 헷갈려. 2호공감이랑 이오스랑 헷갈리지. 넌 남이 아냐? 내 안에 있어. 이 노래랑 장르가 완전 다른데. 헷갈렸어요. 박미나님, 저는 김건모 이집이요. 와, 김건모 오빠 노래는 진짜 다 최고예요. 핑계 혼자만의 사랑 너무 좋았던 그 뒤부터 건모 오빠 앨범 다 샀습니다. 35주년 콘서트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노래 다 좋았어요, 진짜로. 7030번님, 저는 스카이 영원 앨범이요. 플라이 투더 스카이 테이프 사러 갔다가 같은 건지 알고 스카이 앨범을 사고 왔던 그 이후로 팬이 되었었죠. 그 최진영 씨가 있었던 그 스카이. 맞아, 맞아. 그 노래 너무 좋아요. 4709번님, 웨스트 라이프 CD 사서 많이 들었네요. 아, 가수 이름 알아낸다고 오래 걸렸네요. 유유라고 하셨고요. 그래, 그때는 노래 제목, 가수 이거 뭐 라디오에서 소개를 안 해주면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7076번님,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신해철 테이프요. 신해철 오빠가 팔베개하고 누워있는 표지 사진이었어요.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노래도 들어있고, 전곡이 명곡이었습니다. 완전 센세이셔널하고 세련된 음악이었죠. 그립네요. 해철 오라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319번님, 초딩 때 량연량아 학교를 안 갔어. 노래 듣고 힙하게 학교 이틀 안 갔다가 뒤지게 맞았었네요. 이때, 괜히 이제 이런 노래 나오면 뭔가 허락받은 것 같고, 모두가 다 이럴 것 같고 해가지고, 아, 대놓고 또 학교를 과감하게 안 가는 친구들이 또 있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서태지 오빠의 컴백홈 들으면서 또 다시, 아, 집에 다시 들어가야지 하면서 집에 들어갔던 친구들도 있었고 말이죠. 0593번님, 첫 월급 받아서 산 김건모 CD요. 잘못된 만남. 아, 아직 다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있죠. 이때 당시 노래가 진짜 곡이 다 좋았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미니 앨범 뭐한 곡만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 앨범에 막열몇 곡씩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열몇 곡이 다 좋았던 노래가 바로 김건모 오빠 앨범이었어요. 자, 1990년대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라고도 합니다. 김건모 3집 잘못된 만남 바로 나가요.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2: 중하여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5: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7: 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지금 내 돈 내 산 첫 음반 들어보고 있는데 7903번님께서 아니 왜 전부 다 90년대 노래들 뿐인 거죠? 나 그때 없거나 3살이었다고요. 그래서 요 분께서 뭘 보내셨나 봤더니 전 샤이니 앨범이요. 샤이니 너무 좋지. 그때 셜록으로 한창 활동했는데 처음으로 앨범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사봐서 잘 모르니까 일명 공구라고 하죠. 친구랑 같이 사서 받아보았죠. 지금도 앨범은 잘 보관하고 있고요. 라고 했습니다. 아 맞아. 샤이니 노래 좋은 거 너무 많아요.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그 뒤에 이은영님께서 저는 초3 때 양파언니 테이프요. 애송이의 사랑. 그래 맞아. 아, 그 지금 어떻게 셜록 들어야 돼, 애송이의 사랑 들어야 돼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조세호님께서도 지금 양파님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지금 어떻게 나도 양파 세대인데 어떡하냐고. 셜록은 조금 나중에 좀 듣는 걸로 하고 어떻게 양파로 들어볼까요? 조세호님이 근데 그 와중에 또 바꿨어. 셜록 유유 추억이다 하면서 지금 또 갑자기 왜 그래? 한 노선만 타시라고. 아 이선아님은 둘 다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둘 다 들어볼게요.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그리고 7903번님이 신청해 주신 샤이니의 셜록까지 들었는데요. 아, 내 돈 내 산 첫 음반 갑자기 라이벌전이 됐었는데 무사히 두 곡 듣고 왔고요. 최효영님 잠시만요. 근데 옆집의 맛집은 오늘 휴무인가요? 라고 했는데 심지어 제목도 틀리셨어. 이거 언제 대중화가 될까? 맛집의 앞집입니다. 응. 옆집의 맛집은 또 어딘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헐? 거기? 예민합니다. 우리 이런 걸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자, 맛집의 앞집 나갑니다.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완벽한 하루. 드디어 주인장이 돌아왔다지요. 순디가 들려주는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음악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오늘의 음악은 대체 뭘까요? 순디가 완화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라서 눈이 땡그레질 좋은 노래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은 음악 좀 아는 식자층 두댕이가 미리 한 곡 점찍어 주셨습니다. 김미애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지금 듣고 계신가요? 에릭 클랩튼의

0: 네, 김미애님의 신청으로 들어봤습니다. Autumn Leaves, 가을 낙엽, 에릭 클래튼이 불렀죠. 원래는 프랑스 향송인데 이렇게 영어로도 불러줬었네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이재미님께서 안미향 등장하니까 마음이 안정된다 라고 하셨고요. 이연경님께서 폴린으로 시작하는데 영미 DJ가 부른 줄 알았어요. 분명 목소리 똑같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어디가 똑같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The falling leaves drift by my window. The autumn leaves drift my window.
1: Falling leaves,
0: 문 좀 열어주세요. Falling, 낙엽 떨어지니까요. 잘못 밟으면 은행 밟을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이 냄새는 은행이 아니라 죄송해요. 8633번님. 뭔가요? 선곡 가을 뉴욕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기분 아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똑같은 노래를 듣는데도 아 지루해 죽겠어요 라고 하시는 진숙님도 계십니다. 너무 지루지루하다고. 정은지님께서 아 어제 완화 복귀한 순디께서도 맛집의 앞집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궁금한데. 아, 되게 근데 약간 아빠 미소로 보시긴 하셨어. 양수정님, 순디까지 청취하게 만드는 절묘한 타이밍 드디어 해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품격 있는 신청곡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차근차근 애껴가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분위기 있게 광고.
2: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진주 캡슐 앰플, 제천 자연방목 흑염소 솔미 흑염소에서 흑염소 진액,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뛰에서 롤 스크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최경문님께서 뉴욕 공원 벤치에 앉은 줄 알았는데 내가 앉은 게 영미 씨 무릎이었구나. 이정희님, 순디가요 칭찬 조금 하다가 완화가 진짜 맛집이라고 자랑하셨어요. 우리 두대도 나름 성공 맛집인데. 아, 자기 자랑하셨네. 이렇게 다들 각개전투해요. 예, 자기애가 아주 충만하다고. 1510번님, 어제 오늘 사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오늘 생각지도 못한 아나가 도착해서 기분이 싹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에 자랑 겸 두 대 홍보했어요. 저 잘했죠? 너무 잘했어. 너무 이뻐.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래야 이 맛집이 안 없어진다고. 여러분들만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박연주님, 아, 또 이 와중에 또 노래를 또 신청하셨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신청합니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네, 그럼 이 버전으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해볼게요. 들어가 보시죠.
2: 안녕하세요. 사브리나 카펜터예요. 약간 박혜미 씨 닮았죠?

가보자. 양수정님, 영민님 이번 주 회식도 하고 보라 하느라 고생했어요. 월요일도 해도 돼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끝곡으로 에스프레소 쭉 들으면서 자.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

0: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첨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FM 4U.
4: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붙어있던 스티커나 상자의 테이프를 떼어내려다 중간이 쭉 찢어지며 끈적한 자국만 남는 때가 있습니다. 아, 매끄럽게 떨어져야 할 단면이 지저분하게 뭉개지면 손가락 끝으로 몇 번이고 문질러 떼어내야 하는데요. 한 번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은 단면은 온종일 찌꺼기처럼 남아 손끝에 거칠게 걸리곤 하죠. 손가락에 달라붙어 있던 끈적함을 털어내듯 늘어져 있던 한 줄을 쿨하게 마무리할 때입니다. 거칠게 남아있던 하루의 단면을 깔끔하게 정돈해 볼까요?

마이클 잭슨 미리 금요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고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어요. 습도도 많이 떨어지고 진짜 가을이구나 싶더라고요. 많이 좀 건조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밤에 특히 조심해야죠. 택배 받을 때 참 좋죠. 빨리 뜯어야지 하는데 이게 깔끔하게 쫙 뜯어지지 않아서 손이 두 번 세 번 가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 봄에 또 쓰레기를 줄이려고 접착제를 쓰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접착제가 엄청 강력한 거죠. 마음은 급하고 깨끗하게 떨어지진 않고 아주 심란합니다. 긴 연휴 끝에 맞은 이번 주 여러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셨나요? 혹시 뭐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우리에겐 연휴가 있으니까. 자꾸 이 손끝에 걸리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연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우의 여신님 리디크 스티커 자국 진짜 딱 맞는 표현. 속 뒤집어지죠. 다 뗄 때까지 박박 쓱쓱 극극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요. 이거 늙은 거 맞죠? 아니 너무 지치니까 에너지 소비할 게 아니다 싶은 거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 오늘 함께 나눠봤고요. 우리 또 아치님께서는 요것도 리무버 아세톤 요거 묻히면 깔끔하게 지워진다. 또 현실적인 조언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좀 찜찜하고 미해결된 부분들 거침없이 그냥 오늘은 다 내려두고 연휴 이후에

0: 연휴 잘 보내고 다음 주에 와서 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하시며 연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5141번님 반갑습니다. 청주에서 듣고 계세요? 감사해요. 예, 일하면서 잘 듣고, 어머나 세상에, 오네요, 이렇게. 인증샷까지. 오. 아, 뭔가 약간 지금 주변에 보이는 사무실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한 곳이다, 여기는. 고요한 곳이다. 타자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곳이다. 잘 이겨내십시오. 예, 5141번이 환영하고요. 늘 하루를, 정말요. 설레고, 또 잠시 쉴 수 있는 따뜻함으로,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하시며 신청곡과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청주가 되게 가까운 곳이죠. 충북 청주. 그, 주파수로도 아마 이렇게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이렇게 요리조리 다니시면. 예. 우연히 또 라디오를 통해 만나는 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하는 날은 스트리밍 같이 진행이 되죠. 유튜브 창 들어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예, 또 방송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흐르는 채팅창 통해서 다른 오바리들과 이야기 나누시며 예,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시간은 여러분과 저 우리끼리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많이 주시고요. 연휴 동안 뭐 하실지 또 계획도 같이 좀 나눠볼까요? 아직 계획 못 세우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예, 자랑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안녕하세요.
9: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0: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0: 완전 좋아요.
9: 연두리.

0: 지친 날을 안아줘.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거리마다

0: 남자.
1: 정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을 남자. 그럼 정인 씨가 저희 공개 방송을 찾아주십니다. 10월 19일 월요일 ITS 개막일이에요. 강릉에서 이제 ITS 세계 총회가 개막을 하는데 개막 기념 저희가 공개 방송을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앞 특설 무대에서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정인 씨가 찾아주세요. 가을하면 정인의 목소리 또 들어야죠.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 또 유튜브도 또 진행하니까 멀리서 또 이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재미나게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의 가을 남자. 어떤 노래 불러주실지 아직 전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드러나야 돼요. 사랑스러운님 오셨습니다. 온도가 어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네요.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고 바닷가에서 막국수 먹었어요. 커피 마시러 갔다가 고소한 들기름 냄새에 홀려서 그만 훅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또한 즐겁고 좋았다. 2만 보! 와, 저 어제 방송 끝날 때 그 어떤 청취자분께서 저녁 맛있는 거 먹고 꼭 산책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자신 없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산책을 등 떠밀려 했습니다. 근데 만보를 채 못 찍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2만보라니. 이야, 괜찮으세요? 너무 힘들던데. 꾸준히 하고 있는 나 자신 칭찬합니다. 이번 연휴 또 친정 나들이 가시는구나. 마음이 푸근하시겠습니다. 이집 맛있죠? 뭔가 이렇게

MSG가 없는 맛이랄까? 건강해지는 맛? 저도 이집 자주 가요. 사랑스러운님.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아, 별과 구름님 오셨습니다. 연휴 동안 일하세요.

3일째 오늘 개막했더라고요. 오늘 개막해서 이번 연휴 동안 월요일까지 고성. 최근에 이제 고성 찬양을 참 많이 하는데 고성이 너무 좋은 도시예요. 이렇게 막 너무 막 복잡스럽지 않고 약간 고즈넉함과 자연을 좀 느끼면서도 은근히 맛있는 데가 많고. 그러니까 착 트인 자연 속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고성.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오늘부터 명태축제가 시작했습니다. 별과 구름님, 시간 내서 다녀오세요. 낙화님 오셨어요. 오늘 금요일 느슨함을 아주 완벽하게 늘어짐으로 마무리하겠다. 아, 좋다. 아, 이런 애티튜드 너무 좋다. 맛있는 거 먹고 일주일 동안 운동 못해서 오늘 저녁에는 딸과 남편과 경포수 한 바퀴 걸으려고요. 오, 너무 부럽잖아요, 낙하님. 따뜻하게 입으세요. 밤에 기온이 좀 차더라고요. 목 이렇게 다 보호하시고 여유 있게 천천히 산책하십시오. 노래를 한곡 들을까요? 오늘 5141번님 청주에서 찾아주셨는데 신청해 주신 곡 가운데 샵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전해드렸습니다. 땅콩님 오셨어요. 저 연휴 때 아들 시험이 있어서 못 놀아요. 근데 시험 끝나고 17일에 아이들이랑 서울 가서 시티투어버스 타고요. 서울을 샅샅이 구경하고 놀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며 연휴 때 주신이 있으렵니다. 오발할 거죠. 제발. 네, 저희는 방송이 쉬진 않아요. 거의. 네, 거의 뭐 서울 특집이 아닌 이상 방송이 쉬는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주말 동안은 평소처럼 이렇게 녹음으로 진행이 되고요. 월요일은 생방송합니다, 여러분. 저만 혼자 있는 거 아니죠? 놀러 오셔야 돼요, 여러분. 땅콩님 오셔야 돼요. 아, 시험 기간을 또 앞두고 있군요, 우리 친구들. 연휴가 아닙니다. 너무 서로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 적당히 딱 할 만큼만 하고 좀 쉬기도 하고, 여유를 찾는 연휴가 되면 좋겠어요. 탱크님은 최근에 학교에서 육상부에 가입한 우리 아들 성윤이 데리고 등산 가신다고. 하체 근력 기르는 데는 등산이 최고다. 등산이었군요. 예, 저 이제 만보도 못 걷고 다리가 아팠는데 등산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언제 갔지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등산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 어쨌든 등산, 예, 좀 기억이 이렇게 가물가물할 정도면 한 번쯤 갈 때가 됐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탱크님 하체 근력을 위해서. 비니맘님 오셨는데요. 내일 조리원 동기 가족들과 귀염둥이들 생일 기념 모임 있어요. 조리원 동기다 보니까 이제 생일이 비슷하고 애들이. 10월 6일 민재, 7일 찬이와 하울이, 8일 지호. 우리 내 친구들이 뭐. 얼마나 귀여울까? 올망졸망. 네. 우리 친구들 생일 축하하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만 잘 자라자 하시며 함께 또 축하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비니맘님, 저희가 우리 둥이들, 귀염둥이들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생일 파티, 예, 성대하고 재미나게 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골드마운틴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양평 그랑폰드 대회 또 나가신대요. 이번에 92km. 안전하게 완주하고 올게요. 아, 건강하게 조심히 부상 없이 다녀오십시오. 신청곡 띄워드려요. 윤도현, 나는 나비.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5: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이글스였습니다. Love will keep us alive. 이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오, 2509번님. 우리 혜란이가 둘째를 낳았어요. 축하해주세요. 오, 축하드립니다. 2509번님. 따님이실까? 며느님이실까? 아, 진짜 너무 힘든 일을 해내셨습니다. 가정에 항상 이렇게 뭔가 기쁜 일,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2509번이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 새내기님 오셨어요. 오늘 저녁은 아 더덕 구이와 묵무침 좋다. 술안주 같지만 밥반찬이랍니다. 출첵. 밥반찬 아닌가? 더덕 구이와 그 묵무침. 좋네요. 약간 막걸리가 생각나긴 한다. 이상하게. 이상하게 막걸리가 생각난다. 밥반찬 맞죠? 그리고 오늘 까망님께서 저희가 이제 10월에 공개방송이 두 번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19일 ITS 세계총회 개막일에 맞춰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앞에 특설무대에서 하루 하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 또 강릉에선 커피축제도 같이 개막을 해요. 그래서 커피축제와 함께하는 공개방송 예, 그 주간 목요일에 22일이죠. 20일 목요일에 또 역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ITS 때는 여러분 객석이 있어서 오셔서 이제 편안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 가수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목요일은 약간 이제 바닷가에 울려 퍼지는 라디오 느낌? 그래서 객석은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커피 축제가 이제 그 강릉항 예, 안목이라고 그러죠. 안목 해변부터 이렇게 송정까지 이어지는 그 소나무 숲길에 쭉 이렇게 커피 거리가 또 길게 특별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거기 어디매에 제가 있을 거다. 네.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지나가시면서 금방 찾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걷기 운동도 하고 바람도 쐬시고 바다도 보시고. 조금 힌트를 드리면 근데 저도 이제 얘기만 들어서 정확한 스팟은 지금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전달받기로는 그 강릉항, 강릉항의 그 회전 교차로 있거든요. 거기 근처다. 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망인데 아 집요하신 부분이 있어요. 잘 찾아주셨다 고맙습니다. 허니 유니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서 집에서 듣는 오발이네요. 오늘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야간 낚시하고 차박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부초밥이랑 샤인머스키 준비하면서 학원 간 아이들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춥지 않기를 기도해봐요. 오발 가족들 모두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해주셨습니다. 와 너무 좋다. 조금 쌀쌀할 수 있다. 바닷가니까 또 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글쎄요 이제 손난로? 이런 게 또 이제는 좀 필요하죠. 어쨌든 유부초밥과 샤인머스키 간단하게 이렇게 먹으면서 야간 낚시라니 세상 부럽습니다. 허니 유니맘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재미난 연휴 보내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하하호호님 신청곡이에요. 거북이 비행기.

하하호호님 신청곡 거북이 비행기 이어서 조피디 브라운 아이드 걸스 함께한 홀더 라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오케이 사인을 하는데 뭐에 대한 건지 잘 얘기를 못하네요. 그랬네. 그러니까 분위기 흐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까만꼬마님은 다들 연휴 동안 계획들이 많으시군요. 저는 신나게 배달앱을 켜고 배달 부업리를 할 계획입니다. 재밌거든요. 일이 모두 알차게 다가온 연휴 잘들 보내세요 하시며 문자 주셨습니다. 일이 재밌다. 이런 분들이 있죠. 거기서 되게 보람과 즐거움이 크면 이렇게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다. 남일 같지 않다. 알차게 이번 연휴 함께 해주시고요. 까만꼬마님 저희 월요일에 생방송합니다. 운전하실 때 생각나시면 들러주세요. 대전오바리님께서 오늘 노래 너무 신난다. 드라이브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납니다 해주셨는데 약간 연휴가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장거리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운전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들 오늘 좀 받아볼게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뭐 운전하면서 듣기 좋은 곡도 좋고 나들이 가셔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 낼 때 듣고 싶은 노래도 좋습니다. 문자창 통해서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니 우리 오바레도 이렇게 부지런한 분들이 많죠? 새벽에 영랑호에서 운동을 하셨다네. 2549번님. 보정이 들어갔나요 혹시? 너무 멋진데? 와 이렇게 넓었나? 영랑호. 이 부교랑 이렇게. 세상에. 너무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2549번님. 며칠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날들이었어요. 모처럼 축사에 앉아 소들을 바라보며 듣고 있습니다. 고성에 계신 아덜 바보님께서 또 여기 바보분 한 분 계셨네. 아들 바보 요사구버님. 근데 이런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신다면 진짜 너무 매일매일 마음이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요사구버님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2535번님 더덕구이 얘기가 나오니 침이 고이네요. 퇴근을 해도 내 머릿속은 저녁 메뉴는 뭘 해야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긴긴 연휴 비행기 타고 놀러 가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앞서서 그 나는 나비가 선곡이 돼서 신청곡은 다음에 함께 할게요. 요사모버님. 어쨌든 매번 이 끼니 때만 되면 뭐 먹지? 매날 누가 이렇게 좀 정해주면 좋겠어요. 학교 다닐 때 왜

급식 나오잖아요. 너무 좋다. 준 대로 그냥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진짜. 2535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연휴 돌이 즐겁게 함께 하자고요. 어머, 호구기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와, 호구기님도 이제 군인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직장생활 26년 만에 내집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승진 발표도 있고 좋은 결과 있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 뭔가 이게 기운이 느껴져요. 호구기님. 오,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 그 약간 그 감정은 뭐라 설명이 안될것 같아요. 26년 만에 마련한 내 집. 내 이름 딱 글씨가 새겨진 내 집.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 달에도 분명히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호국이님께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뭐 연휴 앞두고 곳간 활짝 열려요. 월 말에도 월 초에도 늘 열리는 곳간 여러분을 위해서 챙겨둔 선물들 챙겨가십시오. 웍더문입니다. Shut up and dance. 아치님 신청곡이에요.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리디 외래 왔어요. 물리치료 받고 실바 뽑고 원장님 뵈려고 대기 중. 배도 고프고 커피도 고프고 5시 넘어서 진료해 주신 데서 무한 대기 중입니다. 심심해서 우리 상전 사진 보내요. 아, 황제의 자리에 등극한 우리 강아지 사진까지 지금 사르르님이 얼마나 지금 심심하신지 느껴질 수 있는 사진입니다. 퇴사자 애심을 주셨는데 어머 제가 좀 생소해서 선곡표를 확인했더니 오늘 처음 선곡됐어요. 사르르님 예 맞아 진료 잘 받으시고 기분 좋게 우리 집으로 가자고요.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 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소찬이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에서 방송됩니다. 가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신청곡들이 또 많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3부 첫 곡을 아마 좀 찾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대전오바리님의 신청곡으로 3부 시작했습니다. 뭔가 오늘 되게 확실히 좀 이렇게 청량한 노래들을 많이 찾으시는 게 일반적인 평소의 금요일 느낌과는 또 달라요. 막 설렘이 막 느껴진달까? 어디로 떠나고 싶은 그 마음. 볼빨간 사춘기 여행이었습니다. 서울 강원 오바리님, 춘천으로 지금 이사?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닉네임, 이거 좀 애매하다. 서울 강원 오바리로 쓸 것이냐, 춘천으로 이사를 가도. 약간 이제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시고,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가시고, 이제 조금 우리 추이를 보자고요. 춘천에서의 생활과 삶을 좀 보면서 닉네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좀 서로 좀 고민을 해봅시다. 전입신고 하시나요? 강원 도민 되시나요? 확인해야지, 이런 거. 진짜. 무슨, 짱짱이. 저 퀴즈 당하는 DJ예요, 여러분. 40초 늦게 도킹 중인데요. 퀴즈 나갑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 도킹을 시도했을까요? 홈페이지 오네요. 와우. 와우. 놀라운 애플리케이션. 휴대전화, 라디오 기능. 그냥 40초 늦었다. 40초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너튜브인데 딱 너튜브인데 보기에 없네요. 보기 다시 주세요.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89번님 오셨어요. 리디 한달 만에 문자 보내요. 오늘 일찍 퇴근해서 오바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습니다. 세상에나. 이건 너무하네. 우리 한달 만에 이렇게 문자로 만난다는 건 이거는 이제 1889번님 혹은 저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다, 이거는. 서로 좀 분발하고 반성합시다. 1889번님. 일찍 퇴근하셔서 뭐 하세요, 오늘? 재미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도사님 오셨습니다. 이번 연휴 영덕으로 여행 가신대요. 돌아오는 길에 대구 들러서 야구 직관까지 야무지게 놀다 올 겁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조금 실망이지만 비 오는 바다도 멋지잖아요. 오발분들도 신나는 연휴 보내세요 해주셨습니다. 비 오는 바다 진짜 기가 막히죠. 살짝 파도가 있어야 또 더 멋있습니다. 이도사님. 안전하게 재미난 여행 보내고 오세요. 오늘 3부, 4부 순서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 있습니다. 검색창 여셔서 우회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 4부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가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가요, 혹시? 곳간이 활짝 열려 있다? 많이 열려 있다? 거의 그냥 문이 없다, 지금. 많이 찾아주시고 선물도 챙겨가십시오.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

0: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2: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오해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부자 되세요.

팝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제시제이, 도미노, 칼리웨이 잽슨, Call Me Maybe까지 오랜만에 들었어요. 신나게 듣고 왔습니다. 아, 5420번님, 이번 주 퇴근길 오발 들으면서 퇴근하는데 바빠서 출첵도 못했어요. 오늘은 바쁜 일 끝나서 가족들과 저녁 때 냉삼에 맥주 먹을 거예요. 그게 되게 좋지 않아요? 막 한 주 동안 막 진짜 막 정신없이 막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막 4일 5일을 지내고 그 한 주의 마무리를 다 가족들과 진짜 배 터지게 먹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다음날 걱정 없이 5420번님 고생하셨어요. 아, 아이고 잠자리님 퇴근길 역시 연휴라 그런지 평소보단 차가 많네요. 아 나도 놀러 가고 싶다. 일요일만 쉬고 출첵합니다 하시며 일요일만 쉬고 이제 출근하신다는 말씀이시겠죠? 월요일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잠자리님 생방합니다. 놀러 오십시오. 노마드님 오셨습니다. 야 대단하다 근데 선배분들이 우리 회사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요즘 주말도 반납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막바지 수정하느라 늦출입니다. 4시부터 근질근질해서 혼났어요. 와 너무 대단하시다 진짜. 주말 반납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좀 일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행복하겠다 우리 후배들. 노마드님. 1973번님도 오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오전에 러닝할 때 반소매에 반바지 입어도 땀나고 시원했는데 오늘은 추워서 껴입고 뛰다가 멈추니까 또 서늘하더라고요.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싶습니다. 벌써 겨울이야. 근데 진짜 아침 저녁 바람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그 습도가 그 확 떨어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그 뭐 어떤 몸의 컨디션 전반적인 컨디션을 봤을 때 습도가 완전히 이제 그 떨어졌구나. 습도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1973번님 무리하지 마시고 네. 운동 열심히 하자고요 우리. 다들 지금 곳간에 문이 없으면 어떡하냐. 너무 열어 제낀 거 아니냐. 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유 있어요. 뭐 저희 오후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오후의 발견이에요. 염려 마시고 선물만 좀 챙겨가 주세요. 지금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좀 걱정이네.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10월 이제 시작인데 아 염려 마십시오. 또 비면 또 채워올게요. 저만 믿으세요 낙하님. 언제부터 이렇게 제가 꺼도록 됐죠? 찾아가시고요. 와냐님 오셨는데 근황 전에요. 잘 주차된 제 차가 또 긁혔습니다. 와냐님 차가 최근에 한 넉 달 안에 지금 두 번째 긁히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모님이 보시더니 어머 차가 점점 새 차가 되네 라고 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왜 그럴까? 이게 뭐가 있나? 아니면 차가 좀 커요? 마녀님? 아 속상합니다. 나 주차 잘해놨는데 왜 자꾸 내 차만 긁고 가는 거야 대체. 긍정적으로 에이. 똔똔이를 생각하며 아빠 파이팅. 이 노래 오늘 다시 찾아볼게요. 신청곡이거든요. 숭구리 옥룡님이셨나?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신나게 듣고요. 이어서 한 곡 더 준비해 두겠습니다.

아, 가왕 주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여위 여신님 빠른 정정 감사합니다. 사로비아님 신청곡이었고요. 우리 2066님은 지금 현재 딱 신선한 회의 해산물에 맥주 마시고 싶은데 아이랑 장 보다 보니 소고기야 돼지고기 뿐이다. 이런 근황이었습니다. 그 공개 방송에 대한 어떤 부담은 조금 내려두시고요. 2066님 지금 우리 또 첫째가 아주 예민한 시기잖아요. 유튜브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와주시면 너무 좋지만. 하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 오늘 그 저보고 안 춥냐고 유튜브 보시면 여름인가 이제 싶으실 텐데 스튜디오가 저 에어컨 켜놨어요. 스튜디오가 더워요. 그래서 항상 요 계절에 참 옷 입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겉옷을 입고 그 방송용 스튜디오용 이렇게 여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 그 장비들이 또 이제 스튜디오에 많다 보니까 예, 그렇네. 안 춥네. 덥네. 예, 그렇습니다. 계속 건조해요. 그래서 아 일지빈이 오셨는데요. 무사히 치료 잘 마치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우 바로 근데 정상 출근하신 거예요? 혼자뿐인 부서라 하루 딜레이가 되면 결국 그만큼 내가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시스템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아, 남의 돈 받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을. 어쨌든 간에 일정에 차질 없이 다 해결해서 홀가분하고요. 연휴는 좀 편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 와, 다 해내셨어요, 일지빈님. 몸에 좀 무리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혹시 또 모르지만 연휴 동안에 갑자기 좀 피로도가 확 올라간다거나 하실까 봐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책임감 강한 사람들이 해야 할 거를 빨리 해야 돼. 내 몸 상태보다. 지비님 주말엔 좀 연휴 동안에는 좀 쉬시기를 바랄게요. 신청곡 4부 첫 곡으로 준비해 둘게요. 안정을 좀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4부 순서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그리고 유튜브 창 오셔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창에 찾아주시면 영상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부에 만나요.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4: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중화역 가까이
9: 새집이 라온.
8: 기다려온 서울 새집
9: 드디어 라온.
8: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9: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8: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홍경민 인투 더 파이어 일지빈님 신청곡.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주말엔 꼭꼭 쉬십시오. 일지빈님. 메탈키드님. 부산 락페인 것 같아요. 메가데스 라인업이 있고 내일이 어서 빨리 왔으면 합니다. 마음은 벌써 부산에 있어요. 광란의 시간. 인투 더 파이어입니다. 진짜 메탈키드님. 잘 다녀오세요. 혹시 듣고 싶으신 곡 있으세요? 예, 혹시? 혹시? 예.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적당한 선을 지금 잘 찾고 있습니다. 인재신남님. 오. 우와, 행정복지센터의 제빵 프로그램을 참여하셨나봐요. 초코머핀 만들고 왔습니다. 12개라 빵빵하니 좋네요. 주말에도 이제 나눔해야지. 맛있겠습니다. 9345번님 오셨습니다. 와, 추석 지난 지 얼마 됐다고 또 연휴예요. 너무 좋아요. 3일 군맘은 또 연휴야. 절로 흥겨운 이 맘. 모두들 연휴 즐겁게 즐기자고요 하시며. 아, 수원가. 이번에 뭐 야구 응원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수원 가셔서 응원하고 올게요. 너무 기다려주시겠다. 이번 연휴가 얼마나 참 소중하셨을까. 9345번님 잘 다녀오세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고 가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낙관님께서 와 정말 여행 떠나고 싶네요. 마음은 한 일주일쯤 나를 모르는 곳으로 다녀오고 싶어요. 오늘 교육 중에 서아프리카에 다녀오신 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며 사하라 사막에 가보고 싶었답니다. 우리 이런 거 좀 꿈꾸잖아요. 나를 모르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 누구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걸,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너무 이게 진짜 쉼이지 진짜. 낙하님 언젠가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우의 여신님은 그 이제 거북목 살짝 이제 그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목 견인기를 집에서 할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경추베개까지 다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아, 졸지에 거금 썼는데 효과가 있기를. 아, 저도 C컵은 목 대고 싶어요. 아, 이게 한번 이렇게 어쨌든 딱 그 일자가 돼버리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운동이 필요하다. 아, 자세 교정과 운동이 필요하다. 근데 저도 지금 다리 꼬고 있고요. 테이블 아래서. 알면서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러면 다리를 꼬더라도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 좀 낫지 않아요? 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혼났어요. 혼난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참 바른 자세 한번 해볼까요? C컵은 뭐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마이크에만 이제 가까이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세가 항상 이렇게 좀 경직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앉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의식을 하는 거지. 아, 어깨 피고 목도 피고. 여기 여신님 지금 약간 거금 쓰신 것 같아요. 경추베개도 이제 약간 좀 편차가 크니까. 근데 이제 목 견인기는 쉽지 않다. 가정집에서 쓰기에는 쓰는 분 저 지금 처음 온 것 같아요. 얘는 거금 쓰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효과 있어야 된다. 꼭 알려주세요 후기. 3057번님 혹시 유튜브로도 좀 참여를 해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3057번님 최근에 이제 노래를 몇 곡 좀 주셨었는데 없었죠. 이 노래는 당연히 있습니다. 비지스 You Win Again. 공주밤을 사셨대요. 씻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3057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시나 환영합니다.

비지스 You Win Again 3057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인셜리님 순간 약간 이제 의심하셨구나. 효과? 효과? 어, 듣기 어색했는데 어, 효과 맞네요 리디. 오. 그 왜 가을 아침 아이유씨 버전 들으며 효과를 알 수 없는 10월 19일 월요일에 ITS 개막 기념 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앞에서 좀 길다 공개방송하는데 정인씨 오시거든요. 오세요. 5시 반 저녁 5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끝나는 시간 그지 아 퇴근하고 막 조금 늦으니까 끝나는 시간은 언제냐 질문 주신 분도 계셨는데 예정은 7시 30분입니다. 저녁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로 현재는 예정이 돼 있어요. 아 멀리 계시네 조금. 뭐 사실 뭐 원주랑 강릉은 옆집이지. 혹여 스케줄이 안 되신다면 유튜브 열리니까요 인셜리님. 아 이 노래 불러주시면 좋겠다 정인씨 그죠. 10월 19일입니다. 아이고 오발 문 닫기 25분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저 예쁘죠? 감귤 아가씨 완전 말해 뭐합니까.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참 이 연휴 앞두고 금요일 이제 퇴근 직전에 참 바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무리할 것도 많고 뭔가 이제 다음 주 일도 조금 그 연휴 지나고 오면 되게 또 막 번잡스럽잖아요. 필요한 일도 많고 서로가 교류할 일도 많고 하니까 아마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막 성미 급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또 해놓으시기도 할 텐데 이때 가장 좀 마음 급하실 때일 텐데 감귤 아가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뇨님 오셨어요. 우와, 오랜만이네요. 배고픕니다. 장거리 출퇴근 청산하고 강릉에서 출퇴근 좋아요 하셨어요. 오, 사흘 연휴 신납니다. 프리티걸 듣고 싶어요. 카라 버전 괜찮으세요? 원곡으로 오늘 준비해봤는데. 장거리 출퇴근. 그래서 좀 최근에 못 오셨나요? 어쨌든 가까운 곳에 또 계신다니 괜히 저도 든든합니다. 포뇨님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것 같은데 한 번의 답을 더 기다릴게요. 아, 전 그러시다면 받겠습니다. 주소 주시고 아 그래도 양도하겠습니다 하면 예 넣어줄게요. 꽃담님 오셨는데요. 정수기 아저씨가 방문 예정이셔서 집에 빨리 가야 하는 상황인데 정차 중에 차량 앞유리에 작은 풀벌레가 붙은 거예요. 속도를 내니 바람에 벌레가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죽었을까요? 살았겠죠? 일단 그냥 그 속도 계속 유지하신 거예요. 그럼 꽃담님. 무앙! 망망망 가셨어요? 잘 살았을 거예요. 네. 얘네가 아주 신묘한 친구들입니다. 얼른 가셔야죠. 아저씨 기다리시면 너무 미안하다. 금요일 밤이다. 이한철입니다. 넌 나의 넘버원. 이한철 씨도 10월 19일에 만날 수 있다. 어디서? ITS 캠.

음악 기념 공개 방송 우회방의 성슬입니다. 특집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장소는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앞 특설 무대입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돼요. 이한철 넌 나의 넘버원. No.

0: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5: 3057번님 사과드릴게요. 예, 제가 우리 오바리들 성향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네요. 다들 지금 나는 양도 안 하는데 주는 대로 다 받는데. 제 기억 속에는 분명 그렇게 남아있지? 이상하네. 네, 어제 3057번님 뭐 다양한 오바리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주 찾아주십시오.

아 그리고 강준이 아빠님 반갑습니다. 와 서울에 계시다가 아이 아토피 때문에 강릉으로 이사와서 2년 동안 듣다가 처음으로 메시지 남겨봅니다. 환절기 아토피가 아이 다시 심해져서 속상한데요. 틀어주신 노래들에 힘이 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며 어머나 감사해요. 우리 아토피 때문에 많이들 또 걱정을 하시고 아이도 많이 힘들 텐데 저희가 이 시간만큼은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환영하고요. 강준이 아빠님 자주 뵈요.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우효입니다. 민들레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

할머니가 느닷없이 발레를 배우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아이 말도 안 돼. 할머니는 몸치잖아. 발레는커녕 막춤도 못 추잖아. 아이 그래서 발레를 하려는 거야. 난 내가 못하는 것을 조금씩 해나가는 게 재밌어. 아이 시간도 하염없이 많은데 남들 1년이면 배우는 걸 2년 배우고 남들 10년이면 하는 걸 20년 동안 애쓰면 되겠지 뭐. 할머니가 발레에 꽂힌 건 오로지 그게 어려워 보여서랍니다. 아이 나도 소시적엔 성과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 이제 이 나이가 되니 결과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이 선망의 대상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게 좋아. 아이 되지 못하더라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멋지잖아. 나 발레로 조금씩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래. 아, 시간을 오래 들이며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성장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은 우리에게 수련 또는 수양, 단련의 기회를 주는 것 같죠? 힘든 수련 중에 찾아오는 휴식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자,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스판다우 발레의 골드 들었습니다. 네. 영국 밴드입니다. 스판다우 발레. 우리에겐 그 추호라는 곡으로 아주 유명하죠. 네. 골드. 아, 역시 할머니 연기는 아저씨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예. 김요한 씨. 예. 여긴 뭐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어거지죠, 제가 하는 게. 예. 아무튼 뭐 잘 들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강원 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현대해상 화재보험, 키움증권, IS동서,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코끼리베이글.com, 음주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I was made for loving you 들었습니다. 아, 이 한 시대를 풍미했죠. 키스. 예. 얼굴에 그 분장 쫙 하고 아, 뭐 관련된 만화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뭐 예. 대단했어요. 예. Kiss. I was made for loving you. 845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3190번으로 문자 보내셨네. 와, 저번에 왜 신정근 배우 나오셔서 연극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남편하고 보러 가는 중입니다. 좋은 날이 될 것 같아요. 오, 야. 그래요. 그 연극 신정근 배우하고 김명수 배우 두 분이 나오시는. 가서 이제 가신 뭐 송골맨 노래도 들을 수 있고 괜찮습니다. 예. 연극 제목이 너 없이. 어허. 야, 요거 보고 와서 보시고 나서 후기 좀 남겨 주실래요? 아, 궁금했어요, 저도. 아, 괜찮겠는데. 예. 자, 1132번. 아저씨. 금요일 공강에 매번 계획 엄청 많이 세우고 결국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백캠 들으면서 하루 마무리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으르고 행복한 학생이에요. 날도 선선하니 라디오 들을 맛 나네요. 아, 이거 참 학생이 너무 좀 활동적이어야 되는데. 예. 하긴 뭐 학생도 피곤하겠죠. 근데 피곤할 때 좀 쉬고. 아, 진짜 이번에 월요일까지 휴무죠? 월요일까지. 개천절 대체공휴일. 오, 야, 좋으시겠네요. 예.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쉬어요? 왜? 한글날? 한글날 공휴일 됐어요? 언제부터 됐지? 사실 한글날은 쉬어야죠. 위대한 그 업적을 이룬 날인데 한글날. 쉬어야죠. 자, 연휴에는 배철수와 함께 맞죠? 아니에요. 네. 다른 일 있으시면 예, 저 신정근 배우가 출연하는 너 없이도 보러 가시고 영화도 보러 가시고 뭐 예, 괜찮습니다. 자, 윤우준 씨 감사합니다. 청해 주신 음악 프란츠 퍼디난드 Take Me Out.

나 봐요. 뭐 우후. 예. 블러의 송투 097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프란츠 퍼디난드의 Take Me Out이었고요. 야, 프란츠 퍼디난드 홀 우리나라 라디오에서 듣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2335번으로 네. 이거 엄청 나갔는데 아 어디 라디오를 뭐 어떻게 뭐 다른 걸 들으셨나? 외국 라디오만 들으십니까? 아니 섭섭해서요. 아니 진짜 많이 나갔거든요. 아 이거 뭐 이걸 또 찾아봤어. 아 Take Me Out 예 지금까지 40번 나갔답니다. 40번 40회. 아니 뭐 이거 꼭 뭐 생생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단 얘기예요. 야, 이거 어디 갔나? 사라졌네. 아니 너 버브의 음악 소넷 나가려고 하는데 신청하신 분이 사라졌어요. 좀 이따 찾아볼게요. 예, The Verve의 소넷.

네, 블러의 송투 들었습니다. 아하. 아니,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이상하게 네, 스파이스 걸스 생각이 납니다. 예. 이 노래가 한창 유행일 때 스파이스 걸스가 백캠에 출연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계속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재밌어.

0: 잘했다라 해보세요.
1: 4만원
0: 회계관리
2: ERP. 4만원
0: 재고관리
2: ERP.
0: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0: 공원까지 개항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이건 뭐... 야, 이게 언제 돌아갔지?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하, 나 참. 날씨와 날씨 나가야죠.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햇볕은 좋지만 바람결은 확실히 차가워졌습니다. 낮 동안도 두께감 있는 외투가 필요한데요. 개천절인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까지 떨어지겠고 일부 내륙지방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면서 때이른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개천절 연휴 맞아서 나들이 가실 분들 따뜻한 옷 넉넉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많이 건조하고 바람도 강한 만큼 불조심 당부드립니다. 일요일 오전부터 낮 사이는 영남 동해안에 또 일요일 밤에는 중부와 호남, 제주에 적은 양의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화두 중 하나가 행복이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다.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편안한 얼굴이 되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건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이나 운명을 수긍했기에 자신이 비교적 행복했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높은 기대치를 엔진이자 연료 삼아 행복을 손에 쥐려 했지만 자신은 그런 식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저에겐 뭐 기본적으로 기어올라야 할 산이 없습니다. 행복을 쟁취하려 들지 않았기에 삶 자체가 투쟁일 이유도 없었다는 것. 만약 만족스러운 하루를 살았다면, 하루를 그냥저냥 잘 살아냈다면 저녁에 그는 크게 숨을 내쉬며 말한단다. 아, 오늘도 괜찮았어. 행복에 대한 자세가 그렇다면 그에게 괜찮지 않은 날도 따로 없는 게 아닐까? 아유, 아닙니다. 저에게도 괜찮지 않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게 중요하지요.

주는 오늘 버틀란트 러셀의 행복의 정복 뒷표지에 실린 글을 읽는다. 그는 불행하고 그녀는 행복하다.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책은 개인적인 기질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충고와 격려의 메시지다. 나의 어떤 점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이런 물음을 던지는 사람은 훨씬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신을 직시하는 진정한 용기야말로 기다림이나 정신 수양보다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행복한 남자와는 달리 러셀은 행복을 높은 산처럼 여겼다. 행복을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며 끊임없이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철학자는 자신의 저서에 행복의 정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연휴를 앞둔 저녁이어서 그런지 느긋한 행복감이 온기처럼 퍼져든다. 지금 나의 어떤 점이 행복으로 가는 길로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어쨌거나 이 저녁 행복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

아, 이 노래도 아주 오랜만에 들었네요. 줄리아 포뎀, Happy Ever After 들었습니다. 이 음악도 뭐 예전에는 정말 FM 방송에서 많이 나오던 그런 음악이에요. 예. 자, 아, 뭐야 이게? 오, 버틀란트 러셀의 와 행복의 정복 책을 사셨네. 2006번으로 아저씨 덕분에 이 책을 샀고 밑줄 그어가며 읽었죠. 예. 어떻게 정복이 되셨나? 행복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 공복 정복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 아, 행복은 우리 같이 가야죠. 행복하고 뭘 정복을 해요. 동반자로 그냥 쭉 같이 가는 거죠. 어, 김현우 씨는 백캠 속 여행, 음악 여행 언제나 즐겁습니다. 넓은 세상에 모르는 곡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도 하고 또 가사를 알고 싶은 생각이 커지기도 하고. 어, 김현우 씨 이거 좋은 자세죠? 음악이 진짜 많은데 그냥 뭐 듣다가 진짜 좋아하는 곡, 와 이 곡 정말 좋다 그러면 가사를, 요즘은 가사 찾아보기가 참 쉽거든요. 예. 뭐 클릭 한 두어 번이면 가사 쫙 찾을 수 있거든요. 어, 그럼 또 번역까지 쫙 해줍니다. 예. 좋죠. 이남인 씨는, 어, 비행기에서 와이파이가 공짜로 되는 거 아셨나요? 저 지금 싱가포르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백캠 듣고 있습니다. 와,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니 정말 격세지감. 와. 아, 이게 아마 모든 비행기에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종에 따라서 되는 비행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죠. 어. 저는 예전에 초창기에 저 와이파이 돈 내고 쓰는 거 그거 한번 써봤는데 와, 이, 비싸던데. 그때 되게 비쌌어요 처음에는. 오, 지금은 무료. 와, 괜찮네요. 예. 김주원 씨가, 아, 적재님 기대됩니다. 보라도 보라로 철수 오라버니도 뵈니까 더 좋고요. 자, 오늘 3, 4부 예, 특집 방송입니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기타리스트. 오늘은 적재와 함께합니다. 적재. 요거 뭐 예, 유튜브 MBC 라디오의 유튜브 채널 무흐지에서 어,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 기대해 주시고요. 자, 6시 42분 15초 막 지났습니다. 6318번으로 청해 주신 빌리 조엘 Honesty 듣겠습니다.

0: Something like that.
1: Yeah. 이게 저 그냥 박수 칠 게 아니라 네. 일어나서 네. 스탠딩 오베이션.
0: Thank you.
1: 이 제이슨 모라즈가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인데 이게 첫 히트곡이거든요. 야, 이거 처음에 그냥 이렇게 생방 스튜디오에서 여의도에 있는 생방 스튜디오에서 이제 예, 노래하는 거예요 라이브로. 예, 그래서 뭐 별 신경 안 쓰고 이제 뭐 나왔네 그러면서. 근데 와 점점 너무 잘해가지고 야, 완전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막 와 오. 아, 노래 진짜 잘했어요. 예. 제이슨 모라즈, The Remedy. 배철수의 음악 캠프 라이브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490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빌리 조엘, Honesty.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0: 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배철수 액마 캠프입니다. 남진주 씨가 저 2016년인가 락 페스티벌 가서 적재님 봤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때는 엄청 푸릇푸릇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저도 젊었는데. 적재님은 그대로 같은데 저만 늙은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반갑습니다요. 3-4부에 나옵니다. 야, 저 남진주 씨 사연을 보면서 참 적세지감을 느낍니다. 적재에게 뒤에 님자를 붙였잖아요. 적재님. 예전에 원래 가수나 뭐 연예인들 이름 뒤에는 뭐 님이라든가 이런 걸 경칭을 잘 안 붙이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그 구봉서 선배님이나 배삼룡 선배님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고도 가서 그냥 와 어제 너 구봉서 봤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배삼룡 봤니 너?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야 너 어제 배철수 들었냐? 이렇게. 예, 근데 지금 님자를 붙여주네요.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자, 오늘 3, 4부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기타리스트 적재의 멋진 음악들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유튜브 무흐즈 채널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농담 한 토막인데요. 노인 친구 셋이 젊을 때 얘기를 합니다.
1: 그땐 진짜 힘이 넘쳤지. 지금은 날가빠진 난파선 같아.
0: 두 번째 친구도
2: 아 힘은 내가 더 끝내줬지. 근데 지금은 아이고 허리야.
0: 근데 세 번째 친구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3: 난 힘이 옛날하고 똑같아.
0: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3: 아 젊을 때도 헬스장 가서 덤벨 50kg를 못 들었는데 지금도 못 들거든. 그래서 요즘도 계속 도전 중이지.
0: 오늘이 노인의 날인 거 아시나요? 옛날 말고 지금에 집중하기. 나이 불문 모두에게 통하는 지혜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다 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완판 단접 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독 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2: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중하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5: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0: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다운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2: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자, 적재의 2024년 3집 앨범 클리셰에 수록되어 있는 뮤 들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이쪽으로 오세요.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기타리스트. 오늘은 기타리스트이자 싱어, 송라이터 적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싱어, 송라이터 적재입니다.
0: 방송에서는 지금 처음 만나는 거죠?
1: 아, 선생님 너무 뵙고 싶었는데 처음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0: 네. 방송사 복도에서는 왔다 갔다 하다 좀 만났잖아요, 우리가.
1: 뭐 몇 번 뵌 적은 있고 인사드린 적은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적재입니다 하고 인사를 제대로 드린 건
0: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기억하고 있어요.
1: 감사합니다. 네. 네.
0: 방송에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1: 네. 오, 영광입니다.
0: 아, 영광 무슨 뜻? 자, 그러면 음악 캠프 청취자 여러분에게
1: 네.
0: 정식으로
1: 아, 예.
0: 자기소개 좀 하시죠. 자랑할 거 있으면 하시고.
1: 예, 음악 캠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적재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스럽게도 기타리스트 특집이라고 들었는데 네, 불러주셔서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아, 근데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1: 예.
0: 리듬부터 해가지고 막 루핑해가지고 이렇게
1: 아, 예.
0: 음악을 확장해서 만들어내니까
1: 네.
0: 아, 보고 있는데도 아주 뭐라 그럴까? 어, 대단한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1: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저는 뭐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어허.
1: 예,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0: 오늘 기타리스트로 사실 모신 건데
1: 예.
0: 한번 기타리스트라고 하면 기타만 치는 건 아니니까요.
1: 아, 그럼요. 예.
0: 근데 처음에 기타리스트로 출발한 건 맞죠?
1: 맞습니다. 예. 세션맨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근데 이제 세션맨을 이렇게 하면서 운이 좋게도 싱어송라이터 선배님들의 연주를 또 많이 도맡아 했었어요.
0: 네, 네.
1: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깨너머로 곡 쓰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배우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걷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싱어송라이터 앨범을 첫 앨범을 낸 지도 10년이 넘어가게 되고 뭐 이렇게 꾸준하게 감사하게도 싱어송라이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1: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이 적재라는 이름은 네. 제 생각에는 음악에 있어서 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지은 거예요?
1: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0: 아, 이거 아니에요?
1: 그런 뜻도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0: 아니, 그게 그럴듯한데. 예.
1: 그렇죠, 그렇죠. 그럴듯하게 또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아니, 어렸을 때 저희 학교에 그냥 그 왜 어린 친구들 외에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그냥 이름에 기억자 붙이기 유행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0: 아, 그런 거 있죠. 아, 그런.
1: 예. 근데 저는 이제 본명이 재원인데
0: 본명이 정재원.
1: 예, 네. 재원인데요. 이게 재에다가 기억자 붙이면 재미가 없다고 성에다가 친구들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적재, 적재 이렇게.
0: 정재원을 적재라고 부르기 시작했군요.
1: 근데 그게 친구들 입에 착 붙었나 봐요. 그 유행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계속해서 적재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들은 다 저를 적재라고 부르고 저도 적재라고 불리는 게 마음에 들고
0: 네.
1: 그래서 하다 보니까 활동명까지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0: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1: 아무것도 아니야.
0: 그러니까 앞으로는
1: 예.
0: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건 그렇지 않아요? 음악에 있어서
1: 예.
0: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1: 네.
0: 인간이 되겠다.
1: 예.
0: 적재적소에 정말 멋진 기타를 예. 연주하는
1: 예.
0: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적재로.
1: 예, 그 너무 좋은 뜻이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좀 하겠습니다.
0: 아야. 언제 처음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1: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잡았어요.
0: 늦게 시작한 거예요?
1: 네, 늦게 잡았죠.
0: 네. 네.
1: 학교에 밴드부가 있었는데
0: 학교마다 있죠. 밴드부가.
1: 네, 저희 학교가 꽤 유명했어요. 대회 나가서 선배님들이 상도 많이 타고.
0: 아, 중학생인데?
1: 예.
0: 그 중학교 밴드가 유명했어요?
1: 중학교 밴드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학예회 때 이제 밴드부 공연을 보고
0: 이거다 봤어요?
1: 예. 이거다 싶어가지고.
0: 아, 그게 멋있어 보였군요.
1: 예,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부 가입을 하고.
0: 가입을 일단
1: 했죠.
0: 악기를 하나도 못하는데 그냥 예, 가입을 받아줘요?
1: 보컬로 가입을 먼저 한 다음에.
0: 아, 보컬리스트로 먼저 들어갔어요?
1: 예. 근데 이제 제가 음역대가 좀 낮아가지고.
0: 네.
1: 그 왜 이제 뭐 고음 역대도 좀 하고 싶어하고 밴드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
0: 중학교 밴드는 네. 사실 카피곡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고음이 좀 돼야 네. 보컬리스트가 될 수 있죠.
1: 그래서 아 그 계속 이제 서브 보컬로 밀려 있다가 근데 저랑 또 친한 친구가 마침 밴드부에서 기타를 쳤었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야 기타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연습을 해보다 보니까
0: 기타도 처음엔 빌려가지고
1: 네, 기타랑 앰프랑 빌려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에는 그렇게 끈질김이 없었는데
0: 잠깐 이게 지금 광고를 안 냈다고
1: 아 예
0: 요 중요한 얘기라서
1: 아,
0: 이거
1: 예, 예, 예.
0: 광고를 듣고 와서
1: 그럼 예
0: 본격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적재와 함께합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3: 워킷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집.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적재와 함께합니다. 본명도 괜찮아요. 정재원. 예. 예쁜 이름인데.
3: 감사합니다.
2: 자, 아까 친구 기타를 빌렸어요.
3: 맞아요.
2: 그럼 이거 밴드 보니까 처음부터 일렉트릭 기타를 빌린 거예요?
3: 맞습니다. 네. 일렉트릭 기타를 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제가 막 밤새서 연습하고.
2: 아, 집에 가서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3: 너무 재밌더라고요.
2: 아, 재밌어요.
3: 예, 그래서 이제 기타로 포지션을 바꾸고. 그때부터 이제 막 친구들이랑 커버곡 하고 뭐 이러면서 또.
2: 아니, 이건 친구 기타니까 뭐 기타를 하나 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 하니까 부모님이 또 그때 당시에 그 멕시코산 또 기타를 한 대 또.
2: 아, 멕시코산 팬더 뭐 이런 거요?
3: 예, 예, 예. 예, 사주셔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막 연습하고. 네. 뭐 친구들이랑 공연도 하고. 뭐 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2: 아, 금방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변에서?
3: 제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유독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2: 아, 영재네, 영재.
3: 예, 영재까지는 아니지만.
2: 기타 영재.
3: 예, 제가 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나. 예.
2: 그래가지고 이미 두각을 나타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갔습니다. 네,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밴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 고등학교를 이제 음악학교, 실용음악학교. 근데 저와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이제 막 실용음악과라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던.
2: 고등학교에도 이제 실용음악과가 생겼어요.
3: 예, 지금은 정말 많은데. 그 당시에는 몇 개 없었거든요.
2: 네네.
3: 그 당시에 몇 개 없던 실용음악과를 진학을 했다가.
2: 진학을 했어. 야, 근데 이거 진학한 거 보니까
3: 예.
2: 진짜 음악에 진심이었네.
3: 아,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께 바로
2: 통보를 했어요.
3: 예, 통보를 했어요.
2: 나는 이 길로 간다.
3: 예, 음악을 해보겠습니다.
2: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3: 많이 맞았죠.
2: 아, 그렇다고 또 폭력을 나요.
3: 아니, 근데 이제 또 체벌, 사랑의 매를 정신 차려라, 공부를 해라.
2: 부모님은 음악한 예.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군요.
3: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다가 이제 제가 워낙 확고하니까 얘가 막 밤새서 연습하고.
2: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3: 얘가 진심이구나를 이제 알아주시고.
2: 그래서 실용음악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3: 예. 진학을 했다가 이게 그 질풍노도의 시기 또 아니겠습니까?
2: 네네.
3: 그 학교라는 그 시스템에
2: 적응이 안 됐어요?
3: 적응도 안 되고 왜 내가 나는 이런 음악을 하고 싶은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며 이제 그 당시에는
2: 아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과목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3: 그리고 그렇죠?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2: 이걸 내가 왜 하고 뭘 한번 얘기나 들어봅시다.
3: 네.
2: 뭘 가르쳤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3: 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음악 나오는 게 락 음악이나
2: 드림 시어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3: 뭐 이쪽을 해야 되는데 뭐 아니면은 뭐 재즈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고
2: 네.
3: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막 학교에서 해야 되는 행사에 공연도 해야 되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또 무슨 곡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그냥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2: 그런데
3: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2: 사춘기야 사춘기.
3: 예, 사춘기였죠. 그래가지고
2: 반항이지 뭐.
3: 예, 학교를 일찍 한 학기
2: 때려쳤어요?
3: 예, 때려쳤습니다.
2: 학교를 그만 두겠다 그럴 때에 부모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3: 아 그렇죠
2: 야 이놈이 네. 이거
3: 네, 상상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부모님과 사이가 정말 안 좋았죠.
2: 야 근데 이상한 게 지금 적재를 보고 있으면 정말 모범생 스타일이거든요. 학교에서
3: 그쵸.
2: 매일 늘 앞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 나중에 사법시험 보거나 뭐 의대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3: 그러게요. 이게 그런 얘기를 그렇죠. 꽤 많이 들었거든요.
2: 아, 그래?
3: 근데 이게 제 안에 뭔가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래가지고 학교를 때려쳤어요.
3: 학교를 때려치고 개인 레슨 받으면서 연습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를 했죠. 검정고시를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해 검정고시를 따고
2: 합격하고.
3: 근데 제가 4월에 땄거든요.
2: 네.
3: 4월에 따니까

0: 뭐 사실 연말이면은 이제 실용음악 대학들의 가야죠. 시험이 대학에 또 있잖아요.
1: 어찌나 그래야죠.
0: 사실은 이제 그냥 한번 경험 삼아 한번 시험이나 봐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뭐 입시곡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시험을 봤는데 진짜 운이 좋게 붙은 거예요.
1: 아, 한 번에 그냥 붙었어요?
0: 네,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1: 서울예대 실용음악과에
0: 예, 예.
1: 여기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0: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기 전에 졸업한 뒤에 이거 기타를 치기 시작을 했는데 야 정재영 씨하고 처음에 했어요?
1: 아 예 맞아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연주료를 받고 연주를 한 게 운이 좋게도 정재영 선배님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운이 좋았죠. 왜냐면 정재영 선배님 음악이 또 뭐랄까 본인의 어떤 그런 개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음악이기도 하고 또 마침 아마 그 당시가 프랑스 유학 갔다가 오셔서 얼마 안 되셨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보통 사실 녹음실에서 이렇게 클릭을 듣고 연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네.
1: 메트로놈을 듣고. 근데 모든 연주를 그 재영이 형님이 끌고 가는 템포대로 느려지면 느려졌다가 빨라지면 빨라졌다가
0: 메트로놈 빼고
1: 네. 기분이 조금 이렇게 안 좋으시면 안 좋은 대로의 그런 어떤 표현을 기타로 하는 거를 배운다던가.
0: 야,
1: 이제 그런 걸 처음으로 아 이런 세계가 또 있구나.
0: 사람들이 예. 정재용 씨를 뭐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서만 보고
1: 예.
0: 늘 뭐 웃고 뭐 예, 성격 무지하게 좋은 네. 줄 아는데
1: 예.
0: 이 친구가 또 되게 까다롭잖아요 음악 할 때.
1: 아, 정말 아이고, 까다로우시고. 예민하시고
0: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
1: 많이 했죠 농담입니다.
0: 아니,
1: 근데
0: 아니,
1: 덕분에
0: 괜찮아요.
1: 예, 근데 정말 정재영 선배님 덕분에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어가지고
0: 아 여기서 트레이닝 하드 트레이닝 됐군요.
1: 아, 하드 트레이닝 정말 제대로 받았어요. 예.
0: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정재영 씨는 그 하다가 막 와서 꼬집는다면요.
1: 정확히 아시네요.
0: 아 이거 적혀 있어. 딱 맞긴 하더라고 캐릭터가.
1: 어떻게 아셨죠? 예. 맞아요. 근데 그 꼬집힌 게 이제 굳은살이 되어서 저에게는 이제 아주 좋게 작용을 했죠. 예. 다 이제 음악을 잘해라 하는 의미였었으니까.
0: 그러니까 이때부터
1: 네.
0: 음악계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1: 예.
0: 야, 그 정재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1: 네.
0: 아이, 가만있어 봐.
1: 적재.
0: 정재용 씨하고 거의
1: 아, 맞아요.
0: 한 글자다 형제라고 해도 예. 믿겠네, 이거.
1: 아, 그때 또 정말 운이 좋았던 건 정재영, 정재원 그 멤버 중에 정재일 형님이 계셨어요.
0: 아 정재일 씨가 어디 있었어요?
1: 그때 정재영 선배님의 밴드 마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천재를 보면서
0: 이야.
1: 데뷔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많이 배웠죠.
0: 그래도 아무튼 여기서 소문이 난
1: 네,
0: 거예요 이제.
1: 네.
0: 야 적재라는 애가 있는데 기타 진짜 잘 치더라 뭐 이래가지고 그 뒤로 뭐 이소라, 김동률, 박효신, 거미, 케이윌, 스위스로, 윤하, 태양, 태연, 아이유, 정은 와 그때 잘 나가는 가수들 세션은 다 네. 적재가 도맡아 했네.
1: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0: 네,
1: 정말 열심히 했어요.
0: 아니, 열심히 해야죠.
1: 네. 네.
0: 그러다가 그 남의 음악에서
1: 예.
0: 기타만 치는 것도 뭐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1: 예.
0: 그래도 내 음악을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2014년에
1: 네.
0: 데뷔 앨범을 내셨네.
1: 맞아요. 아까 그 첫 곡으로 들으신 뷰가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쓴 곡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그 데뷔 앨범에도 뷰가 수록되어 있고 그 데뷔 앨범 나오기 전에 어떤 음반 회사에서 컴필레이션 신인들을
0: 아, 거기에도 수록
1: 거기에도 수록되어 있고 이제 또 편곡을 바꿔서 말씀하셨던 아까 3집에도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깊은 곡이거든요.
0: 애착이 많군요. 예. 뷰.
1: 그렇습니다. 네.
0: 자, 그러면 2014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 한마디에 수록되어 있는
1: 네.
0: 요즘 하루.
1: 네.
0: 이거 들을까요?
1: 좋습니다.
0: 네.

0: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1: 방송비디오통신위원회는 MBC 강운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염에 시달렸는데요. 이제는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은 영하 0.3도로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했는데요. 개천절인 내일 아침에도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11도, 춘천 7도, 안동 8도, 전주 9도로 한 자릿수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에선 첫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20도를 웃돌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개천절 연휴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부터 낮 사이 영남 동해안에, 밤에는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6주년 특별방송, 특집방송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기타리스트. 오늘은 기타리스트이자 싱어, 송라이터 적재와 함께합니다. 조금 전에 요즘 하루 들었잖아요.
4: 네.
3: 아,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와, 에릭 클랩튼 언플러그드 공연 보는 아우.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4: 아, 과찬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3: 약간 과찬이긴 하죠.
4: 네, 그럼요.
3: 네. 그 아까 드림 시어터 얘기는 하셨는데
4: 네.
3: 적재가 생각할 때 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기타리스트들은 누가 있을까요?
4: 일단 드림 시어터의 기타리스트 존 페트루치는 저의 뭐 어렸을 때부터 우상이고요.
3: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네. 카피했으니까
4: 우상이고. 뭐 말씀하신 에릭 클랩튼 같은 경우도 너무 좋아하고요.
3: 네.
4: 또 요즘 젊은 기타리스트들은 안 좋아할 수 없는 존 메이어 같은 경우도
3: 존 메이어.
4: 네, 저의 아이돌이고 뭐 에릭 클랩튼 밴드에서 그 슬라이드 바 기타를 치는 데릭 트럭스 뭐 혹은 그 왼손잡이 기타리스트 에릭 게일즈도 그렇고
3: 네.
4: 뭐 정말 무수히 많은 뭐 로벤 포드
3: 진짜 많은 기타리스트
4: 네 너무 많죠. 영향받은 기타리스트는 왜냐하면 워낙 또 카피도 많이 했고
3: 예.
4: 또 가져온 연주 방식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래도 노래할 때 있어서는 에릭 클랩튼류의 연주를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들려드렸던 요즘 하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뷰 같은 경우도 존 메이어의 그런 연주 방식에서 많이 채용을 해왔고 뭐 예.
3: 그러니까 적재는 에릭 클랩튼이나 존 메이어 같은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기타리스트지만 사실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명한 것도 있거든요.
4: 맞아요. 예.
3: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4: 맞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싶고 이제는 사실 한 그러니까 앨범을 처음 낼 때만 해도 아 세션 일을 하면서 그냥 내가 버는 돈을 나는 내 앨범으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뭐 이런 의미였다면 지금은 사실은 좋은 곡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3: 좋은 곡을
4: 노래를 더 잘하고 싶고. 기타도 너무나 지금도 사랑하는 악기고 연주하는 게 행복하지만 뭔가 좋은 음악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도구?
3: 예.
4: 근데 좀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어. 아. 이런 생각이랄까요? 예.
3: 그 서울예대 졸업할 무렵에 원래 버클리를 가려고 했는데
4: 아, 맞아요.
3: 합격도 했다면요?
4: 합격도 했고
3: 근데 왜 안 갔어요?
4: 아, 그때 이제 제가 전액 장학금을 만약에 받는다면 갈 수 있었을 텐데
3: 아~
4: 반액을 받았어요.
3: 반액.
4: 반액을 받아도 학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3: 아, 반만 내도 학비가 워낙 비싸요?
4: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모아놓은 그러니까 정말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어린 그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3: 그렇죠.
4: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좀 이제 애매하고 그래서 아 그러면 차라리 유학을 가지 않고. 나는 그냥 기타로 돈을 한번 좀 벌어봐야겠다. 그 생각으로 세션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3: 그 기타를 연주하고 또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하면서
4: 예.
3: 뭐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나가는 겁니다만
4: 네.
3: 그래도 어떤 목표 같은 게 있습니까?

0: 아, 여기까지야 뭐 가보고 싶다 나는.
1: 맞아요. 제가 세션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또 세션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는 또 주변 동료 뮤지션들의 영향도 있었고 흑인 음악 쪽 기타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타 연주하는 방식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기타로 더블 스탑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런 류의 연주들을 엄청나게 좀 이렇게 좋아하고 많이 파다 보니까, 근데 또 마침 그 한국 음악 트렌드가 흑인 음악
2: 쪽으로 좀 갔죠.
1: 좀 가면서 저를 많이 부르기 시작하면서 좀 때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흑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그런 류를 좋아하다가
2: 네.
1: 이제 제 곡을 쓰기 시작하면서는 사실 이제 곡이란 건 뭐 제 목소리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음악 장르는 포크에 가깝더라고요.
2: 그 목소리는 약간 네.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1: 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음악은 흑인 음악이긴 했으나 이제 뭐 편곡할 때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넣어보긴 하지만 또 제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제가 쓰는 가사들이 포크 음악에 더 잘 맞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이제 포크 음악 쪽 그리고 또 이제 주변 그 동료 음악들과 협업할 때는 또 다른 장르도 해보고 뭐 락도 해보기도 하고 뭐 R&B성이 짙은 그런 곡도 써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하고 싶은 음악 또 추구하는 음악들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제가 최근에 냈던 그 정규 3집이 좀 뭐랄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앨범을 내고 나서 좀 우울증도 되게 심하게 오고
2: 왜 우울증이 왔어요?
1: 번아웃이 좀 심하게 왔어요.
2: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했구나.
1: 네, 너무 열심히 하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넣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곡도 잘 안 써지고 그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조금씩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딱히 막 큰 어떤 음악적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밝고 좀 명랑하고 쾌활한 그런 음악을 좀 해봐야겠다. 신나는 음악이 너무 없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저의 단기 목표는 이제 좀 밝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좀 해보고 싶다.
2: 잘 생각했어요.
1: 네.
2: 놀면서 해야 돼요.
1: 맞아요.
2: 아, 이거 대중음악이라는 게 사실 네. 놀려고 우리가 음악도 만들고 뭐 맞아요, 사람들도 그 음악을 들으면서 노는 거 아니에요.
1: 네.
2: 근데 보면 이제 음악을 아니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1: 예.
2: 너무 치열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1: 맞아요. 제가
2: 거의 죽기 살기로 네.
1: 제가 3집 만들 때 그런 시기였었나 봐요. 근데 또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시기를 거쳐서 또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요즘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2: 네.
1: 너무 진지하고 너무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더라고요.
2: 그렇죠.
1: 네. 네.
2: 그 앞으로 이제 놀면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1: 네, 좀 놀면서 좀 해보려고요.
2: 자, 이번 음악은 두 번째 정규 앨범에 있는
1: 네.
2: Say.
1: 예.
2: 뭘 말하는 거예요?
1: 뭐 딱히 막 아주 막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너의 마음을 알려달라, 말해라.
2: 아, 말해.
1: 예. 뭐 그런 류의 음악입니다.
2: 그 듣는 네.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는 막 네. 말하면서 들어야 되나?
1: 아 사실은 그냥 저의 이 곡을 만들 때 생각은 아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2: 오.
1: 왜냐면은 저도 이 곡을 모니터할 때는 꼭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2: 아 그래요?
1: 아마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2: 네.
1: 그래서 네 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해지는 노을 이렇게 보면서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은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썼던 노래입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음악 듣죠.
1: 네.
2: 2022년 적재의 두 번째 앨범 The Lights의 수록곡입니다. Say.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적재와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2: 오호. 벌써요?
1: 그럼요. 그 저도 그동안
2: 네.
1: 뭐 여기저기 저 친구들한테 야, 요새는 적재가 기타 잘 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2: 아, 정말요?
1: 아. 야, 오늘 처음 저는 보는 거잖아요.
2: 네.
1: 실제로.
2: 네, 네.
1: 그래. 명불허전이네.
2: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그 앨범 낸 지도 이제 2년 정도 됐고
2: 네.
1: 얼마 전에 공연했고 앞으로 계획 같은 건 뭐 있습니까?
2: 아, 이제 10월 말에 새롭게 그 아까 제가 즐겁고 쾌활하고
1: 네.
2: 정말 놀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싱글이 두 곡이 나옵니다.
1: 아, 10월 말에 나와요?
2: 예. 말에 두 곡이 나오는데요. 정말 재밌게 작업을 했고 아마 들으시면은 아니 적재가 이런 음악을 하고서 들으셔도 굉장히 좋아해 주실 거라 저는
1: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 예.
1: 약간 노는 쪽으로 간다 이거죠.
2: 그렇다고 또 이렇게 너무 놀지는 또 않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성향이
1: 야,
2: 그래도 예, 잘 재밌는 음악을 좀 해보려고요.
1: 노는 쪽으로
2: 예.
1: 영어로 네. 하면 이제 플레이보이
2: 맞습니다. 네.
1: 기대가 되네요.
2: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자, 시간 다 됐으니까 오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2: 네.
1: 못한 얘기 있으면 뭐 마음껏 하시죠.
2: 아, 그래도 너무 또 선생님께서 잘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1: 선생님은 아니고
2: 네, 즐겁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음악 캠프 언젠가 꼭 한번 나와보고 싶었었는데
1: 아, 예전에도 음악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2: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아마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네.
2: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작가님 전화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또 한번 언젠가 초대해 주신다면 재밌는 음악으로 또 잘 와서
1: 이거 원래
0: 노래 예
1: 한 번 인연 맺기가 어렵지
0: 네
1: 인연을 한번 맺으면
0: 네네
1: 이제 배철수의 음악 캠프 친구니까
0: 아유
1: 적재
0: 친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우리는 네. 뭐 한 번 출연하면 다 친구 되는 거거든요. 네. 언제든지 뭐 또 우리가 만나죠.
0: 아유 저는 뭐 언제든지 좋습니다.
1: 예
0: 예
1: 오늘 음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1: 자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두 번째 앨범 The Lights의 수록곡 Runaway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이봉재,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영화 인턴에서 제가 연기한 영화는 현실적인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겠죠. 때로는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놓치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어쩌면 삶에서 중요한 건 어디까지 가느냐보다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도착하느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태백산맥을 넘어 푸른 바다가 맞닿은 곳, 이곳엔 우리만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새벽바다로 향하는 고성 해녀의 발걸음에는 바다로 함께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 골목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새로운 삶을 일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양양 남대천에는 먼 바다를 돌아 다시 고향을 찾는 연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영동의 풍경,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면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으며 우리 곁에 숨쉬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영동의 숨결, 우리의 자부심, 강원 영동 문화유산 캠페인.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주 서귀포에는 올해로 해녀 3년차 미국 뉴욕 출신 1호 외국인 해녀 겐터 씨가 살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였다가 취미로 물질을 시작했고 처음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그녀의 진심에 해녀 학교는 물론 지역 주민들도 애기 해녀라고 부르며 그녀를 품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바다에서 위험을 마주했을 때 한다름을 도와주는 든든한 물벗들이 있고 자신 역시 나이 든 해녀 삼촌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면서 평생 해녀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을 향한 우직한 진심은 마음의 빗장도 풀어지게 하나 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0: 10월 2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였습니다. 오프닝에서 대한민국 1호 외국인 해녀 카일리 겐터 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SNS 채널을 통해서 해녀로 살아가는 자신의 일상뿐 아니라 해녀 공동체의 문화도 열심히 알리고 있대요. 저도 오프닝을 통해서 알게 됐네요. 외국인 해녀가 탄생할 정도로 해녀라는 직업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도 많은 좀 알려지게 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전문성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이런 직업이야말로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기도 하고 AI 시대가 절대 대처할 수 없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별밤에는 누구보다 시의 진심인 분 박준 시인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저한테 말 걸어주실 분들은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토리 켈리의 다이브 듣고 왔습니다. 남지수님께서요. 제일 친한 친구가 추석 명절에 둘째를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추석에 딱 맞춰 세상에 나와준 조카가 너무 기특하고 이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효도를 해버리다니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진짜 엄마한테 최고의 휴가겠군요. 굉장한 좀 효도를 하면서 태어났는데 아이에게도 추석이면은 생일이 겹치는 게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에 겹치는 생일이 좀 아이 입장에서는 나중에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안영미님 사연인데요. 추석 전에 엄청 바빴지만 이번 주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루는 친구랑 떡볶이 데이트, 또 하루는 친구랑 소소한 홈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고난 끝에 행복이 오는 걸까요? 아이고, 이런 소소한 약속들이 있으면은 진짜 고단한 일정 있을 때 그날만 보고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일정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로 이루어진 적은 없잖아요. 친구랑 만나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그리고 홈파티는 조금 되게 귀엽네요. 최근에 홈파티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라디오에서나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다들 바빠서 그런가? 예전에는 집에서 각자 막 맛있는 거 해오거나 사와가지고 모여가지고 파티 같은 거 하고 뭐 한 잔씩 하고 수다 떨고 제 모임에서는 한 언니가 타로카드를 잘 봐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시큰둥했던 사람도 나중에 진지하게 고민 상담을 하고 있는 꽤 재밌는 시간이 벌어지곤 했었는데 0570님 저 어제 출장지에 노트북 두고 돌아오는 바람에 퇴근 후에 다시 출장지까지 와서 노트북 찾아가는 길이에요. 찾아서 정말 다행이고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인데 제 정신머리는 왜 이럴까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되는 나라니까 좋은 나라인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한국이 분실률이 낮은 게 정말 훌륭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게 왜 무료로 비치되어 있는 무언가가 좀 지나치게 빨리 없어지는 거 보면서 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건가 싶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오히려 값비싼 물건들에 있어서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심지어 어떤 SNS 게시물에서 봤었는데 노트북인가 뭐 패드인가를 누가 두고 갔는데 오히려 그 위에 누가 그 젖을까 봐 비닐 같은 거 덮어놓고 가주셨다고 그런 채로 발견되는 감동적인 풍경이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거 보고 좀 놀라기도 한다라는 얘기에 괜히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1348님 퇴근하고 누웠는데 아까 낮에 한

멍청한 실수가 자꾸 떠올라서 분노에 이불킥하는 중이에요. 잡생각 좀 털어내게 리세는 예, 러브어택 틀어주세요. 아, 이불킥 할 만한 일은 대체로 본인 아니면 아무도 기억 못할 만한 일이니까요. 이불킥 한 방에 바로 털어내버리시고요. 신청곡 틀어드릴 테니까 기분 전환 완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센느의 러브어택.

리센의 러버택, 이어서 산들의 취기를 빌려 듣고 오셨습니다. 0715님께서요. 갑자기 육개장이 생각나서 냉동실에 있던 우삼겹으로 끓여봤는데 다행히도 먹을만하네요. 원래는 엄마나 시어머니께서 끓여주신 게 먹고 싶었지만 이번에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스스로 챙겨 먹었어요. 너무 잘하셨고요. 이런 거 무심하게 항상 사연으로 오는데 저는 읽으면서도 항상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죠. 아, 갑자기 뭐 먹고 싶은데? 하면서 냉장고 그냥 슥 열어가지고 삭삭삭 해먹고 집에 그리고 그걸 만들만한 재료가 신선한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인생. 이게 꽤 멋진 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드시는 분들은 좀 느끼시면 행복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제 기준에선. 6555님, 어제 제 알고리즘에 갑자기 피자 설기가 떠서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피자 맛이 난다고 해도 떡이다 보니 꼭꼭 오래 씹게 되더라고요. 배도 부르고 잘 먹었습니다만 한번 먹어본 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먹고 싶다고 하면 또 사겠지만요. 아, 역시 이게 유행은 유행인가 봐요. 저 이거 얼마 전에 별밤에서 인지하게 된 또 유행 간식이거든요. 오픈런으로 샀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 친구 또 얼마나 갈지. 예. 두바이 그 친구는 아직도 계신가요? 아니지. 좀 사라진 지 좀 됐죠? 아예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제가 어떤 배달 어플에서 무슨 냉면집이었나? 근데 아래 메뉴에 갑자기 가쁜 두바이 쫀득쿠키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동안 버터떡도 그랬어요. 제가 가끔 시켜먹는 과일 가게에서 갑자기 밑에 버터떡이 등장하고 야,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사랑해 주시는 간식들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294님, 평소 같으면 운동하러 가는 시간에 오랜만에 라디오를 청취하는 30대 허정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문득 학창시절 친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땐 서로 죽고 못 살았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무엇이 변한 건지 이제는 연락조차 어렵고 서로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항상 친구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 제목인 노래가 있어서 신청해봅니다. 넬의 5분 뒤에 봐. 이 제목이 약간 서글프게 느껴져요. 저도 친구들이랑 제일 자주 하는 인사가 내일 마저 얘기하자는 거였어가지고 별밤 끝인사 그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러다가 어떤 계기로 정민님 또는 어떤 분이 나서서 모으면은요 그때부터 또 제2의 우정이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쓸쓸한 감정 느끼지 말고 꼭 보고 싶은 친구분께는 연락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노래 들을게요. 5분 뒤에 봐.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걸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노래는 마마스건의 I Need a Win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좋아한다고 몇 번 언급한 적 있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마스건 노래 중에 이 노래를 탑으로 꼽아요. 이 노래의 힘은 노래를 들으면 마마스건의 많은 노래들처럼 약간 그 레트로한 분위기와 따뜻한 분위기, 그 안에 가사가 너무나 치열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심지어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I need a win, 단 한 번의 승리, 뭐 승리라고 직역할 수 있겠지만 한 번만 좀 잘 풀릴 만한 계기가 필요하다, 어떤 수렁에 빠져있을 때 간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은 또 에너지가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마냥 가사는 너무 절망 속에 빠져있는 것 같아도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한 번쯤 거칠 시기가 있죠. 그럴 때 이 노래로 다들 다시 한번 단 한 번의 승리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마마스건의 I Need a Win.

마마스건의 I Need a Win 듣고 왔습니다. 마음에 드셨을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지고 올 거고요. 이번에는 별밤 홈페이지로 남겨주신 사연 하나 소개할게요. 설미선님,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운동을 해보고 싶다면서 저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딸이 하고 싶어하는 건 수영. 제가 수영을 좋아하고 제법 잘하거든요. 딸이랑 일주일에 3번 수영장에 같이 가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발차기부터 호흡법, 자유형을 차근차근 잘 따라오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수영 재밌다고 얘기하고 목욕탕 가서도 동네 할머니들께 수영할 줄 안다고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살짝 피곤하긴 하지만 딸이랑 같이 운동하니 저도 에너지를 받아요. 우리 딸? 앞으로도 수영을 소질 있으면 선수시킬까 봐요. 라고 바로 수영 한번 같이 하고 나서 이게 아이를 향한 마음인 거겠죠? 아니 근데 너무 좋은 일이네요. 이게 미선님께도 진짜 좋은 일 아니에요? 그리고 때마침 어쩜 딸이 하고 싶어하는 운동이 엄마가 잘하는 거야. 이런 운명적인 일이 다 있나. 제가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 이번 생은 포기하겠다 하고 놔버린 운동이 바로 수영이에요. 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운동인데 도저히 제가 수영복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해서 왜 수영복을 입어야 하는가, 왜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어야만 하는가 싶어서 아 몰라 이번 생에는 그냥 물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이런 사연 볼 때마다 아 나도 어릴 때 수영 좀 가르쳐주지 우리 엄마 할 줄 아는데 하는 부러움이 올라옵니다. 앞으로도 수영 생활 행복하게 이어나가십시오. 이지원님, 몇 달 전부터 몸이 계속 불편해서 여러 검사를 받다가 갑상선 검사까지 받았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괜히 걱정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상 없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걱정은 내려놓은 것 같아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컨디션 회복해서 앞으로 다시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싶네요. 아 진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딱히 이럴 때가 있어요. 검진에서는 뭐가 안 잡히는데 내 컨디션이 분명히 달라졌을 때 그때 호르몬 불균형일 수도 있고 과로 만성적으로 쌓여가지고 면역 체계에 조금 이상이 생겼다거나 근데 그게 큰 이상이라기보다는 좀 쉴 때 쉬어주고 잘 먹어주고 잠 잘 자고 하다 보면서 회복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원님 스스로 조금 더 잘 챙기는 시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로이킴의 힐링이 필요해.

로이 킴의 힐링이 필요해 이어서 수지 백현의 드림 듣고 오셨습니다. 3387님 처음 방송에서 이나은이 봤을 때는 시크한 느낌이 많았는데 라디오를 자꾸 들어보니 따뜻하고 감성 낭낭한 마음씨가 느껴졌어요. 청취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대장부엉님 항상 잘 듣고 있고 늘 감사해요. 아 별밤에서 보내준 쌀국수 모바일 상품권을 보고 또 보고 있어요. 이러다 다르면 어떡하죠? 조만간 맛있게 먹고 인증샷 올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좀 이미지가 제가 원하는 이미지긴 해요. 약간 차가운 느낌, 도도한 느낌. 그 원하는 제 추구미인데 제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실상은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1003님, 10월엔 짧은 연휴가 자주 들어있어서 틈틈이 놀러 다닐 거예요. 날씨 좋고 바람 좋을 때 당장 저 문 밖으로 떠나요 하는 소연 노래처럼요. 퇴사할게요.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리고 그주 금요일에 계속 좀 이 연휴들이 물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만 더 고생해 보십시오. 노래 들려드릴게요. 소연의 퇴사할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5: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6: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7: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은 못 받거든요.
8: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5: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2326님 주말 되면 손녀 손주가 놀러와서 같이 만난 점심 먹고 실컷 놀다가 저녁 늦게 돌아가곤 했는데 지난주에는 여행 간다고 안 왔어요. 편하긴 했는데 어찌 그리 시간이 안 가던지요. 이런 게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인가 봅니다. 2326님 마음에 딱 어울리는 노래 준비해놨습니다.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듣고 3부에서 박준시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한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박준입니다.
0: 시인님.
1: 네.
0: 와, 벌써 올해가 진짜 다 가네요. 시간 진짜 빨리 흐른다는 말을 너무 입에 달고 사는 것도 너무 클리셰를 안 하고 싶지만 바야흐로 천고 준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박준이 토실토실해지는.
1: 아, 네.
0: 맞습니까? 뭐 좀 맛있는 거 좀 많아지는 계절.
1: 이제 시작이에요.
0: 뭡니까? 네. 지금 좀 추천 메뉴 오랜만에.
1: 지금부터는 바다에 눈을 돌려도 좋습니다. 바다가 슬슬 차가워지고 있거든요.
0: 네.
1: 바다가 차가워지면 이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어류들이 살이 찝니다. 그러면 똑같은 어류를 하더라도 네. 더 감칠맛과 이 뭔가 풍부한 DHA가 그래서 딱히 어떤 어종이라고 얘기 안 해도 네. 겨울에 물에 사는 이 어류들이 사람의 입에 달죠. 네. 그래서
0: 겨울을 나기 위해서 준비하느라 어류도 살이 찌는 걸까요?
1: 아니, 잘 안 움직여요.
0: 안 움직였어.
1: 추움을 잘 안 움직여요.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그냥
0: 그렇겠네.
1: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거죠.
0: 생선이나 우리나
1: 똑같습니다.
0: 계절을 타는 모습들이 비슷하군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차가워지는 바다의 계절에는 통통해진 생선으로 관심을 한번 더 보자. 박준 시인의 또 메뉴 추천이었습니다.
1: 네.
0: 생선 구이가 좋을까요? 찜이 좋을까요? 탕이 좋을까요?
1: 일단 이제 여름이 끝났으니까 회도 좋죠. 날것의 계절도 온다.
0: 그렇죠. 추운 계절에는
1: 네.
0: 회 좋죠.
1: 네.
0: 군침이 싹 돌면서 오늘도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고민도 들을 거고 시 퀴즈에 대답도 나눠볼 거고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로 참여 가능하고요. 소개되면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이번 주 퀴즈로 내주실 시부터 낭독해 주시죠.

0: 관계 박성우. 때론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서 뭔가 불편하고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다. 나한테는 고양이님이 그렇다. 시도 때도 없이 날 불러내는 고양이님은 오늘도 새벽 2시 넘어 대뜸 찾아와 어서 먹을 걸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신다. 아, 그 많던 사료를 그새 다 드셨나? 아, 이번엔 그냥 못 들은 척할까? 글쩍글쩍 문 열고 나가 접시에 사료 한 줌 올려드리고 들어오니 곧바로 안쪽을 향해 앙앙대신다. 왜 그러시죠? 이딴 거 말고 그거. 얼른 나는 읍내 마트까지 가서 사온 북어트릿을 성질 부리시는 고양이님께 바친다. 추루도 까서 정중하게 짜드린다. 저기 이 정도면 되죠? 냠냠냥냥. 날렵하던 고양이는 어디로 갔을까? 통통한 살쾡이 같은 고양이님이 추루를 먹다 말고 나를 쳐다보신다. 너무 가까워진 사이가 영 마뜩잖을 땐 거리를 좀 두고 무던히 지내고 싶어진다. 박성호 시인의 관계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가까워진 무언가와 애써 거리를 둬본 적이 있나요?
1: 네, 이번 주 시 퀴즈 박성호 시인의 관계에서 내드렸습니다. 저는 유축헌데 그 길냥이 같은데요?
0: 이분 제가 정확히 상황을 아는데
1: 캣대디.
0: 네, 본인의 집안에서 같이 사는 고양이가 아니고요.
1: 그죠, 그죠.
0: 동네 고양이들이.
1: 그럴 것 같아. 이분을 맛집이다, 소문난 집.
0: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친하고 네. 사실상 거의 지냈는데 밥 주면 또 내 손에 잡히지 않고.
1: 맞아.
0: 한 마리가 아니에요, 이분.
1: 여러 마리.
0: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이.
1: 소문이 난 거거든요.
0: 소문 났죠.
1: 저 집이야.
0: 네.
1: 하고 가서.
0: 책임 없는 쾌락 같은 걸까?
1: 책임 있죠. 이렇게 챙겨주니까.
0: 고양이로서는.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0: 내가 네. 너한테 충성하진 않았는데 맞아. 밥은 내놔. 뭐 이런 거지.
1: 집에서 키워도 충성 안 하긴 하는데.
0: 아, 그렇구나. 네.
1: 저희 시댁에도 네. 이렇게 소문이 나서 한 세 마리의 고양이들이 찾아와요. 너무 귀여워요.
0: 저희 어머니 댁도 그렇거든요. 저희 엄마 때도. 근데 이들이 고양이들이 이제 중성화가 도시에서는 뭐 그런 사업들을 하지만 이 지금 읍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 이제 그렇게 고양이들 뭐 산에 야산에 이렇게 다닌 친구들이 이제 새끼를 가지면 꼭 저희 엄마 집에 와서 낳아요.
1: 아, 진짜 믿는 집이구나.
0: 거기가 가장 믿을 집인 거죠.
1: 네. 네. 아, 근데 왠지 그런 집에 대한 네. 이렇게 신뢰도가 있어요. 좋은 사람일 것 같고. 아, 네. 아무튼 이게 좀 저도 그 고양이도 보면은 와서 그냥 멀찌감치서 이제 원래는 뭔가 이렇게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 있다가 요새는 네. 네. 방충망에 코를 대고 빨리 나와서 밥을 저기 채워라.
0: 네.
1: 그리고 그 마당에서 쉬고 네. 그리고 뭐 세수도 하고 자기네들의 아예 쉼터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사료의 질도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은근히 별로 고양이 관심 없었었는데 저희 시부모님들도 점점 정을 붙이고
0: 그래요.
1: 있는 것 같아서
0: 네.
1: 보기가 좋기는 해요. 자, 아무튼 거리를 근데 좀 두고 싶은 게 고양이들이 너무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시이지만 마지막에 또 우리 인간관계를 탁 생각하게 만드는 묵직한 엔딩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진 무언가와 거리를 둬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요.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소라의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

0: 이소라의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시퀴즈는 박성호 시인의 관계에서 내드렸고요. 너무 가까운 사이에 거리를 두고 싶어진다라는 시 속의 이야기처럼 부엉이들도 뭔가 애써 거리를 둬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1: 유님께서요. 저는 회사와 거리 두기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했거든요. 항상 직주 근접이 좋은 거라며 걸어서 출근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 근처에 살았는데 이번에 드디어 먼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제 창문을 열어도 회사가 보이지 않아요. 아직 큰 변화가 체감되는 건 아니지만 퇴근 후와 주말의 삶이 회사와 조금 더 분리되겠죠?
0: 오, 약간 이거는 네. 좀 회사에서 좀 고인물이 되어가는 과정이네요.
1: 혹은 네. 사내 연애의 시작.
0: 바로 그런 쪽으로 또 상상해. 네. 아니, 왜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가까운 게 최고인 것 같은데 네. 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좀 연차가 생기고 특히 좀 관리자급이 될수록 네. 끝나고 나서의 그 분리된 삶에 대한 욕망이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1: 아, 네. 저도 이제 지금 회사에 막 들어갔을 때 경력직으로 들어갔는데 네. 그때 이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너무 가까운 거예요. 저희 집과 당시 회사 이사님의 집이.
0: 혹시.
1: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동네에서 만나거나 산책로도 똑같거든요. 거기서 만나면 나 아는 척 안 할 거야.
0: 오, 다행이다.
1: 너도 하지 마.
0: 너무 좋은 분이었네.
1: 네.
0: 나는 막 카톨 소리 나올까 봐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약간
1: 아니요.
0: 동네에서, 트라우마 올라올
1: 동네에서 아는 척 하지 말자. 이거였어요.
0: 너무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으로서 너무 거기 기업 어딘지 알고 싶네요. 네. 센스 있는 분이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분께서 대학 시절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똑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양보해 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을 수 있는데 그때는 사랑보다 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둘이 잘 되는 바람에 저는 그 삼각관계에서 멀어지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얻은 게 있다면 그날 이후로 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답니다.

0: 그렇죠. 저는 이게 제일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양보한다라는 개념이 내 것이 되지 않은 사람인데
1: 네.
0: 왜 그걸
1: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0: 양보를 하는 게 너무 좀 나에게 올 거라는 전제하에만 할 수 있는 개념 같은데 그래서인지 저는 학창시절에 제 베프와 항상 같은 사람 좋아하는 게 국룰이었어요.
1: 그래요?
0: 둘이 연인인 줄 아듯이 깍깍거리면서 같이 좋아했어요. 저는
1: 연예인도 나눴는데
0: 뭐예요? 같이 좋아야 제맛이죠.
1: 아니 한 그룹 안에서 난 사실 이 멤버가 더 좋은데 내 친구가 이 멤버를 너무 좋아하면 저는 피해갔는데
0: 너무 별로다.
1: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서
0: 뭘 경쟁을 해.
1: 아니 나만 나눴나?
0: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재미였어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누구를 좋아할 때는 주로 선배 라인이었고 네. 선배랑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좀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이 같이 좋아하면서 야 오늘 봤어? 뭐 어디서 나타난다고 둘이 같이 속닥속닥 거리고 네. 그러는 재미가 좀 컸어요. 근데 대학 시절이면 좀 다를 수 있겠다.
1: 아 그렇구나. 어쨌든 전 잘 이해 안 가요.
0: 그리고 그냥 같이 좋아하다가 잘 되면은 아 졌네 하고 그냥 그때 링에서 나오면 되는 거지.
1: 유자님의 사연을 넘어가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 맘입니다.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거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요. 시를 읽으면서 고양이님에게 하듯 제가 아드님에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물론 엄마 역할은 하되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조금씩 묻어내지는 연습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를 위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0: 너무 잘하고 계세요. 생각. 네.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아이를 위해서는 당연한 거고 엄마 나를, 본인을
1: 그쵸,
0: 위해서.
1: 나를 위해서도.
0: 그렇죠. 요때 네. 지나고 이제 곧 이어서 성인기가 오고 그때 분리가 잘 안 이뤄지면은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힘들어하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그때 안 이뤄지면 결혼을 해도 마냥 달갑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0: 그렇게 돼요. 네. 네. 생각보다 그게 좀 어떤 결심이 필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유자님 너무 현명한 생각이셨고요. 송님은요. 저 요즘 최애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까워질 수는 없지만 마음의 거리로 치면 한도 끝도 없이 달라붙어 있어서 실은 통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당분간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때까지 컴백하지 않길. 아니 컴백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내 통장 사정이 나아질 때 컴백. 아니야 지금 당장. 너무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1: 그렇구나.
0: 그리고 이거가 필요해요.
1: 거리두기가요?
0: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나치게 뜨거워지면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질 때가 있고 꼭 그 저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좀 아무튼 좀 지장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1: 나만 아이돌 같은데 그냥 잠깐 다른 아이돌 좋아했다 오면 안 돼요?
0: 너무
1: 안 되는 거예요?
0: 화난다 진짜. 아까
1: 나 지금 누구라도
0: 나눠서 좋아하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지네요. 뭐라고요? 물론 그런 식의 라이트한 덕질을 하는 분도 있지만 이분은 딱 봐도 본진 딱 하나에 충성하는 스타일이세요.
1: 멀티가 안 돼요?
0: 멀티가 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통장 사정이 여의해야죠.
1: 그렇지.
0: 잠깐 다른 데 가서 거기도 뭐 돈 써야
1: 거기도 써야 되는구나.
0: 그리고 네. 아이돌이면은 요새는 진짜 네. 힘들어요. 이게 진짜 일정이 좀 많고 네. 어지간한 아이돌이 아니면은 컴백 주기가 좀 빠른 편이라서 아마 굉장히 힘드시면서도 이제, 행복하실 거예요.
1: 그렇겠구나.
0: 박준신님. 네. 너무 실언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전 세계 덕후들에게 사과해 주세요.
1: 제가 잘 몰랐어요. 예. 그냥 인간이 인간 좋아하는 마음이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같지만 다른 모습일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0: 그럼요. 자, 부엉이들의 다양한 답변 만났고요. 저도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니의 너와 나의 거리.

0: 차이니의 너와 나의 거리 듣고 왔습니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서 박성호 시인의 관계라는 시에서 부엉이들이 거리를 더본 존재에 대해서 얘기 나눴어요. 시인님은 기본적으로 뭔가 거리를
1: 열심히 두죠.
0: 사람이라 네. 오히려 네. 인간에 대해서는 그게 디폴트일 것 같고 기본값일 것 같고 오히려 뭐 음식이라든지 술 뭐 네. 이런 거가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1: 근데 좀 추상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저는 가장 자주 거리를 두는 게 바로 저 자신이에요.
0: 어떻게 해요?
1: 제가 원하는 걸 제가 안 들어줘요. 제가 요즘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요. 뭐가 먹고 싶은데 저한테 안 주는 거죠.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고. 그러다 조금 마음에 들면 스스로에게 자라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강렬한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일부러 지워요. 애써서 또 다른 제가 나와서 마치
0: 뭐
1: 그래서
0: 수행자네?
1: 그래서 곁을 준다라는 표현을 가장 곁을 자주 안 주는 게 제 자신에게 곁을 안 줍니다.
0: 아, 좀 잘해주세요. 약간 우리
1: 못 살게 굴 때가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0: 시인님이 네. 뭔데 시인님한테 그러세요?
1: 그러니까 네, 그거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네.
0: 아, 먹고 싶은 거 좀
1: 근데 이런 태도가 다시 또 나랑 화해하는 순간도 만들어내고
0: 그럼 막 부둥켜안고 우나요? 스스로
1: 혼자서 이렇게 팔 이렇게 어깨 감싸서
0: 감싸면서 네. 준아
1: 잠시 고생했어
0: 미안했어,
1: 미안했어. 너무 서운했지 와. 내가 너무 매정했지
0: 그럼 박과 준으로
1: 네,
0: 나뉘어 있다라는 박준 시인의 일화였고요. 아 근데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돌아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혼내의 Me and You.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봐야죠.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육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부부는 평소에는 정말 잘 지내는 편입니다. 아내도 저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다정한 편인데 이상하게 한번 의견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끝이 너무 힘듭니다. 얼마 전에도 그냥 가식거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0: 제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별것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따지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너무 따지고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힘든 건 그 다음입니다. 한번 싸움이 시작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잘못됐던 일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결국에는 제가 제일 아파하는 부분까지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집 문제도 그렇습니다. 집을 살 때 제가 대부분의 돈을 부담했지만 아내의 명의로 해뒀는데 싸움이 커지면 내 집이니까 나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저는 사실 싸움에서 꼭 이기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내가 이겨야 싸움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건 다음 날입니다. 제대로 사과하거나 전날 일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도 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잘해줍니다. 그러다 또 무슨 의견 차이가 생기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니까 더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아내 말에 그렇구나 하고 마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아니면 아무리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더라도 싸울 때 서로의 아픈 곳을 찌르고 한 사람이 완전히 물러나야 끝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 요즘은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정말 관계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1: 부부싸움을 할 때 너무 힘이 들다는 6땡땡땡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어우, 저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0: 어느 포인트예요? 스트레스 포인트.
1: 이 싸움의 과정과 옛날 얘기 다 꺼내는 거랑 그리고 아픈 부분 건드리는 거랑
0: 네.
1: 그리고 이게 설령 이 사연자분이 다 부담한 게 아니어도
0: 네.
1: 아내분이 산 집이어도 내 집이니까 나가지. 저 대사 진짜 저 너무 힘들어요.
0: 그래요? 전 이게 좀 가볍게 들리는데?
1: 어, 난 너무 별로일 것 같은데. 왜냐면 네. 큰일이다. 저도 좀 많이 부담했지만 제 명의 아니거든요.
0: 명의가 중요한데. 저 같으면 개의치 않을 거예요. 저희는 네. 공동 명의로 사는데 저희 부부는.
1: 아이고 공동이니까 그렇죠.
0: 아니, 그러니까 공동이어도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하면 안녕 하고 나갈 거.
1: 야 진짜 그러실 거예요. 저 힘든데.
0: 근데 이 말에 적어도 이 멘트에 상처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 부분. 내가 돈을 덜 부담했거나 안 부담했는데 배우자가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하면 정말 상처 받을 텐데.
1: 그건 맞지.
0: 사연자분이 대부분의 돈을 부담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은 그냥 넘어갔어요.
1: 그러니까 같이 사는 집에서 네. 누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룸메이트인 사이여도 너무 좀 해선 안 되는 말이 말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저는 더 무섭게 싸우면서 살았나 봐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1: 도대체 어느 정도
0: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이거거든요.
1: 아 그러지 좀 말자고.
0: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1: 그냥 뭐 화장실에 들어가던가 하자고요 각자. 아 근데 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가 사연 보내신 분의 이야기만 들은 네. 걸로 이걸 토대로만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아, 좀 뭐 이렇게 아주 객관적이냐는 뭐 나중에 따져볼 문제지만요. 일단 시인님의 처방 시를 들으면서 제 스트레스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적의 다툼.

0: 화살 고향열. 세상은 조용한데 누가 쏘았는지 모를 화살 하나가 책상 위에 떨어져 있다. 누가 나에게 화살을 쏜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화살은 단단하고 짧고 검고 작았다. 새 깃털 끝에 촉은 검은 쇠. 인간의 몸엔 얼마든지 박힐 것 같다. 나는 화살을 들고 서서 어떤 알지 못할 슬픔에 잠긴다. 심장에 박히는 닭똥만한 촉이 무서워진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아파왔다. 혹 이것은 사람들이 대개 장난삼아 하늘로 쏘는 화살이 내 책상에 잘못 떨어진 것인지도 몰라.
1: 아내와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6땡땡땡님의 사연에 박준 시인이 내린 처방시였습니다. 고형렬 시인의 화살. 아, 아픕니다. 시도 아프고 사연도 아픈데.
2: 근데 이 시를 듣고 뭔가 쌓이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1: 네.
2: 제가 이 시를 골라온 이유를 알면 스트레스 더 받으세요.
1: 아, 뭔데요?
2: 제가 볼 때는

0: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1: 뭐라고요?
0: 사연자분이 마치 이 시를 비유하자면 책상 위에 화살이 떨어져 있는 거야. 누가 쐈는지 몰라.
1: 진짜?
0: 근데 왜 화살이 여기 있지? 화살은 무릎 책상 위에 있으면 안 돼. 어디 바뀌어야지 하고 약간 과격한 표현이지만 내 몸에 화살을 대보는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것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했던 일이 계속 나열되는 것이 그것도 괜찮아요?
0: 이건 아니에요. 아까 내 집이니까 나가에서 이거는 잘못 쏜 화살이다. 이거는 내가 내 몸에 꽂힐 화살이 아니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화살을 쏘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내분이 화살을 쏘시는데 독화살은 피하고 불화살도 피하고
1: 어떻게
0: 피할 것은 피하고
1: 눈앞에서 쏘는데 어떻게 해서 피해요?
0: 최대한 덜 맞으시라.
1: 어떡해요? 그냥 약간 그냥 덜덜덜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건가?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면 내 앞에서 네. 소리 내서 말씀하시는 건데.
0: 그래서 아내분의 갈등 해결 방식과 갈등이 최고조로 있는 방식이 사연자분하고 안 맞은 거예요.
1: 안 맞아.
0: 사연자분은 그것도 이해 안 가잖아요. 다음 날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한테 잘해준대. 저는 이 아내분 스타일이거든요. 굳이 그것을 다시 꺼내서 시시비비를 가르기보다는 그냥 잠과 밤이 꽤 많은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날에는 약간 리셋되는 게 있어요. 해가 뜨듯이.
1: 그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연 보면서.
0: 사연자분 그것도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내분이 덜 써야 하고 사연자분도 덜 맞아야 하고 그리고 더 맞춰야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바꾼다라는 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에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연자님의 평온을 위해서 그냥 제가 볼 때 아내분이 다음날 멀쩡해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장점이에요.
0: 네.
1: 다음날 막 수동 공격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침묵 공격.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사연자분이. 아내분이 이렇게 하고 다음날 쌩해. 내가 풀어지기 전까지 계속 저기압을 유지하고 훨씬 더 힘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0: 맞아. 네. 그럼 또 싸워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분의 스타일이 확 이렇게 불같았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지고 뒤끝 없고. 뒤끝이 없다고 했는데 옛날 얘기가 자꾸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 매운말이 쏟아질 때 그냥 진짜 이게 그걸 좀 내 마음에 닿지 않게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쉽지 괜히 그 상담사분들도 그 이상한 진상 고객들의 험한 말에 정신적으로 막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이 사람을 때린단 말이에요.
0: 그리고 이 육땡땡땡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원래 무릇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상대가 상처받을 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1: 맞아.
0: 네. 근데 그렇다니까 내가 무방비로 상처를 받아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받은 말들은 그냥 그만큼 혹은 두 배수 세 배수의 사랑의 말들로 연고처럼 덮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굳이 파내고 파헤치고 복귀하다 보면 더 상처가 되고 덧난다.
1: 거의 뭐 수행을 하라는 그게 뭐 예, 굉장히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 이게 뭐 싸움에는 항상 룰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부부가 사이가 또는 연인도 좋을 때 싸웠을 때 넘지 않기로 하는 선을 철저하게 좀 만들어둬야 되는 건 필요해요. 그래도 안 된다 싶을 때는 저는 차라리 약간 이게 고조될 때 그냥 정말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분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0: 네.
1: 그 시간을 좀 갖고 있다가 들어오시면 사연자분도 머리가 좀 식어 있고 아내분도 보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풀려 있는 스타일이니까
0: 네.
1: 그게 낫지 뭐 계속 그 말을 들으면서 안 들린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보이지 않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 참 오늘따라
0: 어렵다.
1: 어렵고요.
0: 근데 분명한 건 작은 문제예요. 아내도 평소에는 나밖에 없다고 할 다정한 사람이잖아요.
1: 맞아. 그래. 그걸 잊지 말아야지.
0: 근데 사연 보낸 거 잘하신 게 작은 문제를 계속 두면 큰 문제가 되니까 지금쯤 숙고하시고 이것을 재평가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방식이든.
1: 맞아요. 아마 이런 아내분의 이 특징이 연애 초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작용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화르륵 뜨겁고 달콤하고 막 좀 종잡을 수 없고
0: 약간 달고나 같은 거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매력에 내가 끌렸던 거였지. 화가 났을 때 하는 매운 말들은 이 사람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할 얘기 있으시면 다음 사연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했고요.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다음 주도 시 퀴즈와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 텐데요. 연인, 부부간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등 여러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고민 받아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죠?
1: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듣고요. 시인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네, 또 뵙겠습니다.

0: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2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058님이 대장부엉 그냥 불러보고 싶었어요. 히히. 어릴 땐 이런 장난 많이 치곤 했는데 저는 그래서 요즘도 본가에 가면 아무 이유 없이 엄마 하고 불러보기도 해요. 엄마가 왜 하고 대답해주는 게 좋아서요 라고. 제가 거의 이제 엄마의 준하는 신뢰도와 애정을 받는 사람이 된 거군요. 감사합니다. 왜? 라고 저도 대답 드리면서 끝곡으로 프롬의 블루나잇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린 내일마저 얘기해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겠죠. 때로는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놓치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어쩌면 삶에서 중요한 건 어디까지 가느냐보다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도착하느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끄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MC 라디오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블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세상이 좀 예뻐요. 네, 하늘도 완전 파랗고 바람도 선선하고 맛있는 건 또 얼마 많게요. 네, 산책 잠깐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계절인데 우리 돌랑이들도 바쁘고 할 일도 많겠지만 네, 틈틈이 이 세상을 꼭 누릴 수 있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아둘라가 여러분의 밤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둘라 샤이닝 라이트.

0: 네, 아이돌라디오 첫 곡 더보이즈의 Survive the Night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뭐 잘 지내셨죠?
1: 네.
0: 네. 아, 뭐 본가 다들 가셨나?
1: 네.
0: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1: 네.
0: 아, 2kg씩 찌고. 좋습니다. 네, 던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이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 MHz MBC FM4U에서 방송이 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데일리 디렉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자 여러분, 이분들을 알게 되면요 일주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요일을 꼽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매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룹이죠. 데일리 디렉션 여러분 어서 오세요. 어마 교과감까지. 자 먼저 단체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둘 셋.
3: 안녕하세요 데일리 디렉션입니다.
1: 좋습니다. 자 개인 인사는 공식 수식어 붙여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일리 디렉션의 심장이자 머리이자 뭐 팔이자 발톱이자
4: 네
2: 뭐 손톱이자 뭐가 있을까요? 뭐 발 발 네, 네 리더 엔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 발톱 엔팁씨
2: 발톱 엔킴씨
1: 네. 네 좋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디렉션의 에너지 김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1: 에너지.
6: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디렉션의 햇살 임주환입니다.
1: 햇살.
7: 안녕하세요 데일리 디렉션의 아침 햇살 김주환입니다.
1: 아침 햇살.
8: 안녕하세요 데일리 디렉션의 킬링 파트 원우입니다.
1: 와우 킬링 파트 좋습니다.
9: 네 안녕하세요 갓 스무 살이 된 윤석입니다.
1: 이야 스무 살
2: 세다.
4: 스무 살이라기엔 10월달이긴 한데
10: 10월인데
1: 좋다. 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데뷔를 얼마 전에 200일을 맞이하셨어요.
2: 맞습니다.
1: 네.
2: 맞습니다.
1: 진짜 병아리 신인이네요. 오늘 좀 어떠세요? 여기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5: 맞습니다. 네, 저 네, 처음 네. 오는 건데
1: 아, 왜 DJ가 또 두 명이라서 네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5: 네.
1: 오늘 좀 어떠세요? 기분이 괜찮으세요?
5: 일단 평소에 저는 아이돌 라디오를 보면서 되게 많이 와보고 싶었었는데 또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되어서 좀 한번 찍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아돌라를 원래 다 거쳐 가거든요.
5: 네.
1: 잘 되는 아이돌, 장수 아이돌, 잘 되는 아이돌 분들도
5: 입성 그 건가요? 중심에 계시는.
1: 자, 잘 될 친구네요. 좋습니다. 우리 긴장도 풀 겸 화이팅 한번 가고 하고 갈 건데 무대 하기 전에 좀 구호 같은 게 있을까요?
2: 제가 그냥 간단하게 데일리 디렉션 이렇게 외치면 화이팅 하는
1: 식으로
2: 하고 식으로. 있습니다.
6: 네, 오늘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1: 제가 데일리 디렉션을
2: 외치겠습니다.
4: 특별하게
2: 특별하게
1: 특별하게
2: 특별할까요?
1: 리더님 괜찮으신가요? 같이 해야죠 그러면?
2: 쫓기는 건가요?
1: 같이 한번
2: 선배님께서 해주시면
1: 그래도 이 팀만의 그거를 뭐 할 수는 없으니까
5: 그러면 투표로 할까요? 우리 팀끼리
1: 그래 그럼 누가 하는지 투표를 그럼 엔킴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5: 누가 갖고 있어 봐
1: 하나 둘 셋
2: 와 진짜 많다.
1: 야 엔킴이 손을 들면서 한 명으로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데일리 디렉션
3: 화이팅!
1: 자, 좋아요. 여기 이제 팬덤 명이 델리 분들.
2: 네. 네.
1: 델리 만주 같은 느낌.
2: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굉장히 귀여운 그런 이름이고 여기는 이제 더비 분들이라고.
2: 아.
1: 네. 여기 고인물들 여기 또 계시는데 또 이제 예쁘게 봐주실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 네.
1: 델리 분들한테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자, 팬분들이 디디 혹은 띠띠라고 불러주세요.
2: 네.
1: 왜 DD 혹은 띠띠죠?
6: 이제 저희가 데일리 디렉션이니까 그거를 앞에 자를 따서 DD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SNS에서 팬분들께서 데뷔하기 전부터 DD, 띠띠 이렇게 별명 애칭

0: 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1: 아 하긴 데디 이름 좀 이상해지네.
0: 네.
1: 알겠습니다.
2: 그렇지. 데디 이상. 아,
3: 뭐라고요?
4: 아이디어를 한번 냈었거든요.
2: 혼자 데디를 밀고 있었어.
5: 데디를 밀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이 안 됐어요.
1: 근데 제가 이 팀 있었으면 전 데디에 한 표 했을
2: 텐데. 진짜요?
1: 네. 왜냐면 데디 이게 너무 귀엽고 흔한 어쨌든 있는 단어인데.
5: 그죠.
1: 데디 하면은 이 팀이 같이 검색에 뜨잖아.
0: 아.
1: 서치에 걸리잖아.
3: 역시. 아버지.
0: 근데 그래서 팬덤명을 마미로 하고 싶다고.
5: 네. 아, 데디 마미 이렇게 하면.
3: 아, 근데 나쁘지 않아. 네.
1: 저도 만약에 이 팀이었으면은 그 의견은 손 안 들었어요.
5: 감사합니다.
1: 네. 아, 좋습니다. 디디와 띠띠가 좀 예쁘네요. 좋습니다. 팀명에 걸맞게 각자 요일을 하나씩 맡고 계세요.
6: 네. 네.
1: 한 분씩 어떤 요일 담당이죠? 이유와 함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6: 한 주를 시작하는 맑은 에너지를 받고 있어가지고 월요일을 맡았고요.
1: 굉장히 네. 위험한
6: 맞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위험하고 있고 네. 네. 누군가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월요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굉장히 월요일 뜻깊은 월요일
6: 네.
1: 또 의미를 담고 있는데 화요일은 누구죠?
7: 네 제가 화요일인데요.
1: 왜요? 이제
7: 월요일에 그 시작을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좀 다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화요일 임지환입니다.
1: 아 화요일 느낌. 좋습니다. 이제 수요일 누구예요?
8: 아 수요일은 또 제가 맡고 있는데요.
1: 왜요?
8: 또 이 한 주의 중심에 있는 요일이잖아요.
1: 아 그렇죠.
8: 또 그만큼 수요일. 또 제가 저희 팀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중심을 맡고 있기 때문에.
1: 아
3: 잠깐만.
8: 수요일을 맡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 이야 이 팀의 중심은 나다.
8: 아 그렇죠.
1: 아 이 팀의 수요일은 나다. 자 목요일.
5: 제가 목요일입니다.
1: 왜 목요일이죠?
5: 분위기가 바뀌는 전환점.
1: 오호.
5: 이원우입니다.
2: 바뀌었어.
1: 네.
2: 바뀐 것 같아.
1: 이야, 전환점. 굉장히 네. 하긴 또 목요일 되면은 그 한 주에 거의 끝에 다다랐다는 느낌 때문에 이게 스위치가 돼요.
6: 네.
1: 자, 그 다음에
9: 제가 금요일을 맡았는데요. 또 주말 바로 전날이라. 또 이제 신나잖아요.
1: 네네.
9: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에너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중심을 맡았습니다.
6: 잠깐만.
1: 이 팀의 중심이다.
6: 네.
1: 이 팀의 주말은 나다.
6: 네.
1: 아니구나 주말이 아니네.
3: 불금입니다.
1: 불금이다.
6: 네.
1: 아 좋습니다. 자 토요일.
10: 네. 저는 이제 한 주를 이제 포근하게 감싸주고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토요일 제가 리더인 제가 맡았습니다.
1: 아 토요일이면은 가장 좋은 거 가져가네요?
10: 네. 아 그렇죠. 가장 좋고
8: 리더의 권한으로 이거
10: 아니요. 절대 무력 행사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저희 친하게
1: 다 같이
10: 친하게 네, 의견을 모으면서 네.
1: 의견을 모아서
10: 네,
1: 알겠습니다. 그럼 일요일은 뭐예요?
10: 일요일은 저희 팀의 목표이자 저희의 뭔가 염원이자 약간 이런 델리이자
1: 아
10: 저희의
1: 일요일에 도달을 하는
8: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0: 그래서 일요일 목표를 기준으로 저희 데일리 디렉션의 멤버들이 일요일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1: 아뭘
10: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막내가 제일 꼴찌.
6: 그렇죠.
1: 그렇네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1등이에요.
8: 그렇지. 가장 가까운
1: 뒤돌면 돼요.
10: 맞네.
6: 1등이자 꼴등인.
1: 네.
3: 오. 너무 좋다. 너무
1: 네.
3: 좋다.
1: 네. 어쨌든 일요일을 향해서 멤버들이 월화수목금토 모두 달리는 느낌에.
6: 네, 맞습니다. 네.
2: 맞습니다.
1: 뭔가 이런 의미는 또 색다르고 처음이네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10월 14일 데일리 디렉션의 첫 번째 미니 앨범 Which Way 발매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와. 아, 미리 축하구나. 아직 발매가 된 게 아니고.
6: 네, 맞습니다.
10: 맞습니다.
1: 첫 번째 축하인가요?
6: 네, 맞습니다.
10: 네,
6: 맞습니다.
1: 첫 번째 축하입니다.
10: 네, 맞습니다.
6: 최초.
1: 알겠습니다. 좀 간단한 앨범 소개 같은 거 좀 부탁드려요.
10: 저희 앨범은요. 약간 함께 저희 함께 걸어가는 이제 길 속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이냐를 이제 질문을 주제로 하는 그런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라고 단정짓지 않고 그래서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무엇이 정답이겠느냐를 스스로 묻는 그런 앨범입니다.
1: 뭔가 진짜 현 본인들의 상황과 이제 미래를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네요.
10: 맞습니다.
6: 맞습니다.
1: 이 앨범으로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이며 이런 거를 함께 가는.
10: 맞습니다.
1: 어, 좋네요. 왜냐면 사실 음악이라

0: 내 삶이 일치할 때 가장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대박. 여러분이 뭔가 그런 걸 한다면은 여러분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걸 하면서도 좀 의미가 좀 뜻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그런 취지인 것 같고 한창 티징 중이에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스프 좀 하셔야죠.
1: 그렇죠.
0: 네.
1: 달려야죠.
0: 달려야죠. 네. 뭐 관계자 눈치는 보지 말고 제가 막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오~ 네. 멋있다.
0: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아, 그래도 오늘 스포 걱정 없이 토크해도 되는 신곡이 있어요. 바로 뮤비로만 선공개된 업이라는 곡인데요. 음원 네, 사이트에는 맞습니다. 공개가 아직 안 됐는데 우선 곡 소개 근데 먼저 좀 부탁드려요. 이 업이라는
3: 네. 그 업이라는 곡은요 이제 힘 있는 기타와 드럼이 이끄는 스피디한 전개가 매력적인 트랙이라고 이제 회사에서 좀 정해줬는데 사실 좀 진부하잖아요.
0: 진부해요.
3: 그래서 저희 폭발적인 에너지와 그 다음에 또 저희의 청량함이 정말 매력적인 곡입니다.
0: 아 좀 기분이 업되는 그런 곡.
3: 맞아요. 아, 맞습니다. 아,
0: 일창조로 딱 그냥 제목이 박았네요.
3: 네 맞아요.
0: 좋습니다. 또 이번 뮤직비디오를 셀프캠으로 촬영도 하셨는데 좀 비하인드가 있나?
4: 저희가 이제 공원에서 좀 다 같이 놀러 다니는 그런 뮤비예요.
0: 네네네.
4: 이제 풍선을 들고 막 찍는데 저희 멤버 중에 가장 조심성이 없는 멤버가 풍선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5: 아까운 풍선.
0: 야 그 제작팀이랑 소품팀이 열심히 네. 준비해.
6: 열심히 준비해.
0: 열심히 준비해. 네,
6: 별로
0: 잠도
6: 없는데.
0: 못 자고 어디 좀 가가지고 풍선 공수해오고 이거 다 불고.
4: 와. 심지어
0: 그렇게까지 나면서 막.
5: 심지어 풍선 줄이 엄청 꼬여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푸는데 한 20분인가? 땀을 흘리시면서 20분을 풀고.
0: 20분을 다 풀고.
5: 주자마자 와버렸어요.
0: 그거를 이제 받자마자 뭐야 이거 하면서.
5: 논란이 있을 수 있는.
0: 네, 자 어떤 멤버죠?
7: 죄송합니다.
0: 네, 아 금요일.
7: 네,
6: 금요일. 네.
7: 죄송합니다.
0: 아 근데 불금에는 뭐?
7: 또 이제 신날 써가지고 이게
0: 놓쳐버린.
7: 네, 놓쳐버렸습니다.
0: 근데 풍선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떻게 자유를 준 거기 때문에.
7: 오, 감사합니다.
0: 제가 풍선이었다면 기뻤을 거예요.
7: 오, 감사합니다.
0: 네, 고의로 놓으신 건 아니시죠?
7: 네 아닙니다.
0: 풍선이 좀 많았나요 이렇게?
3: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 영화 업처럼 좀
6: 아, 그쵸,
7: 네.
4: 풍선도 업 시켜
6: 풍선만 업 시켜 버려
0: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곡에 제일 이입한 멤버네요.
6: 그렇죠.
0: 네,
6: 맞네.
0: 네. 칭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감사합니다.
0: 네, 아 근데 이제 업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왜냐면 모르시는 네.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한번 업을 들어볼 건데 오늘 데일리 디렉션 분들이 또 기꺼이 라이브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 의자 넣으시고 천천히 물 한 모금씩 드시고 무대로
3: 네,
0: 이동.
3: 감사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0: 자 노래를 들으시는 동안 우리 돌랑이들은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데일리 디렉션을 응원하는 메시지나 질문 보내주시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준비되셨어요?
8: 네. 네.
0: 뭐 립트릴 필요 없어요?
5: 예.
0: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노래방 온 듯이
8: 네.
0: 뭐 하시는 거죠? 네, 편안하게 놀다 가시면 됩니다.
8: 네. 네.
0: 데일리 디렉션의 업 라이브 무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9: 여보세요?
6: 여보세요?
9: 여보세요?
6: 데일리 디렉션이 아이돌 라디오에 왔다고?
9: 진짜로?
6: 선우 선배님과 함께?
9: Let's go!

0: 아우 신나네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우 좋아요 좋아요. 아우 이 음이탈도 이게 없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2: 저희의 길입니다.
0: 그거에 이것도. 하나예요. 네. 네.
2: 데일리 디렉션 했네요.
0: 아 좋습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아 신나네. 노래 너무 신나네요. 야 이 노래가 쉬지 않고 달리네요.
2: 맞습니다. 저만 안 쉬는 것 같긴 한데.
0: 그러니까 그만해. 고음을 휘몰아치시고 아주 잘하시네요. 돌랑이 분들이 보내주신 너튜브 댓글과 문자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 자 3461님 라이브 인증 파트 너무 귀여운데요. 무대 볼 때마다 뭐 할까 궁금해요. 크크 라고 또 오늘 아돌라 네. 또 이렇게 샤라웃을
2: 샤라웃
0: 거기서 좀 턴업이 되더라고요.
2: 감사합니다.
0: 엥 뭐지 뭐지 님께서 앉아 있을 때는 다들 장난꾸러기 같았는데 본업 천재들이었잖아. 유유 뭐야 이렇게. 오. 또 6213님 풍성 날린 거 인정할 만큼 분위기 업되는 노래당 너무 좋아요라고.
2: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자, 새 앨범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 네. 공개된 티징 콘텐츠들이 좀 재밌는 게 많아요. 최근에 하이라이트 메들리 하라메라 그러죠. 네.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오메.
4: 와우.
1: 와우.
0: 자, 이거 뭐죠 이게?
2: 와, 진짜 너무
1: 무서워. 너무 무서워.
0: 이런 거 인스타 야, 인땡별에 올 아 인별 뭘 인별그램에 올리잖아요. 그럼 댓글에 뭐라 나온 줄 알아요?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이렇게 딱 뜨거든요. 이렇게 렌즈도 이렇게 예쁜 렌즈.
2: 와
0: 동공이 하트 모양이 되는.
2: 네.
0: 좋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5: 맞춰 주시면 안 돼요?
0: 여기 있는데 못 봤어. 어쨌든 노란 머리니까 셋 중에 고르겠습니다. 당신이네. 지원 씨.
5: 네 맞습니다.
0: 지원 씨 이런 느낌의 표정도 지을 수 있구나. 말 읽는 건 느낌.
3: 지원 씨 무서운 사람이었네.
0: 이거 무서워. 눈에 이렇게 효과 들어간다고 설명 들었어요?
5: 눈에 있는 효과는 잘 사실 못 들었고요. 사실 이거 그냥 연기하는 걸로 놀라는 거를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놀랐거든요. 막 입까지 벌려가면서 놀랐는데 그런 표정 대신에 눈으로만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눈 뜬 상태에서 눈만 크게 해서 딱 놀랐는데 딱 저렇게 갑자기 동공이 하트로 변할 줄은 사실
0: 근데 너무 예쁜데 이거?
5: 그래요?
0: 네.
5: 좀 처음에 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썸네일이.
0: 아니 근데 이게 눈이 하트가 아니었으면은 두 배는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3: 레이저 나올 것 같아.
5: 레이저 나올 것 같다고.
0: 네. 근데 이게 야 이렇게 보니까 살짝
1: 너무 무서워.
0: 살짝 6시 내 고향 느낌도 살짝 나고. 6시 내 고향이래. 전설의 고향.
3: 어쨌든 고향이긴 하니까요.
0: 고향 내려갔다 오셨어요?
3: 이제 잠시 맞습니다. 이제 부모님 하루 정도 네. 만나고 있고 왔습니다.
0: 뵙고
5: 네. 네.
0: 맛있는 거 먹고
5: 네. 네.
0: 좋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 흘러가니까요.
3: 네.
0: 많은 생각 안 하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5: 네.
0: 좋습니다. 하람의 영상을 좀 게임 화면 같은 구성으로 좀 만드셨는데 촬영하면서 좀 이거 좀 재밌고 특이했다 하는 점이 좀 있었나요?
6: 저는 이제 제가 첫 촬영이었는데 제가 그 별을 이제 붙이고 떼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촬영했었는데 제가 진짜 트램펄린에서 촬영했었는데 넘어질 뻔해가지고 좀 무섭게 좀 촬영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0: 아, 좀 트램펄린을 좀 잘 못하시는?
6: 못하는 것보다 이제 좀 높게 뛰어야

0: 된다 하셔가지고 아. 높게 뛰려다가
1: 아, 내가 봤는데 그 점프가 좀 아쉽긴 하더라.
2: 아, 내가 봤을 때 운동 신경이 약간 좀 떨어진 거 같아.
0: 죄송합니다.
3: 아, 근데 완전 새벽이었어. 이해.
0: 아, 그치, 또
4: 새벽이어서 조금 그랬다.
0: 네, 몸무게 풀고. 네.
4: 어렸을 때 방방 좀 안 하셨나요?
0: 아, 아니요 아니요 좀 했는데
4: 좀 쳤는데 좀,
0: 네 아쉽더라고요.
4: 아 이게 또 그 중간에 또 그게 있으니까 안 했었던
0: 네,
4: 텀이 있으니까
0: 텀이 있었어가지고
4: 다시 하면 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0: 그렇죠 그렇죠
2: 똑같을 것 같긴 해.
5: 똑같을 것 같아.
6: 알겠습니다. 멤버들 말을 믿도록 하겠고요.
4: 네. 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 보니까 세일보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 집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간식차 들어오니까 간식 타임 잘 즐겨주시고요. 와우. 그동안 데일리 디렉션의 Down With It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와우. Let's go.
7: 아, 나 때 Down With You Be Down With It.

0: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신 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6: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7: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나도 시켜줘.
8: 돌랑이 명예소방관.
6: 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선우 던디고요. 다채로운 매력으로 매일을 채워주는 그룹 데일리 디렉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데일리 디렉션의 다운윌을 듣고 왔는데, 그동안 돌랑이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기 고양이님, 원우 서바이벌 프로에서 매버릭 춘 적 있잖아요. 이렇게 데뷔해서 네. 매버릭 당사자인 네. 선우 선배님 만나니까 기분이 어떤가요? 이야!
9: 예. 와!
10: 일단 제가 너무 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보니까 더 되게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6: 또 이렇게 플러팅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뭐 반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이고. 네, 네. 아,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 저는 이게 후배분들께서 뭐 간간이 이제 저희 노래를 막 해주실 때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감사드리죠. 왜냐면 이게 뭐 사실 그런 어떤 거를 저희는 항상 커버라는 입장이었지. 커버를 당해본 적 뭐 이런 건 많이 없으니까. 근데

0: 해주는 친구들 보면은 너무 고맙고 애정이 가고.
1: 감사합니다.
0: 자, 네, 아, 3571님 문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컴백 때 팬 쇼케이스 하는 거 너무 기대돼요. 델리들이 뭐 기대하면 될지 말해줘 라고 대놓고 스포 요청하셨는데 뭐 기대하시면 될까요? 이게 팬 쇼케이스를
2: 네, 팬 쇼케이스 이번에 하게 됐는데요. 어 뭐 네. 네.
0: 저희 아무도 없어요.
3: 많은 어디를
2: 주영이 언나는 걸로 하고 아. 저희 정말 많은 게임 같은 것도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데뷔 쇼케이스도 했었는데 그들랑 또 다른 그런 다채로운 보여드릴 것들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0: 무대들도
2: 네. 맞습니다. 아.
4: 또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그치. 저희 첫 미니 앨범이다 보니까 또 이제 준비되는. 수록곡도 굉장히 좋은 곡들을 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아. 그렇죠. 오신다면 또 그런 또 최초 공개 무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야, 크다. 이거는 또 굉장히 큰 점인데 원래 이 수록곡의 원래 그 수록곡도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5: 맞아요.
0: 근데 저는 항상 수록곡의 뭐 무대들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항상 더 멋있고 다채로운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도 뭔가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나요? 뭐 대충 그런 게 있다는 거죠?
4: 맞습니다.
2: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짜 10월 14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팬 쇼케이스 하는데요. 진짜 네,
0: 여러분 제발.
2: 자 걱정이 막
0: 걱정 많아요?
2: 네.
0: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2: 꼭 네.
0: 네 여러분들이. 뭐 슬픈 일 있는 거 아니죠?
2: 아 아니 아니
5: 그런 건 같지.
0: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고. 이 멤버로 근데 같이 산 지 좀 얼마나 되셨어요?
6: 1년?
4: 네 1년 정도 네. 네, 된 거 같아요. 됐습니다.
0: 아 1년? 어 좀 네. 숙숙 규칙 같은 게 있을 텐데.
2: 제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이제 애들한테 알려준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깔끔하게 살고 자기가 먹은 거 치우고 안 씻고 남 침대에 올라가지 않고 이건 규칙이라기보다는 기본을 알려줬는데
0: 기본 뭐 예의
2: 그렇죠
0: 그렇죠
2: 근데 이제 그 기본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7: 아쉽더라고요
2: 그래서 가끔
4: 와 누구야
2: 제가 화가 나면 애들을 다 불러서 대청소를 시킵니다
0: 어 그러면은 어
4: 화가 좀 자주 나는 편
7: 약간
2: 아니 근데 대충 아 대청소를 했는데 30분 뒤면 제자리로 돌아와 있으니까
7: 저 아니에요.
0: 그러면은 뭐 안 밝히셔도 되고.
2: 아 네.
0: 뭐 제일 뭐 먹은 거 잘 안 치우는 사람. 로를 좀 누가
7: 화끈하게 한번.
4: 나머지 눈 감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0: 자
8: 눈 감고 한 명만 눈 뜨자 어때?
4: 아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8: 오케이.
0: 자 눈
7: 아, 양심 선언인가?
0: 눈 감아주시고. 자 눈 감아주시고 아예 난 것 같다면 손을 들게요.
2: 네. 네.
0: 자 이거 난 것 같다 잘 안 치우는 사람 이거 왠지 나인 것 같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야 확실히 양심적으로 또 그러면은 잘 안 씻고 막 남의 멤버 침대 올라가가지고 막 또 이렇게 막 좀 지저분한 것 같다 자 하나 둘 셋 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좀 숙소에서 시끄럽게 한다 막 남들 자고 싶은데 막 시끄럽게 하고 자꾸 귀찮게 걸리고 막 말 걸고 막 방 찾아오고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난 것 같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볼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자 눈을 떠주시고요
2: 누구야?
0: 결과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5: 아 잠깐만
0: 네 근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 번 질문을 던졌잖아요
2: 네
0: 손을 딱 한 명만 한 번 들었어요
8: 와, 와 진짜 제발
7: 뭔 말이야 뭔 말이야
0: 그러니까 와. 세 번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세 번 다 통합해서 단 한 명만 한 번 들었어요
7: 아 다 실망이다
2: 딱 한 명씩만 나왔어
7: 실망이다
2: 시끄럽게 하는 거 지환이가 들었을 거고
7: 나머지 안
2: 더럽게 하는 거 안 들었다고
7: 아니야
0: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아니니까 그냥 지환 씨만 손 들었어요.
5: 진짜요?
0: 네.
5: 와 진짜 이 사기꾼들. 왜.
4: 아 마이크가 없어도 될 것 같아.
5: 아니 나 와 네. 진짜 다들 너무하다.
0: 아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제일 시끄러운 멤버 지환 씨로 됐고요.
2: 네.
0: 그리고 나머지는 다 깔끔하게 잘 쓰는 걸로 그냥 넘어갈게요.
2: 네, 감사합니다. 다 지환이에 다 지환이.
0: 아 지환 씨가 하는 걸로 하고 또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의 일상 속 모습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데일리 디렉션을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디디의 보물 상자. 와우. 자, 멤버들이 평소에 보물처럼 아끼거나 자주 사용하는 찐 애장품들을 공개하는 코너인데요. 무대를 보시면 테이블 위 여러 물건들이 놓여있죠.
5: 와우.
0: 여러분이 직접 챙겨온 애장품.

0: 시간이잖아요, 저게 그죠?
1: 네, 맞습니다. 네,
0: 본인의 물건을 골라서 소개를 해주시면 되고 이후에 질문 타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앤킴 씨부터 물어와서 본인의 애장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뿅뿅이 신발을 신고.
2: 애기가 좀 크네요.
3: 귀여운 신발을.
4: 바지를 좀 큰 거 입었나?
0: 네, 자. 자신의 물건이 뭐죠?
1: 아니야. 본인.
5: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 애정품은요. 엄청 한 10년 전부터인가 사용했던 제 애착 시계입니다.
0: 오.
5: 그래서 제가 옛날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티저 영상에서도 이 시계를 차고 나왔었고요. 오. 웬만하면은 모든 스케줄 다 이게 뭐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다 차고 나가는 편입니다.
0: 아.
5: 그래서 이거를 이게 금방 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새 거를 시켰는데 너무 새 거면은 또 안 믿으시니까 제가 일부러 해진 거를 가져왔어요.
0: 아. 야, 이 10년 산
4: 그렇게까지? 네.
5: 아니 10년 된 건 아니고요.
2: 아니 경매하는 건가?
5: 지금 갖고 있는 버린 거 말고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아. 가장 해진 거를 아. 제가 가져왔어요.
0: 아, 10년 동안 같은 시계를 찬다.
5: 네. 그래서 제 패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0: 아.
5: 클래식 시계.
0: 예, 굉장히 앤티크한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또 아끼고 있고 또 다른 그게 있나요? 그 누가 어디서 왜 그걸 고르시게 된 거예요?
5: 뭔가 제가 이 시계를 차고 나서부터 조금 잘 되기 시작해서 부적처럼 들고 다녔는데
1: 네?
5: 3년 뒤부터인가 점점 안 되기 시작하더니 점점 네. 근데 어쨌든 부적처럼 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래서 멤버들도 알다시피 제가 항상 습관처럼 이렇게 시계를 봐요. 시계 없는데 그게 다 이 시계
0: 손목 시계를 아 그 시계가 작동이 되는 건가요?
5: 작동됩니다.
0: 몇 시죠 지금?
5: 지금 현재 시각 10시 26분입니다
0: 오!
2: 정확해?
0: 야, 아 진짜 폼으로 차고 다니는 게 아니네.
2: 와우.
0: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5: 다음 거는요 잘하진 못하지만 제가 어릴 적에 야구선수가 꿈이었어요.
0: 아.
5: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사용하던 제 진짜 찐 글러브입니다.
0: 오.
5: 이거는 뭐 중학교 때 투수랑 유격수 내야수 전용 글러브인데 숙소에 마침 있길래 제가 챙겨서 왔습니다. 어릴 적 꿈이 야구선수였습니다.
0: 야구 그럼 시구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5: 아 시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0: 시구 딱 하면은 바이럴 될 상이다.
4: 와우.
5: 불러주세요.
0: 저 시구남 누구야? 근데 또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제구력과 스트라이크를 빡.
2: 와.
5: 근데 제가 제구가 안 돼가지고 야구 선수를 그만둬가지고.
4: 아니 근데 빠르기만 하면 돼 일단 그럼.
0: 그냥 바이럴. 근데 왜냐면 저희 멤버 중에서도 에릭이라는 친구가
4: 네.
0: 그 야구 선수를 해왔다고. 그 본인이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있어요.
4: 아, 네.
0: 그래서 시구를 정말 나갔고 네. 두 번 다 관중석으로 던져서
5: 아 근데 그런다니까 긴장하면은
0: 한 번은 저쪽 한 번은 이었죠.
4: 아 다음에 중앙이려다
2: 아 다음번이 중앙으로
0: 모르겠어요.
4: 다음을 노리고 하신 거지.
0: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남아가지고
4: 네.
0: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구 한번 노려보는 걸로
5: 노려보겠습니다.
0: 자, 자리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에 오늘은 중심이죠.
2: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 우리 수율 씨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수율 씨 출동하겠습니다.
7: 네. 수율이요.
4: 아 다 신고 왔구나 이런 걸.
0: 도착하다. 아 병아리 돌이라서 이런 또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또 연차가 차면은 또 소리가 안 나요.
4: 아 진짜요?
0: 네네네.
4: 속상해.
2: 원래 제가 되게 미니멀 라이프를 좀 사는 편인데. 뭔가 그래도 애장품 얘기를 해서 이제 추억이 뭔가 담겨 있거나 그런 거를 가져와 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제 레슨을 하다 보면 뭐 적거나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마침 노트가 필요해서 찾아보다가 제가 연습생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연습일지 적어놓은 거를 찾았어요.
0: 오.
2: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4: 와.
0: 오. 내용을 봐도 돼요? 하루일지 랜덤으로 그냥.
2: 랜덤으로. 아 랜덤 잠시만요.
4: 하나 둘 셋.
2: 2020년 8월 11일.
0: 와우.
4: 20년?
2: 네.
0: 자.

0: 자, 연습생 느낌으로 좀 읽어주세요.
1: 피드백과 느낀점. 근데 공교롭게도 내용이 좀 며칠 쉬다가 와서 그런지
2: 뭐야?
1: 기본기를 할 때 어깨가 뻑뻑 괄호 열고 느낌표 한 느낌이 좀 들었다. 연습 전에 몸풀기를 잘하고 댄스 레슨 때는 몸 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는 것과 리듬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놨습니다.
0: 좀 어깨가 뻑뻑하다.
1: 어깨가 좀 뻑뻑하네요.
3: 연습 안 하고 쉬고 왔어.
0: 그러니까 나는 되게 열심히 오늘도 뭐 이틀치의 땀을 다 흘렸다. 오늘은 연습하다 토를 했다.
1: 제 기억에 아마 제 자의로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0: 아 뭔가 그냥 그 다 같이 쉬는 날이어서.
1: 네, 아마도.
0: 아 며칠 쉬다 온 연습생 우리 주영 씨를 한번 만나봤고요. 좋습니다. 그것들은 뭐 언제까지 쓴 거예요, 근데?
4: 사실대로 말해.
0: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 연습생 씨 쓴 것만으로도 난 대단해.
1: 10월 14일까지 써 있어요.
5: 몇 개월?
4: 2020년?
1: 6월부터 10월까지.
0: 4개월. 4개월이나?
1: 네.
0: 한 달에 한 번씩.
1: 그런 느낌이죠.
0: 그런 느낌이었어? 아 좋습니다.
1: 아 매일 썼습니다.
0: 매일 썼는데 야 어쨌든 이런 걸 남겼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이제 또 데뷔도 하셨으니까 데뷔 일지를
1: 아 데뷔 일지를 오늘부터
0: 네 한번
1: 다음 아돌라 방문했을 때 검사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네 검사 한번 봐. 활동하면서 느낀 네. 점들. 아 왜냐면 카메라에 또 내 얼굴이 비치고 이 아돌라도 모니터링 하실 거 아니에요?
3: 네 맞습니다.
0: 저 멘트는 저때 하지 말 걸 아니면 저 멘트는 이때 내가 좀 이렇게 할 걸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좀 피드백을 또 적어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아, 들어와 주세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자 다음 지환 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 네.
0: 지환 씨의 애장품 좀 궁금한데요.
7: 너무 빨리 와버렸다.
0: 네, 아 이 귀여운 포인트를 뭐죠 저게?
6: 아, 오.
0: 오?
6: 저게
0: 뭐죠?
6: 제 애장품은 쿠션인데요. 이게 팬분들도 많이 약간 익숙할 정도로 제가 많이 입은 브랜드의 약간 좀 캐릭터 같은 느낌인 쿠션인데 이거를 이제 팬분들이 또 원우 같다라고 하시면서 좋아해 주시고 또 이제 직원분께서 그렇게 기억하고 나서 저한테 선물로 따로 주신 쿠션이어서 요즘에 제 침대 머리 옆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친구입니다.
0: 굉장히 근데 또 이미지와 또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6: 어떤 점이요?
0: 저거는 뭔가 굉장히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해피캣 같은 느낌이 조금
4: 진짜 그 썸네일 그거 같다.
6: 아 썸네일.
1: 아까 그 친구.
0: 아 그 친구 느낌이 좀 나네요. 아 좋습니다. 이거 그럼 별명이
6: 근데 원우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0: 네.
1: 저도요.
0: 별명은 아직 없어요?
1: 지금
6: 네, 지워주세요 선배님.
1: 원
0: 제가요?
6: 네.
0: 제가 그러면은 일단 들어오세요.
6: 아 그러면 끝날 때까지.
0: 끝날 때 제가
6: 네,
0: 한번
6: 감사합니다.
0: 네,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이글스의 그 유니폼이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는데.
6: 감사합니다.
0: 아, 파란색이 좀 잘 맞네요. 다음은 이반 씨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맞춰서 걸어가네.
3: 골반 아파?
0: 아 좋습니다. 어기적.
4: 네. 네, 저의 애장품은 일단 첫 번째 선글라스인데요.
0: 선글라스.
4: 네. 또 제가 진짜 연습실 갈 때마다 맨날 이렇게 모자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쫙 올려서 하고 다녀서 애장품으로 가져왔습니다.
0: 오. 아 연습할 때 선글라스를 끼고.
3: 맞습니다.
4: 네, 되게
1: 자꾸 떨어뜨려요. 자꾸 어두운
4: 멋있게 이제 또 다녀야 되기 때문에
6: 어둠의 자식이어가지고
0: 야, 또 이렇게 멋을 챙기겠다?
4: 네 멋을 챙기려고 가져왔습니다.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들고 다닙니다.
0: 아 모자 쓰기 귀찮아서
4: 네 그냥 머리도 만지기 귀찮을 때 그냥 쫙 올려서 다닙니다.
0: 자 또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나요?
4: 두 번째도 이제 저는 숙소에서 많이 이걸 머리띠를 하고 있는데요.
0: 네네네.
4: 이제 호피 무늬 살짝 숙소에서도 패션을 잃지 않기 위해 호피 무늬를 좀 착용하고 있습니다.
0: 야.
4: 또 피부가 좋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4: 이마에 트러블이 안 나기 위해 이렇게 이마를 또 까고 다니고 있습니다. 숙소에서도.
0: 아, 또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으면은
4: 네.
0: 유분 때문에 머리카락에 그런 것 때문에 또 트러블이 날 수 있으니까.
4: 근데 이거를 또 제가 하나를 원래 더 샀었는데 검은 색깔을 이걸 제가 지환이 형한테 빌려줬어요. 네네. 아 줬어요 그냥
6: 선물로.
4: 근데 지한이 형이 원우한테 빌려줬어요 그거를. 근데 원우가 그걸 부러뜨려가지고 아... 네, 제 돈이 날라갔습니다.
6: 원우를 믿은 제 잘못이었죠.
4: 야 아쉬운.
2: 오야 나 근데 그거 부러뜨린 걸로 침대 밑에 그 동전 뺐어.
6: 예?
2: 고맙다.
4: 아, 아 그걸로
3: 그걸로 인해서 동전을 또 뺀.
2: 부러져도 쓸모를 잃지 않았네요.
4: 쓸모 그러면. 있어서 다행이네.
0: 야 굉장히 TMI를 또 이렇게 또 말씀주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또 아주 패셔너블한 이반 씨의 티셔츠였고요. 구매 정보는 나중에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다음 한번 원우 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귀엽다. 뒤로 가네.
0: 굉장히 힙합 예 예. Yeah.
4: 좋은데?
5: 레이백이 되는데?
0: 그러네. 자 원우 씨 애장품은?
8: 저의 첫 번째 애장품은 이 이어폰인데요.
0: 아 중요하지. 제가
8: 일단 줄 이어폰을 쓰는 이유는 에어팟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아, 또 이제 대기실이나 이동할 때 항상 이제 음악을 이랑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애장품입니다.
0: 야 저도 그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
8: 네.
0: 그 충전 이제 자기 전에 조금 꽂아놓고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 근데 충전이 안 되니까
8: 그죠.
0: 좀 그렇긴 한데 좋습니다.
8: 네.
0: 굉장히 그것들 많이 저거는 이름을 뭐라 그러죠?
6: 줄 이어폰.
8: 줄 이어폰.
0: 그냥 줄 이어폰이라고 네, 하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줄 이어폰을 굉장히 잘 쓰고 가니시고 원래 또 이 줄 이어폰이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네. 또 왜냐면 줄 이어폰은 그 멋이 있거든요.
2: 맞아요.
0: 뭔지 알죠? 그냥
2: 아 멋이 없어서 멋을 추가를
0: 아니요
2: 추가인 거죠?
6: 있어가 해야만
2: 있어야죠 완전 되는 거니까
6: 그렇게 반지도 부족
0: 그건 아닌데 어쨌든 네 반지 이렇게 끼고 주력도 네. 달고
2: 더 멋있다
0: 그 추구미가 딱 느껴지는 야 좋습니다. 자 이번엔 막내 윤석 씨 무대를 한번 네. 나올게요.
6: 예
0: 우리 월요일
2: 아 귀여워 제일 잘 어울려
0: 그렇네요. 2007년생이에요.
2: 아 맞습니다.
6: 맞아요.
9: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숙소를 들어와서 안대를 사게 됐습니다. 아. 이 안대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형들이랑 자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갈 때 그 12시에 맨날 잤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형들은 한 2시, 3시 이렇게 자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불도 안 꺼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저 살기 위해서 샀습니다.
0: 야 막내 자야 되는데 불도 안 꺼줘?
9: 네 그러더라고요.
2: 아 근데 너무하다. 형들 아니잖아.
9: 형들이죠 결국엔 어쨌든 아,
4: 그렇죠 뭐 다 형들이지
9: 네.
0: 어떤 형들인지 모르겠지만
9: 보다 더 나은 잠을 위해 네, 이렇게 사게 됐고요.
0: 안 돼
9: 네 항상 갖고 다닙니다 가방에.
0: 그게 좀 좋나요? 많은 걸 좀 써보셨나요?
9: 아 네 이게 진짜 좋습니다. 푹신푹신하고 여기가
6: 아 쿠션감이 있구나.
9: 네 쿠션감이 있어서 진짜 좋습니다.
0: 빗샘 없나요?
9: 네 절대 없습니다.
0: 좋다
9: 진짜
0: 그래요?
9: 너무 완벽 퍼펙트
0: 오케이. 자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셨고
9: 네 맞습니다. 그래도
0: 좋습니다.
9: 소중합니다.
0: 고등학교는 어디 고등학교 나오셨죠?
9: 아 일반고 나와가지고 저는 네
0: 어느 동네 고등학교 나오셨죠?
9: 아 안양 쪽에 네 안양 쪽에서
0: 안양
9: 네. 네,
2: 샷아웃 한번 해
6: 샷아웃 해
0: 샷아웃
9: 인덕고 렛츠고
0: 아 인덕고 친구들 보고 있나? 아 좋습니다. 자 네.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9: 아 이거는 제 유년 시절을 챙기셨던 이 유유한 카드 아시나요 혹시?
2: 아 저 진짜 추억이다.
9: 네 이게 진짜 와
0: 야
9: 일주일 네 일주일 맨날 그 용돈 받는 날이 오면은 맨날 이거에 다 썼던 그런 기억이
4: 진짜
9: 있습니다.
4: 진짜 많다.
0: 네. 아니 근데 네. 2007년생이신데 그때도 저걸 했나?
9: 아 저희 형이 있다 보니까 제가 형이 있다 보니까 아~ 네,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모았는데 형이 제 용돈을 뺏었죠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서 같이 어쩔 수 없이 입덕하게 됐다. 네.
0: 야 반짝반짝하네. 이게 좋은 것들만 좀 모아놓은
9: 맞습니다.
0: 건가요?
9: 맞습니다. 네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소중해가지고
2: 반짝반짝. 야 별이 몇 개야 저게?
0: 제일 센 놈이 누구예요?
9: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녀석입니다.
0: 아 그래서
9: 맨 앞에 있는 애
0: 이름이 네. 뭐예요?
9: 네오 갤럭시 아이즈 타키온 드래곤.
0: 와우 길다. 어쨌든 와, 야, 네. 어쨌든 용이라는 거잖아요.
2: 네, 네, 좋은 단어는 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
0: 역시 오늘 기념으로 이왕에 이제 한 함정 카드 발동 그거 한번 해주세요.
4: 좋다.
2: 올게 왔다.
0: 좀 진짜
2: 제대로.
0: 아, 진짜. 이거 대회 같은 거 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 오면 장난 아니에요.
2: 아니 이거 부끄럽게 하면은 좀 맞아.
10: 맞아.
6: 가보자. 한번 해야 돼.
0: 이름도 예외 치셔 주시고. 비지 주세요.

0: 난 유효왕이다. 난 유효왕이다.
1: 감정카드 발동!
2: 잘해 잘해.
3: 오, 좋은데? 목소리 좋다.
1: 네, 귀엽다. 네, 감사합니다.
0: 야, 근데 목소리가 몇 번 좀 해봤네. 아,
4: 그러니까
0: 아, 많이 놀았네.
4: 혼자서 많이 해봤네. 네.
1: 이걸로 많이 땄습니다.
0: 아, 네. 카드를 좀 땄고.
2: 어, 자꾸 주말에 나가던 이유 같아. 왜 나가는 거였어?
0: 네, 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데일리 디렉션 여러분의 소중한 애장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 이렇게 또 보물들을 또 공개를 해주셔서 아. 감사드리고, 각자 어떤 것들이 좀 중요했는지 그런 게 살짝씩 보여서 어, 좀 캐릭터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아이돌 라디오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여러분. 자, 오늘 어떠셨는지 어, 주영 씨께서 한번.
4: 아, 네, 또 이렇게 또 수요일에 또 마침 아이돌 라디오 오게 돼가지고 또 마침 잘 쉬었던 것 같은데 또 네. 데뷔 전부터 너무 아이돌 라디오에 나오고 싶었어서 뭔가 진짜 뭔가 소망하던 그런 걸 뭔가 진짜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뿌듯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아, 아니 근데 네. 제가 이렇게 뭐 감히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주영 씨를 보면은 좀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 제 친구를 닮았어요. 오~ 그 제 친구 그 밴드 그 원희의 아~ 제 친구 지금 기욱이라고 있는데
1: 네.
0: 굉장히 닮았어요.
1: 전에 한번 샵에서 뵀었거든요.
4: 아, 원희 선배님, 네, 뵀던 적.
0: 아, 그래. 어, 기욱에서 좀 더 날렵하고 더 잘생긴 버전.
4: 아, 감사합니다.
0: 네, 뭐 기욱에서 잘생겼지만.
1: 그죠.
0: 어, 근데 진짜 뭔가 느낌이 있다.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다.
4: 아, 좋습니다.
0: 아, 아, 느낌이
1: 영광
0: 드는데요. 어, 아, 좋습니다. 아, 또 마지막으로 델리들에게도 엔킴 씨께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대표로
5: 아, 네, 델리들께 뭐 항상 감사하죠. 이렇게
6: 어, 슬픈 얘기
5: 델리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5: 사실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델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0: 아,
5: 이렇게 정말 많은 확률을 뚫고 저희가 이렇게 또 마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고 너무 저희는 소중하고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5: 저희 데일리 디렉션이 어느 방향과 어느 마무리로 도착할지는 몰라도 그 여정에 함께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아~
1: 사랑합니다.
0: 야, 아주 리더답게 깔끔하고 어, 진심이 담긴 감동적인 말이었는데요. 좋습니다. 아, 이번 컴백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고 끝곡으로는 데일리 디렉션의 데뷔곡이죠. 룸바둠바 들으면서 인사드릴 거고요. 제가 던디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데일리 디렉션도라고 해주시고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하고 외칠게요.
1: 네.
0: 자, 던디도
7: 데일리 디렉션도
8: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9: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 바이오 특화센터 협의회.

0: 커피 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아카이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건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에서 Sign of the Times, 영화 속에서 스타라트 박사를 연기한 배우 산드라 휠러의 노래를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해리 스타일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우주로 가야 합니다. 라이언 고슬링을 비롯한 많은 지구인, 비행사, 과학자들이 이 지구를 살려보겠다고 이제 우주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파티를 하고 있는데 라이언 고슬링은 기분이 좀 이상해요. 이게 이렇게 웃고 떠들만한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밖에 나와 있다가 이제 스타라트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신을 믿어요? 라고 했을 때 박사의 대답은 뭐 안 믿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와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하죠. 바로 이 노래 Sign of the Times. 해리 스타일스의 이 노래는 원래도 너무 좋은 노래였고 또 좋아하는 노래였지만 해리 스타일스 콘서트에서 부르는 것보다 오히려 이 영화에 더 딱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선곡. 가사 하나하나가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를 위해서 마치 처음부터 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노래이기도 했고 그 노래를 부르는 이 산드라 빌러. 아, 노래를 기술적으로 뭐 엄청나게 막 기교를 부리면서 잘하는 게 아닌데 일단 또 잘하고요. 그리고 감정을 전해요. 그러니까 메르 스트립이 맘마미아에서 딸 결혼식 때 노래 이제 부르잖아요. 결혼식 전에 딸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부르는 노래. 그럴 때 보면 노래를 배우가 단지 잘해서가 아니라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한다는 게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바로 이 프로젝트 헤일메리에서의 이 장면이 그렇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당연히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없는데 이제 영화 촬영 때 산드라 휠러가 어떤 노래를 부를까 하다가 이 딸이 추천한 노래라고 하는데 아 그

0: 따님의 성공 능력이 최고예요. 산드라 밀러의 따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노래를 선곡해준 덕분에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었죠. Sign of the Times. 제가 얼마 전에 차 타고 이제 가다가 해리 스타일스 노래를 듣는데 이제 해리 스타일스 노래를 들으면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 이 장면 한번 여러분과 같이 들어야겠다. 오늘은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의 Sign of the Times로 시작해보았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Greatest Love of All,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오늘은 라이브 버전이고요. 1990년 아리스타 레코드 15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부른 버전입니다. 아,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해요.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그래서 감히 부를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잘하는 가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산드라 윌러는 이 노래를 영화에서 불렀습니다. Greatest Love of All. 영화 토니 에드만에서 이 노래 거의 전곡을 불러요. 그때도 또 잘해요. 그때도 또 감정 연기와 함께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제가 2016년에 이 토니 에드만이라는 영화에서 산드라 윌러라는 배우를 처음 보고, 와, 이 배우

굳이 누군데 이렇게 연기를 잘하지? 하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로부터 딱 10년 지났는데 그 10년 사이에 가장 바쁜 배우가 됐어요. 산드라 힐러. 독일 배우라서 원래 발음은 잔드라 힐러가 맞다고 하는데 이제 할리우드에서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뭔가 잔드라보다는 산드라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더 많아진 느낌?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부르는 장면은 그래서 전에 오프닝으로도 한번 들려드리고 했었습니다. 토니 에드만. 이 영화 정말 좋습니다. 2016년 칸 영화제에 저 갔을 때 경쟁 부문 가운데 점수가 가장 높은 영화가 토니 에드만인데 그때 상을 하나도 못 받아서 수상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았어요. 누가 상을 받은 건 둘째치고 토니 에드만이 왜 하나도 못 받았는가에 대해서 다들 한 목소리로 성토를 했던 기억이 나는 영화. 지금 OTT에 있더라고요. 꼭 추천합니다. 토니 에드만은. 지난번에 철들 무렵에 정승호 감독 나왔을 때 그 인터뷰 준비하면서 예전 인터뷰들 보니까 토니 에드만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도 잠깐 제가 너무 반갑다. 괜히 친근감 느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토니 에드만을 좋아하는 감독이니까 철들 무렵을 만들었구나 하고 저는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둘 다 좋은 영화, 철들 무렵. 아, 이렇게 영화 많고 추석 연휴 끼지 않고 이럴 때 개봉했으면 훨씬 더 주목받고 훨씬 더 많은 상영관에서 많은 관객 만났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 철들 무렵의 엔딩곡 한영애 씨의 달 준비했습니다.

철들 무렵에서 환영의 달, 그리고 이어서 가능한 사랑에서 REF의 이별 공식. 지금은 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영화가 가능한 사랑이죠. 가능한 사랑을 보신 분들은 둥근 보름달을 보면 가능한 사랑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창동 감독의 영화에 REF 노래가 나온다고? 네, 나옵니다. 이 노래가 나온다기보다는 이 노래를 누군가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르기만 하나요? 춤까지 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니 씨께서 REF의 이별 공식도 한번 틀어주세요. 영화 가능한 사랑 보는데 눈물 나는 장면도 많지만 그 와중에 웃음 나는 장면도 종종 있었고요. 특히 뭔가 과수원 같은 곳에서 모든 소리가 풀숲에 흡수되는 바로 그곳에서 세 남자가 조용히 부르던 이별 공식. 크크크. 이창동 감독님 유머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장면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REF의 이별 공식. 달 노래 들은 김에 또

보름달을 잠시 머릿속에 떠올린 김에 윤영호 씨의 신청곡도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본 영화죠. 멋진 악몽. 미타니 코키 감독의 영화죠. 미타니 코키 감독은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가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소개된 영화가 아닐까. 그리고 저는 매직아워라는 영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직아워 스페셜이라는 코너 제목을 지은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미타니 코키 감독의 매직아워 때문이기도 하고요. 멋진 악몽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윤영호 씨 영화는 아직 못 보셨군요.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영화도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셨는데 영화의 배우들 후카체리와 니시다 토시유키가 함께 부른 원스 인 어 블루문 일단 준비해 놓았고요. 이 멋진 악몽이란 영화는 설정 자체가 재밌습니다. 살인범으로 몰린 남자가 있는데 알리바이를 이제 댄 거예요. 어떤 유령한테 가위 놀리고 있었다. 나는 악몽 꾸고 있었다. 나는 결백하다. 그런데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남자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존재는 그 유령뿐입니다. 꿈속에서 이 사람을 겁에 질리게 만들어서 가위 눌리게 만든 그 유령만이 오직 이 사람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령을 소환해 보기로 합니다. 법정에. 네. 이거 가능할까요? 유령이 나타나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을까요? 이 남자는 결백합니다. 그때 제가 꿈속에 들어가서 가위 눌리고 있었거든요. 라고 증언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뭔가 미타니 코키는 늘 황당한 듯한 설정에서 자연스러운 웃음을 이끌어내다가 뭉클한 순간까지 이어지는 제가 참 좋아하는 감독인데 윤영호 씨 영화 꼭 보세요. 멋진 악몽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일단 노래는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으니까 그 노래 준비했습니다. 후카체리 그리고 니시다 토시유키의 원스 인 어 블루문.

시너스 죄인들이라는 영화의 제목을 만약에 다르게 붙인다면 멋진 악몽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뭐 호러 장르의 모든 영화들이 멋진 악몽이라는 제목을 가질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화 멋진 악몽에서 원스 인 어 블루문에 이어서 시너스 죄인들에서 페일 페일 문, 제이미 로슨의 노래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중간에 소리 질러서 깜짝 놀라셨나요? 아, 이 시너스 죄인들 다 보신 거죠? 이 재밌는 영화. 그야말로 멋진 악몽. 물론 슬픈 악몽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멋진 악몽의 이야기. 최근의 영화의 흐름을 보면, 특히 할리우드 영화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호러 장르가 지금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기라고 느껴져요. 호러 장르가 지금 아주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젊은 감독, 신인 감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쳐내기에 늘 좋은 장르였잖아요. 그리고 늘 열려있는 장르였잖아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에 가장 뭐랄까요?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 워낙에 저예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이점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제가 다 오래 본 영화들, 호러 영화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멋진 악몽을 선사해 준 세 편의 호러 영화를 한 편씩 떠올리면서 음악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상영 중인 영화 레지던트 이블 0번째 밤. 이거 재밌지 않아요? 영화 보신 분들? 저는 사실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게임의 세계관은 모르지만 그냥 영화로 봤을 때 밀라 요보비치의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도 재밌게 봤고요. 물론 최근에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를 다 챙겨본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약간 좀 물리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초창기 밀라 요보비치의 레지던트 이블도 액션 호러의 느낌으로 너무 즐겁게 봤는데, 이번에 좀 새로 시작하는 레지던트 이블 0번째 밤은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요. 저 게임도 안 했지만, 안 해본 사람이지만 저 같은 사람조차 문득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연출이나 카메라 워크도 좋았고요. 일단 재밌었어요. 네, 다 떠나서 그냥 재밌었습니다. 그야말로 멋진 악몽이었습니다. 지금 상영 중인 영화 레지던트 이블 0번째 밤에서 메인 타이틀을 준비해봤거든요.

0: Take one.
1: 세 편의 호러 영화에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레지던트 이블 0번째 밤의 메인 타이틀, 그리고 영화 백룸에서 핸드프린트 두 곡의 스코어, 그리고 지금 끝난 곡은 영화 옵세션에서 더 리틀 디퍼스의 포에버 였고요. 마지막 곡은 영화 엘비스 사운드 트랙입니다. Summer Kisses in My Body. 엘비스 프레슬리의 목소리 그리고 새로운 프로듀싱입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

0: 대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1: 축제를 보고 곧바로 떠나는 관광객보다 지역에서 하루 더 머물며 숙박하고 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 사람이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머물고 다시 찾는 콘텐츠로 연결할 때 관광 수입도 지역 안에 남을 수 있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생활 관광지로 바꾸는 것,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함께 살리는 힘입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깡그리 분들 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살다 보면 하늘이 맑게 갠 날도 있을 거고 구름이 가득한 날도 있을 거고 비가 내리거나 붉은 노을이 물드는 날도 있는데요. 하늘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개천절의

하늘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개천,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만큼 오늘의 하늘은 그저 우리 머리 위에 펼쳐진 하늘을 넘어서서 조금 더 묵직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면 하늘만큼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였습니다. 213하나번님께서요.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오른쪽엔 푸른 하늘이 왼쪽엔 핑크색 하늘이 공

0: 공존하는 아침이네요. 저는 요가하러 가는 길인데 새벽 하늘이 참 예쁘네요 하셨습니다. 오, 토요일 연휴의 시작인 오늘인데 부지런히 요가를 또 하러 가시는군요. 맞아요. 요즘 하늘이 참 아름답죠? 그리고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첫 나라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죠. 하늘이 열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궁 왕건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의미를 되새겨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개천절이 어떤 날이더라? 왜 갑자기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나온 거지? 라고 우리가 생소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늘이 열린다는 뜻의 오늘은 개천절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의미를 새기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이기도 하네요. 새아침 빵갈뮤직 오랜만에 함께하죠.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한 시간 동안 좋은 음악들 같이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함께 끝까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역국 가신다면서요.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9: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1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잠깐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천절이기도 하지만 또 10월의 첫 주말 토요일이기도 하잖아요. 또 달력에 적힌 10월이라는 글자를 보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주제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10월. 아, 그쵸. 10월이 왔네요. 여러분은 10월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맑고 높은 하늘, 울긋불긋 물드는 단풍, 쓸쓸함? 저는 아무래도 가을 하면은 그 선선한 바람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유독 그 선선한 바람이 좀 일찍 찾아오긴 했죠. 그리고 그 해가 짧아진 게 확실히 이제 체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바람이 더 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가을이 좀 길어질 것 같은 그런 바람 섞인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올가을 너무 날씨도 좋고 풍경이 예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즐겨 듣는 노래 속에서는 10월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 곡 한 곡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은 2015년 10월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10cm의 10월의 날씨인데요. 나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오늘 분명히 비는 없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라는 노랫말처럼 갑작스럽게 비를 만난 어느 가을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듣다 보면 마치 느닷없이 찾아온 이별을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10cm 특유의 어쿠스틱한 분위기가 이 계절과 참 잘 어울리는 노래죠. 10cm의 10월의 날씨 바로 같이 들어볼게요.

10cm의 10월의 날씨 듣고 오셨습니다. 오, 갑자기 가을이 확 온몸을 덮쳐오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노래였어요. 빵글이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에는 10월을 주제로 좋은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아이유의 노래 10월 4일입니다. 2005년에 발표된 리메이크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원곡 2004년에 발표된 서태지 7집에 실려 있었죠. 이 곡은요, 서태지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첫사랑의 기억을 모티브로 만든 곡인데요. 10월 4일, 이 제목을 잘 보면 1004, 그러니까 천사로 읽히잖아요. 즉, 자신한테 천사처럼 소중했던 사람, 아련한 첫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감성을 아이유는 어떻게 표현을 해냈을지 10월 4일 잠시 후에 함께할 거고요. 이어서 들어볼 곡은 너드 커넥션의 2020년 발표곡 좋은 밤 좋은 꿈입니다. 너드 커넥션은 섬세한 감성과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4인조 밴드인데요. 좋은 밤 좋은 꿈은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함께했던 시간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한 채 담담하게 상대를 떠나보내는 내용의 노래예요. 특히 이 가사가 인상적이더라고요. 10월의 서늘한 공기 속에도 장미향을 난 느낄 수가 있죠. 5월 어느 날에 피었던 빨갛던 밤을 기억하거든요. 오, 아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마치 한 편의 시 같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서 10월의 촉촉한 감성을 만날 수 있는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유의 10월 4일 듣고 오시고요.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까지 이어갈게요.

아이유의 10월 4일에 이어서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함께 하셨고요. 이렇게 차분한 노래들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우리 빵그리 분들 중에 불독맨션 노래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불독맨션의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밴드고요. 2000년대 초반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 함께할 곡은 2002년에 발표된 데스티니입니다. 브라스 소리가 너무나도 흥겹게 들리는 펑크 록 장르의 노래인데요. 첫 소절부터 아주 시원한 10월의 바람 맞으며 그댈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가사로 시작해요. 10월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의 기분 어떨까 상상해보면서 노래 같이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한철 특유의 밝고 시원시원한 보컬도 함께 즐겨보시죠. 불독맨션의 데스티니입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에는 10월의 첫 주말이기도 하고 달력에 적힌 10월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마음이 또 싱숭생숭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10월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저랑 비슷한 또래의 분들은 가을 하면은 이 곡 그리고 이 가수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바로 잔나비죠. 2020년 발표곡 가을밤에 든 생각 함께 하려고 합니다. 10월의 밤하늘과 바람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짙어지는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고요. 가사에 이런 부분이 등장하죠.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아, 그러고 보면 이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 씨의 목소리만큼 10월과 잘 어울리는 목소리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 감성 잠시 후에 같이 느껴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제목부터 오늘의 주제와 참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성시경의 2003년 발표곡 10월에 눈이 내리면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0월에 이제는 눈이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가 워낙에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0월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 또 4월에 눈이 내리는 날들도 있었잖아요. 10월도 머지 않은 것 같네요. 근데 그러면은 마음이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그 눈이 정말 반갑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이 곡 잘 들어보면요. 10월은 가을이잖아요. 근데 노래 속에서는 벌써 겨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내리면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떠나가고 남겨진 마음에는 그 사람의 빈자리만 남았다라는 내용의 노래예요. 성시경 씨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그 쓸쓸한 감정이 더 배가 된 느낌인데요. 10월과 참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두 가수들이 부른 노래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그리고 성시경의 10월의 눈이 내리면.

방금 들으신 곡 성시경의 10월에 눈이 내리면이었고요. 그 전에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2012년 10월에 발표된 윤건의 노래 옥토버 레인입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10월의 비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이별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옥토버 레인, 옥토버 페인처럼 10월의 풍경과 이별의 감정을 연결해서 표현한 게 참 인상적입니다. 노래 속 주인공은요, 이별의 아픔을 겪으면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왠지 비 오는 가을날의 분위기가 연상되는 이 윤건의 옥토버 레인 듣겠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TV.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07 GS건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사과가 달콤하게 물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글이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10월을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10월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가을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달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11월이 되면 좀 추운 것 같고 9월은 아직 좀 따뜻한 것 같고 그래서 10월이 그 중간에 있는 그 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절정의 날씨를 또 이렇게 경험을 같이 해봤습니다. 아 가을을 저는 원래는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았는데 진짜 한 해 한 해 갈수록 가을의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가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 10월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노래죠. 잊혀진 계절 준비했습니다. 원곡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용씨가 1982년에 불렀고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라는 가사 때문에 요즘도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라디오에서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곡이죠. 이 곡을 2004년에 박화요비가 자신만의 느낌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쓸쓸하면서도 아련한 멜로디가 10월과 참 잘 어울리는 이 곡 끝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10월의 첫 주말입니다. 각자의 색깔대로 멋지게 물들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을 들녘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각종 농기계 사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농기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0: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그리고 등화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헐렁한 옷이나 수건이 회전하는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경사진 농로나 좁은 길에서는 무리하게 방향을 돌리거나 속도를 내지 말고, 도로를 이용할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판과 후미등 상태도 꼼꼼히 살펴야 하죠. 수확의 기쁨이 사고로 바뀌지 않도록 농기계 작업은 언제나 천천히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1: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0: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1: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2: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우,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날씨가 부쩍 선선해지면서 요즘 이른바 회크닉이 새로운 나들이 문화로 떠오르고 있대요. 회크닉 뭐냐면요, 회와 피크닉을 합친 말입니다. 수산시장에서 회를 포장한 뒤에 공원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거 먹으면서 즐기는 겁니다.

가을에는 또 맛있는 제철 생산이 많아요. 고등어회 이거 좀 귀하긴 한데 이때 먹으면은 살 도톰하고 신선하고 아주 좋죠. 광어 가을에는 특유의 단맛과 쫄깃함이 살아난대요.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회가 좀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오동통한 대하, 대하구이도 얼마나 맛있게요. 마침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연휴잖아요.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회 한 접시 포장을 딱 해가지고 가을바람 맞으면서 여유롭게 회크닉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0: 가을모기 소란의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굿모닝 FM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말 연휴 시작인데 회크닉 좋네요. 회를 사서 피크닉을 간다. 아, 저는 원래는 겨울 시즌에 한 번씩 킹크랩 먹으러 노량진 시장을 꼭 갑니다. 예, 가서 킹크랩을 이제 골라요. 그러면 막 두근두근해. 그거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살았으니까 딱 고르고 큰 거 한 마리 딱 골라요. 그리고 쪄주세요 하고 이제 딱 보내.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 광어회를 시킵니다. 저는 광어회를 시키는데 저는 광어회가 그렇게 좋아요. 광어회 너무 맛있어. 그냥 뭐 슴슴하게 이렇게 시작하다가 지느러미 좀에 오돌토돌 먹으면 뭐야 너무 맛있잖아. 그래서 먹고 한 마리 더 시켜요. 그래서 또 광어회를 계속 먹고 킹크랩 올 때쯤에 배가 살짝 차요. 늘 제가 겪는 예, 순입니다. 이럴 거면 앞으로는 광어회를 메인으로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광어회를 먹으러 가겠어요. 저는 회 중에는 일단 광어회 좋고요. 의외로 제가 이제 새꼬시나 이렇게 뼈 있는 회 즐길 줄 잘 몰라가지고 그 씹는 맛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어린이 입맛이다. 오징어회, 광어회. 이렇게 부드러운 쪽 좋아합니다. 참치회. 예, 좋아합니다. 어떤 회 좋아하세요, 여러분? 누리세요. 즐기세요. 오늘 회 갑시다. 자, 이쯤에서 저희는 이제 날것으로 하진 않습니다. 꽉 채워가지고 따끈하게 데펴서 오늘의 일정 안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저희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아침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어요. 2부는요. 상담심리 전문가 곽정원님과 함께하는 관계 기술 만나보겠습니다. 복잡한 관계를 풀기 위한 기술 하나씩 더 배워보겠습니다. 3, 4부는요. 역사학자 김지원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오늘은 변발부터 상투 이렇게 헤어스타일 동아시아 머리 스타일의 역사를 준비해 보셨다고 해요. 기대해 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의 사진 1000번은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 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2: ERP. 4만원
1: 재고관리
2: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

0: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친정 엄마랑 첫 여행으로 부산 가는 중이에요. 하트. 라디오 들으면서 가니 시간이 잘 가고 좋아요. 엄마랑 같이 듣고 있는데 꼭 읽어주세요. 조환식 여사님, 칠순 축하드려요. 첫 모녀 여행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봐요. 하트. 사랑합니다. 칠순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좋으시겠네요. 또 이렇게 엄마랑 딸이랑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첫 여행이면은 여기에서 이제 진짜 궁합이 나오는 티 발언 미안합니다. 여행 가면은 확 나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느껴지는데 이게 잘 맞으면 오히려 조금 애틋할 것 같아. 이렇게 잘 맞는데 우리 첫 여행이라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생기는 거죠. 그죠? 너무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시겠네요.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개천절인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에요? 특별한 약속, 평범한 일상 다 좋아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박지윤의 유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굿모닝 FM태입니다. 박지윤 유후 듣고 오셨습니다. 아침 행복 이어갈게요. 6059번님 건강검진하러 병원 가는 길입니다. 생애 첫 대장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돼요. 목이 너무 마른데 물도 못 마시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테디 용기를 불어넣어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 저도 첫 이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떨리기도 하고 약간 수줍잖아요. 약간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훅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죽이나 이런 걸 이제 드시잖아요. 꿀맛이, 꿀맛이. 그것만 생각해요. 뭐 끝나고 먹는 죽이랑 뭐 음식들 진짜 진짜 맛있어요. 건강검진하고 먹는 밥은 진짜 맛있어. 뭔가 상쾌해. 그거를 생각하면서 편안하니까 빨리 검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32번님 11살 9살 아이들이랑 일본 나고야 다녀왔어요. 아시안게임 응원하러 갔었거든요. 축구도 보고 펜싱이랑 야구까지 모두 너무너무 멋졌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하셨어요. 이제 내일 폐막인데 그간에 진짜 여러가지 감동과 또 예, 너무 멋진 이야기들을 선수들이 많이 보여줘가지고 좋았었는데 직접 보고 오셨다니 아이들은 진짜 좋은 경험이었겠다. 행복하시죠?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배현진 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브루노 마스의 Too Good to Say Goodbye.

스키비디 소녀시대 효리수의 노래까지 들으셨습니다. 정진희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Too Good To Say Goodbye 브루노마스의 노래였습니다. 아침의 행복 윤정호님의 사연으로 이어갑니다. 저는 요즘 입맛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반찬으로 갈비찜만 있으면 밥 세 공기는 뚝딱 완전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은 무려 한 공기밖에 못 먹었어요. 이러다 홀쭉이 되면 어쩌죠? 하셨습니다. 무슨 사연이죠 이게? 뭐 어떻게 해, 반응을 해? 윤정호님이 직업이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 직업인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어. 뭐 체급을 유지해야 되는 스포츠 선수라거나 아니고서는 뭐 이 자랑 같기도 하고 뭔지를 모르겠는데 윤정호님 행복하세요. 다시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뭐 속이 편할 대로 드시고 하시면 되지. 8227번님 요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나 고민에 빠져있는 계절이에요. 아직은 더운 것 같은데 반팔은 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요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늘 곽지연 리포터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얇은 거 레이어드를 해서 입고 다니세요. 조금씩 벗으면서 입으면서 체온 조절을 하시면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박효신의 기프트 3636번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들으시고요.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관계의 기술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3: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우리의 무사한 일상을 위한 생존 지침서
0: 관계의 기술. 혹시 말 못할 고민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깨셨어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줄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정은님이 요새 운동도 하시고 또 바쁘셔서 그런가.
1: 좀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0: 진짜로 얼굴이.
1: 좋은 느낌으로?
0: 오, 처음 뵀을 때보다. 아니 뭐 처음에도 이상했다는 건 아니지만 처음 뵀을 때보다 뭔가 에너지 해졌어요.
1: 좀 붓다가 지금 붓기가 쫙 빠지고 있습니다.
0: 매우 아름다워지시는 모습으로 매주 뵙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인별그램을 또 보니까 조카가 있으신데 몇 살이에요?
1: 성년이 된 조카들도 있고 미성년 조카 이제 딱 한 명 남았는데 이 친구 이제 고2.
0: 아, 고2.
1: 고1, 2 뭐 이렇게 됩니다. 키가 거의 뭐 183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야구 선수기도 하고요. 장래가 촉망되는. 아니 145kg 된다고 합니다.
0: 야,
1: 몸무게
0: 진짜로?
1: 말고 구속이.
0: 진짜요?
1: 네. 대단하죠?
0: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네. 아니 이 집안 자체가 스포츠 DNA가 있네요. 보니까. 네. 잘하는 집이에요.
1: 강한 뼈입니다. 강한 뼈.
0: 야, 그래서 요새 운동하셔가지고 다시 이 DNA를 활용을 하셔서 그런가. 네. 에너지가 좋습니다.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관계 기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관계 아니에요. 관계 기술. 정씨 코너 안내 부탁드립니다.
1: 네, 복잡한 인간관계에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또 친구와의 오해, 연인과의 다툼까지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은 분들 지금 바로 의뢰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또 MBC 미니는 무료이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관계기술 게시판에서도 의뢰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꿀스틱 세트

0: 드릴게요.
1: 네, 관객기술 첫 번째 의뢰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익명의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인데요. 요즘 회사 생활 때문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예전에 정말 친하게 지내던 분이 있거든요. 사석에서는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진짜 가까운 사이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승진을 하면서 팀장이 돼서 저희 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처음에는 반갑고 좋았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예전에 친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어렵고 까칠한 팀장님이 되어서 돌아왔더라고요.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리면
1: 정원 씨, 사업을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좀 더 잘할 수는 없었나?
0: 아, 그 부분은 팀장님 안 계실 때 저희끼리 진행한 거다 보니까.
1: 잠깐. 그건 그냥 변명이잖아요. 앞으로는 신경 좀 써줘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대면한 순간부터 와, 철저하게 손을 긋더라고요.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 그런지 서운함은 배가 되고 자존심도 훨씬 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서운함이 터져버려서 얼마 전에는 팀장님 앞에서 발끈하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1: 정원 씨,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가져오세요. 업무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0: 아니 팀장님, 저도 다른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매번 이렇게 지적만 하시니까 저도 정말 힘듭니다.
1: 정은 씨, 지금 업무 얘기 중이잖아요. 왜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정 나도 꺼내요. 일합시다, 일을.
0: 그날 이후로 저희 사이는 완전히 어색해졌습니다. 뭐 차라리 이렇게 서먹해진 게 마음이 편한가 싶다가도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후회가 밀려오는데요. 저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같은 팀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1: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사연자분 선물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 사연은 친했던 선배 언니였어. 근데 팀장이 되시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와 감정 사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0: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한 직장은 뭐 그냥 서열이 연차로 그냥 정해지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가끔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뭐 중간에 많이 쉬었다거나 이러면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연차가 서로 달라서 내 생각에 얘는 약간의 후배인데 그 사람은 저를 동기로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좀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저도 좀 있었어요.
1: 아, 그랬군요.
0: 그래서 남녀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뭐 언니 동생이라고 했지만 그 서열 관계가 상하 관계가 바뀐 건 또 아니니까 조금 더 심플한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마도 본인의 감정은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은 됩니다.
1: 네.
0: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건 인정을 하셔야 된다.
1: 아, 티 나오나요?
0: 네.
1: 티 발언해 주시죠.
0: 지금 너무 F잖아요, 이미.
1: 이미 F죠.
0: 네, 그래서 티가 좀 되셔야 되는데 상사랑 부하가 된 순간 사실 두 사람 모두 새 역할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팀장님이 되신 이 언니분은 아마도 이제 아, 저 사람은 제 편에 하잖아 이런 말 듣기 싫을 거고요. 옛날 사람들 봐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기의 이제 커리어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갑게 굴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윗선에서 자기도 쪼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좀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또 직원 입장에서는 이분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니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를 잘 알면서 왜 저러지? 하면서 두 배로 서운할 수 있는데요.
1: 그렇지.
0: 네, 완전히 새롭게 만난 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거는 다 잊어야 됩니다.
1: 아하.
0: 그게 돈 벌려고 만난 회사라는 조직의 어떤 생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하가 꼭 그 일을 해야 되나요? 선배가 그 일을 해야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역할은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하라고 해도 아, 이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겠구나. 요즘 발을 맞춰줘야겠구나.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같이 동료일 때는 이제 같이 이제 서름과 힘듦을 같이 공유하던 사이였다가
0: 맞아요.
1: 팀장이 됐다는 건 어떤 그 업무에 대한 성과를 이뤄내고
0: 그럼요.
1: 거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리고 이제 팀장이라는 자리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업무로서 봤을 땐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훨씬 더 사실 레벨이 올라갈수록 쪼임이 많아집니다.
1: 많아지고 이끌어야 되니까 성과 내야 되니까.
0: 그리고 잘릴 가능성도 사실 높아집니다.
1: 더 높아지죠.
0: 네, 월급이 네. 올라가니까요.
1: 그러니까 좀 날카로워진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매물차기.

0: 여기 하는 게 너무 서운하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1: 근데 직장에서요 제발 좀 안 가지셨으면 하는 그 감정을 제가 티로써 얘기 드리면 네. 이 서운함 있잖아요. 서운함은 연인, 부부, 뭐 이런 친구 요 정도에는 아 서운해 얘 서운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직장에서는 서운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 서운해하시고 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0: 그렇지.
1: 내가 지금 무슨 말로 이 사람의 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그렇지, 것인가? 그렇지. 하면 되는데 저라면 이제 10분 면담 정도 요청할 것 같아요. 오. 따로 뭐 술 마시죠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한 점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앞으로 업무적으로 너무 잘 맞춰가고 싶으니까 팀장님께서 원하는 보고 방식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맞추겠습니다. 오야. 이렇게 한번 굽히고 들어가면서 사실은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막연하게 지적을 받으면은 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분도 팀장은 처음이니까.
0: 그렇지.
1: 그럼 변명부터 하지 마시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까요? 우선순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권위를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뭐라 그런다. 그럼 이제 그 사람 잘못이 되는 거니까 서운해. 이 언니 왜 이래? 이런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말이든 오케이. 근데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라는 태도로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인 태도로 계속 가신다면
0: 맞아요, 맞아요.
1: 아마 팀장님도 성장할 거고 나도 그분 때문에 더 성장할 겁니다.
0: 저는 진짜 무조건 이런 경우는 일단 내 쓰임을 보여준다. 팀장님이 원하는 방침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일단 낸 뒤에 저는 그 뒤에 이제 서운함을 얘기하는 건 들어간다.
1: 아, 맞아요. 사실은 주도권 싸움이고요.
0: 네. 네,
1: 협상할 수 있으려면 잘한 게 있어야 됩니다.
0: 내 쓰임을 보여줘야 돼. 보여주고 인정을 받아든 뒤에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1: 절대 언니 이런 거 찾지 마십시오. 언니는 없다.
0: 근데 또 성과 보내면 또 다시 언니 될 수도 있어. 몰라.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1: 맞아요.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엘라 랭글리와 모건 웰렌이 함께한 I Can't Love You Anymore 듣고 올게요.

0: 엘라 랭글리, 모건 월렌이 함께한 I Can't Love You Anymore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상담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관계의 기술. 자, 다음 두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이번엔 한복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친구 때문에 진지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친구랑 밥을 먹으면 꼭 마지막 한 조각이 남거든요. 치킨 한 조각, 피자 한 조각, 탕수육 하나, 신기하게도 딱 항상 하나가 남습니다. 그럼 친구가 꼭 이렇게 말해요.
2: 정은아, 나 괜찮아. 네가 먹어.
1: 아니야, 네가 먹어.
2: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너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1: 너 진짜 안 먹어? 그럼 내가 먹는다.
2: 너 진짜 먹으라니까.
1: 이렇게 음식이 다 식어갈 때까지 친구는 양보만 하고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 먹고 싶은가 보다 하고 마지막 한 조각을 먹어버렸는데요. 집에 와서 몇 시간 뒤에 친구한테 톡이 오는 겁니다.
2: 근데 사실 나 아까 탕수육 하나 남은 거 사실 먹고 싶었는데 네가 먹길래 그냥 양보한 거야.
1: 아니 그럼 그때 먹지 그랬냐고요.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집에 와서 뒤늦게 아쉬웠다고 고백하는 친구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도 손이 안 갑니다. 뭐 혹시 이번에도 먹었다가 오늘 밤에 또 톡이 올까 봐요. 친구랑 밥 먹을 때 마지막 한 조각,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조각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역대급 귀여운 사연 다들 웃고 계시죠?
0: 미안합니다. 이게 또 진지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 가볍게 받은 것 같지만 아주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드릴게요. 예, 한복희님 선물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친구랑 밥 먹을 때 한 조각이 남아. 근데 친구가 자꾸 괜찮아 해서 먹었는데 집에 가니까 사실 그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양보한 거야 라고 보내는 게 또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보세요?
1: 진짜 친한 사이는 아닌가 보다.
0: 아, 진짜로?
1: 네, 생각도 들고. 예. 뭐 사실 저는 워낙 그 끊어내는 걸 잘하는 편이라 이렇게 톡 오면 다음부터는 밥 안 먹습니다.
0: 스검 지금 뭐라고 잘랐어요 지금.
1: 아니 그리고 뭐 밥을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얘랑 같이 계속 친구 사이 지내고 싶더라도 예. 그냥 1인 1상 나오는 식당 있잖아요. 예. 쟁반에 이렇게.
0: 아 그렇지, 내 것만 나오는 네, 거.
1: 뭐 같이 먹는 거는
0: 그것도
1: 조금...
0: 괜찮다.
1: 이게 왜 이런 게 서운하지? 만약 아마도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 굉장히 특이한 어떤
0: 이거 진짜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지 않아요?
1: 반띵?
0: 그렇지. 탕수육이 한 조각이 남아요. 그럼 반 잘라서 나 먹을 테니까 먹어 하면 마음 서로 편해.
1: 그러니까요.
0: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친구가 제가 볼 때 사연자분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색을 이렇게 내는 것 같아. 나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너한테 양보한 거야. 왜? 너 너무 좋아해서 인데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1: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약간 소심한 건가? 얘 왜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뒤끝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 자리에서는 양보하는 사람으로 남았다가 나중에는 약간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주고 있잖아요. 사실 나도 원했거든. 뭐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그 간접적이고 수동공격적인 의사소통법을 좀 가진 친구일 수도 있다.
0: 그럴 수도 있다.
1: 네, 그래서 약간 평상시에 뭔가 쌓인 게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탕수육 뭐 이런 치킨 한 조각이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얘가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내내 그 친구가 갖고 있었을 가능성.
0: 예.
1: 네, 그래서 어쩌면 좀 친구관계 전반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요. 뭐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뭐 자기 표현이

0: 조금 서툰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떨지.
1: 네. 그래,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탕수육 두 개 시켜요.
0: 작은 나이프로 갖고 다녀야 되나?
1: 두 개 시키고 너무 많이 남으면 싸서 저 그 친구 줍니다. 집에 가서 먹어라.
0: 아, 근데 옛날에 저도 남자친구랑 고기 먹을 때 예. 철판에 고기를 구우면 네 고기 내 고기가 구분이 잘 되지 않잖아요.
1: 안 되지, 안 되지.
0: 항상 제가 거의 사는데 예. 치와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1: 아, 그 얄미울 때 있어.
0: 그래서
1: 두세 점씩 막 먹는 적도 있어.
0: 나도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차분히 그치. 많이 먹는 편인데
1: 그렇지.
0: 항상 그게 조금 서운했던 근데 그렇지. 말하긴 또 치사하고 그래서 아마도 평상시에 쌓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네. 그날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1: 무조건 친구라면은 전 치사한 걸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내 마음에 쌓인 그 다른 사람한테 말하긴 좀 민망한 거는 친구끼리는 저는 오픈해야 친구라고 봅니다. 야, 너 두 개 집어먹었지. 내가 하나 덜 먹잖아. 친구끼리는 할 수 있어야 전 친구라고 봅니다.
0: 그 40대에도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1: 40대에도 할 수 있어야죠.
0: 할 수 있어요?
1: 예.
0: 여러분 태희님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나처럼 해야 돼. 그래야 친구지. 그러면 미안 미안. 그럼 너 두 개 구워 빨리. 아니 이게 마음에 남는다면 안 남으면 괜찮은데.
0: 처음부터 그냥 생고기를 옆에 각자 두고 구워야겠어.
1: 아, 그래.
0: 너 거 반, 내 철판 반.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는 반. 이제 인정을 해야죠. 야, 내 캐릭터는 나 식탐 많은 캐릭터니까 네가 챙겨라 라고 해야죠.
0: 좋네요. 유쾌합니다.
1: 예, 좋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거 너무 귀여웠어 근데 사연이.
0: 맞아요. 예,
1: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타의 Give it to me.

0: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출문 여견 대빈 문을 아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을 대하듯 하라는 의미의 논어 속 구절입니다.
3: 야, 출문 여견 대빈.
2: 뭔가 이렇게 무술 동작을 하면서 출문 여견 대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3: 잘한다. 잘하는데요. 아, 이런 적이시구나. 예.
2: 문을 나서면서 오늘 하루 이 멘트를 한번 해보시죠, 스스로.
3: 네. 아, 근데
2: 문 앞에다 붙여놓으면 좋겠다, 그죠?
3: 너무 좋네요. 그 오디세이 영화에도 제우스의 그 룰이 내가 손님 대접 받으려면 손님에게도 잘하라라는 그 큰 룰이 있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진짜 큰 손님 대하듯 하면 나도 네. 누군가의 큰 손님이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2: 그러니까 나에게 왜 저러지? 라는 고민을 주는 사람은 사실상 나의 일종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 테크닉을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재가 되어주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뭐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이 사람이 나의 큰 손님이다 생각하는 게 우리 자신에게 이롭습니다.
3: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아. 아, 근데 이게 참 사람이 희한한 게 내가 큰 손님 대하듯이 대하는 애티튜드를 가지잖아요. 그럼 남이 날 작은 손님이라도 안 대하면 너무 화가 나. 내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 또.
2: 대인의 부모를 가지시지요.
3: 예. 시에. 자, 굿모닝 FM태입니다. 관객예술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관객예술 배워보는 걸로 하고요. 곽정은 씨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2: 네, 감사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존 컨스터블 같은 영국 화가의 풍경화엔 구름이 참 멋진데요. 해양성 기후에다 바람이 많은 덕분이기도 하죠. 나이덕 시인도 영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그 구름에 매혹됐는데 웬걸? 한국에 돌아와 보니 우리나라 구름도 역시나 못지않게 근사하더라. 그래서 알았다죠. 아, 그땐 안식년이라 하늘을 보고 지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잃어버린 건 구름이 아니라 구름을 바라볼 시간과 마음이었구나. 하늘이 처음 열린 개천절, 그 김에 고개를 들어서 좀 오래 바라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전기장판과 전기담요를 다시 꺼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관했던 난방기기를 아무 점검 없이 사용하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선이 벗겨지거나 눌린 곳은 없는지, 장판 내부에 열선이 꺾이거나 손상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거나 라텍스처럼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반드시 크고 플러그까지 뽑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난방기기 안전점검부터 시작해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에피소드 이무진의 노래였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잠시 후에는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함께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머리 스타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동아시아 머리 스타일의 역사 알아보겠습니다. 아, 궁금하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와서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시작할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굿기리
1: 베이글.com.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안녕하세요.
4: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2: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배려처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다음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5: 환자 경험 평가는 입원 중 겪은 일을 환자분이 직접 들려주는 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퇴원 후 휴대전화로 안내가 갑니다.
2: 겪으신 일을 들려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5: 당신의 참여로 의료 문화가 더 나아집니다.
2: 환자 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5: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나아요. Now you.
2: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6: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0: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이분이 하는 말 절대로 꼽혀. 예, X표 치지 마시고요. 밑줄 쫙 별표 하나 돼지꼬리 땡땡 해주셔야 됩니다. 역사학자 김지연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연입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1: 아, 예.
0: 지연쌤 너튜브 채널을 보니까
1: 예, 예, 예.
0: 역사 일주 시간에 핫했던 주제를 재탕하시는 것 같은 의구심이.
1: 아, 그래요?
0: 예.
1: 그 의심이 아닙니다.
0: 네, 맞아요.
1: 원래 잘 팔리는 건 어디 가서도 잘 팔려요.
0: 맞아, 맞아.
1: 예, 예, 예. 조회수가 보장이 됩니다.
0: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1: 예. 제가 그리고 방송을 할 때마다 작가님들부터 PD님들 그다음에 테디 표정 다 보거든요.
0: 예.
1: 조는 사람 많은 주제. 예. 굳이 제가 제 너튜브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0: 아, 세상에.
1: 예, 예,
0: 그걸
1: 예.
0: 또 체크하셨구나.
1: 그럼요.
0: 교수님 다르네요.
1: 예.
0: 저도 몇 번 존 적이 있는데. 우선
1: 몇 번이요?
0: 예. 역사 일주.
1: 예.
0: 또 핫한 키워드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제 재밌네요. 역사 브리핑 시간 시작해 주시죠.
1: 머리카락은요, 우리 몸에서 조금 특별한 자리입니다. 아프지 않게 자라요. 그런데 다시 자라고요. 잘린 뒤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하나같이 이 머리에 손을 댔습니다. 1645년 청나라에는 머리카락을 지키면 머리를 잃는다라는 말이 돌았고요. 250년 뒤 조선의 최익현은 머리는 잘라도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뜻밖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청나라의 변발도, 조선의 상투도, 일본의 촌마개도 알고 보면 셋 다 머리의 일부를 밀어낸 머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어가며 지키려 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초원의 변발에서 시작해 한반도의 상투와 일본의 촌마개를 지나 1500년 동안 되풀이된 질문 하나에 닿아보려 합니다. 내 머리는 누구의 것인가?
0: 내 머리는 누구의 것인가?
1: 네.
0: 변발, 상투, 촌마개. 재현 쌤은 어떤 머리를 하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본인 생각할 때. 촌마개?
1: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화려하죠.
0: 화려해.
1: 촌마개 진짜 화려해.
0: 화려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
1: 참고로 촌마개는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미는 게 아닙니다.
0: 그래요?
1: 자르는 게 아니에요.
0: 그래요?
1: 뽑는 겁니다.
0: 오, 잔인해.
1: 장난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손이 많이 가는 그 머리 스타일입니다.
0: 일본의 문화 중에는 이렇게 네. 고통을 인내해서 얻는 네. 존경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
1: 약간 장인 정신이랄까.
0: 있는 것 같아, 진짜.
1: 네.
0: 일부러 고통을 막 줘요.
1: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온 거는 사실은 제가 탈모가 있습니다. 머리에 돈을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케어도 받고 있고. 정말. 그 머리 스타일에 변주를 많이 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색깔도 안 해본 색깔이 없고요.
0: 그러니까 빠지지.
1: 나는
0: 머리를 가만히 둬야지. 예. 스트레스를 그렇게 줘요.
1: 100% 아예 밀어보기도 하고.
0: 진짜요?
1: 100% 밀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번 이 스타일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호일펌이라고.
0: 어머.
1: 예, 예전에 이제 그 2004년에서 2005년 넘어갈 때
0: 예, 예.
1: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0: 잠깐만요. 방금 민영 PD 뭐 하는 짓이죠? 민영 PD 재채기를 참아서 침을 잠깐 뱉었는데
1: 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그 소지섭 씨가
0: 예.
1: 호일펌을 또 그때 하셨었기 때문에 호일펌 하고 여기 이제 약간 두건 비슷하게
0: 그렇죠.
1: 했었던 그리고 머리하고 이제 오토바이 타시면서 코피 흘리시는 씨. 그럼 그대로 한번 재연도 해보고.
0: 진짜 순대 같았겠네. 야, 진짜.
1: 호일펌. 끝내주거든요.
0: 예, 진짜 난리 났네요.
1: 안 해본 스타일이 없습니다.
0: 진짜 많이 하셨네.
1: 네.
0: 이만큼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았던
1: 네.
0: 지연쌤이 알려주시는 동아시아 머리 스타일의 역사.
1: 네.
0: 첫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약간 힘든 그 키워드인데요.
0: 예?
1: 북방민족의 변발입니다.
0: 변발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1: 예.
0: 변발도 상당히 스타일이 셉니다.
1: 스타일. 굉장히 세죠.
0: 예.
1: 굉장히 셉니다.
0: 황병
1: 머리, 일명 황병 머리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0: 그래요?
1: 예. 왜 그러냐면 변발은요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

0: 안 합니다.
1: 아,
0: 예, 지금 아 이게 라디오라서 아 이게 보이는 라디오면 이게 참 좋을 텐데.
1: 예.
0: 아 라디오라서 지금 사진은 못 보는데 여러분들 다 지금
1: 검색해 보세요.
0: 검색을 해보세요.
1: 변발 일단 칩니다.
0: 그러면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머리 스타일이 딱 보이실 텐데, 요게 이제 흔히 이제 황병머리라고 불리는.
1: 맞아요, 맞아요.
0: 요 스타일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요건 한 18세기, 19세기 돼야 유행하는 스타일입니다.
1: 어, 이전에 요거, 머리가 있었어?
0: 네, 요거 말고도 변발에는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요. 변발이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 사람들은 딱 떠올릴 때 머리 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1: 민 거겠죠?
0: 아닙니다.
1: 진짜로?
0: 용어를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변발의 변은요. 따을 변자입니다.
1: 그렇지.
0: 그러니까 머리를 사실은 땋는다는 뜻이에요. 변발만을 얘기할 때는.
1: 아.
0: 땋는 머리를 그냥 변발이라고 하는 거고요.
1: 깎는 쪽보다 땋는 게 더 중요한 표현이네요.
0: 그렇죠. 그러면.
1: 변발.
0: 머리를 미는 거는요. 채발이라고 그럽니다.
1: 아.
0: 깎을 채자 써가지고 채발이라고 그러고, 요거 말고도 하나 또 이제 변주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곤발이라는 건데, 요거는 머리의 일부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발은 딱히, 채발은 밀기. 우리가 실제로 변발이라고 부르는 건 요걸 합친 겁니다.
1: 그렇네.
0: 요걸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예.
0: 어, 거란 같은 경우는요. 곤발을 합니다. 곤발.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1: 일부를 밀어낸다.
0: 옆머리랑 뒷머리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를 미는 거예요.
1: 옆머리랑 뒷머리 일부를 남기면은 앞이랑 가운데는 이제 쫙 밀어버리는
0: 미는 거죠.
1: 오.
0: 그러면 여러분들 그 K방송국에서 고려거란 전쟁이라고
1: 네.
0: 하는
1: 네네.
0: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걸 보시면 요걸 묘사를 해놨거든요.
1: 아 그게 그러면은 탈모가 아니라 그렇게 스타일링을 한 거네.
0: 스타일링을 한 겁니다. 와. 그리고 이거 손 많이 갑니다.
1: 오.
0: 이거 진짜 손 많이 가요. 땋는 거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수고스러운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아, 압도적입니다.
1: 압도적이에요. 확실해.
0: 예, 옆머리를
1: 확실해.
0: 옆머리를 예쁘게 따요.
1: 구린나루를 따요.
0: 옆머리를 이쁘게 따요. 근데 이게 이걸 이 옆머리랑 뒷머리를 따고 옆에서 말을 타고 달려온다고 생각해요.
1: 아. 달랑달랑달랑.
0: 그거를 고려 사람들이 봤다고 생각해요.
1: 진짜 무섭다.
0: 엄청 무섭겠죠.
1: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0: 거라는 이걸로 약간 본인들의 그런 어떤 압도적인 피지컬을
1: 와.
0: 보여주는 거죠.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진족은요. 뒷머리만 남깁니다.
1: 아 이게 여진족. 황병이죠.
0: 뒷머리만 남기는데 앞 이마랑 정수리의 대부분을 밀고요. 귀 뒤로 늘여서 어깨까지 남긴 다음에 그거를 따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병머리가 아니라 그랬냐면 요 머리는 많이 남긴 거예요.
1: 아 그래?
0: 어디만 남기냐면 동전 정도 크기.
1: 딱 묶을 수 있는? 아,
0: 동전 정도 것처럼. 크기. 예, 요만큼만 딱 남기고 다 밀어요.
1: 왜 그래요?
0: 그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왜 그런 거야?
0: 압도적이지 않나요? 요 머리하고 달려온다고 생각하세요.
1: 그냥 말꼬리 같은 거잖아. 네. 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0: 요게 여진족. 몽골족 같은 경우는 이제 개체 변발이라 그러는데 약간 거란족 머리에다가 베리에이션을 조금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리를 네모꼴로 밀어요. 그 다음에 앞머리, 앞머리를 남깁니다. 앞머리를 남겨서 이거를 이마 쪽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앞머리도 따요. 앞머리로 따가지고 이쪽으로 멋을 줍니다. 그 다음에 뒷머리를 두 갈래로 따요. 옆에를. 뒷머리가 남았잖아요. 그걸 하나로 묶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양갈래로.
1: 어머.
0: 삐삐머리처럼.
1: 와.
0: 뒤에를 삐삐머리처럼 한 다음에 두 갈래로 닦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앞이랑 뒤를 남기는데.
1: 가운데는 없고.
0: 가운데는 없고.
1: 네모나게.
0: 네모나게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삐삐머리처럼 양쪽으로 야. 따서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1: 무슨 취향이야, 이건?
0: 요 머리하고 말 따고 달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1: 아니, 여진과 거라는 전쟁만 하고 연애는 안 할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아, 너무 무섭긴 하다, 근데.
0: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셔도 요거는 남자만 해당입니다.
1: 그러니까.
0: 남자만 하는 거거든요. 남자만. 근데 이게 정말 특이한 거예요. 왜 특이하냐. 이들이, 이 방금 말씀드렸었던 요 집단은 북방의 초원이랑 산림지대에서 목축, 수렵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1: 예.
0: 근데 스타일이 다 달라요.
1: 어.
0: 하나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도 각자의 종족 혹은 민족을 상징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1: 오.
0: 상징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에서 변발이라고 하는 거, 채발이라고 하는 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각각의 스타일이 각각의 종족을 나타내는 표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을 주는 겁니다. 여지는 동전만큼만 남긴다던가.
1: 야,
0: 거란족은

0: 옆으로 남긴다던가, 몽골은 뒤로 남겨서 양갈래로 닦는다던가, 이런 이제 변주들을 줬던 거겠죠. 근데 언제부터 변발을 했느냐라고 하면 알 수는 없어요.
1: 오.
0: 가장 빠르게 자료로서 남아있는 거는 아마 11세기 거란 정도였을 걸로 보통 보면, 근데 그 앞서서도 한족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죠, 중국의 한족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 북방 민족 애들은 머리 스타일을 조금 달리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시기의 표현들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변발이라고 우리가 딱 부를 수 있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완성했었던 거는 11세기의 거란에서부터 나오는데, 거란의 고분벽화에 이미 이때부터 머리 스타일이 밀려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나라와 관련되어 있었던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금나라 사람들은 백색 옷을 좋아하고 변발은 어깨에 닿는데 거란과 다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거란족이 만들었었던 나라는 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나라는 여진족이 만든 나라죠. 그러니까 여진족이 보기에도 거란족의 머리 스타일은 약간 좀 이상한 거.
1: 이상하지.
0: 자기네 똑같이 변발을 하는데도 쟤네는 왜 저렇게
1: 그래.
0: 우리는 뒤에만 남기는데 쟤네는 왜 옆을 남기지? 이게 서로 달랐던 달랐었던 겁니다.
1: 그럼 서로 놀리기도 했을까요?
0: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상상이니까. 네. 역사는
0: 이제 중요한 거, 대체 왜
1: 왜냐,
0: 도대체 왜 저런 머리 스타일을 했을까? 가장 널리 퍼진 설명은 실용입니다. 실용.
1: 아, 실용.
0: 저들이 살아가는 스타일로 봤을 때 말을 탄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탄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쉽게 그 이해를 하시려면, 혹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 예,
0: 바이크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헬멧 없이. 그럼 불법이에요. 네.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자 없이, 헬멧 없이
1: 그럼 안 돼.
0: 바이크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머리가
1: 난리나요, 막.
0: 아, 그러면은 막 손을 핸들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 머리를 이렇게
1: 그치,
0: 넘겨야 되잖아요.
1: 그렇지.
0: 귀찮잖아요.
1: 그렇지.
0: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묶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밀고 묶었을까? 왜 밀고 묶었어? 요게 굉장히 미스터리합니다. 근데 아마도 왜 말을 탔을까? 사냥이거든요. 아니면 전쟁?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앞을 밀어야 되는 거예요. 앞을. 왜냐면 조준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래.
0: 조준을 해야 되잖아. 깔끔하게 밀어주는 거죠. 깔끔하게 밀어주는 거. 아마 말을 타고 사냥을 하거나 말을 타고 전쟁을 해야 했었던 요 윗동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활 환경 때문이진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게 가장 유력한 학설인데요. 사실 근데 이거는 알 수 없어요.
1: 그래도 뭐 그럴싸한데요.
0: 그런데 하나 더 붙는 게 있습니다. 북방민족은 깨끗한 물이 귀해요. 얘네들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씻질 않아요. 씻지를 않으면은 위생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냐면 막 흙을 바른다던가 아니면은 돼지기름. 추울 때 돼지기름 같은 거 몸에 발라. 그럼 보온이 되거든요.
1: 코팅돼서.
0: 똑같죠. 머리도. 머리 어떻게 감아요. 그래서 아마 이나 막 이런 것들을 원천에 차단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마 머리를 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요것도 추측인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요런 다양한 자연환경 혹은 살아가는 방식들, 요런 것들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학설이 일단 가장 유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모자와의 관계도 머리 스타일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도 봅니다. 특히나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모자 종류가 많거든요.
1: 예.
0: 모자가 바람이 안 통해요.
1: 아이고.
0: 바람이 안 통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모자 쓸 때는 머리를 위로 말아 올려야 되거든요.
1: 그렇지.
0: 머리를 위로 말아 올린 상태로 모자를 쓰고 며칠을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씻지도 못해. 힘들잖아요. 모자를 쓰기 위해서 거기에 어울리거나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머리를 밀었었던 건 아니까. 위에만 밀어버리면 모자를 쓰면 미가 안 보이잖아요.
1: 안 보이지.
0: 그 탈모인 분들. 저희 사촌 형들이나 그 아버지 모자 많이 쓰시거든요.
1: 아, 왜 또 그렇게?
0: 왜냐면 그 가리려고.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인 거죠. 모자를 쓰기 위해 밀어버린 거죠. 이런 형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에 어울리게끔 머리를 민 건 아닐까? 어쨌든 머리를 왜 밀었는지에 대해서는

0: 명확하게 남아있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1: 예.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랑캐의 머리입니다.
1: 변발은 오랑캐의 머리였던 거죠?
0: 한족,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시선입니다. 중국인들의 시선에서는 머리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게 오랑캐의 머리로 규정을 내려요. 왜냐? 자기네들은 안 밀거든요. 그게 이거는 이제 조선의 어떤 머리 스타일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예. 유학 경전 중에 효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신체와 털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1: 신체 발부
0: 수지 부모 요거거든요. 예. 요 멘트를 지키면 중화예요.
1: 오.
0: 중화에 포함된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오랑캐예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북방에 살아가는 저 사람 우리랑 살아가는 어떤 모습도 너무 다르고 생활도 너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봤더니 머리가 이상하네.
1: 어허.
0: 왜? 중국은요 머리 스타일이 되게 다양해요. 길게 늘어뜨리는 머리도 있고요 묶는 머리도 있고요 묶어가지고 위로 말아 올리는 스타일도 있고요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합니다. 근데 특징들을 보면은 하나는 지켜요. 그게 뭐냐면 자르지 않아요. 머리를 기르는 거거든요. 이거를 막 무슨 무릎까지 기르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바라봤을 때 채발처럼 면도를 하는 수준으로까지는 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를 바라보면서 오랑캐라고 인식합니다.
1: 아하.
0: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거는 여기에 약간 그 조금 삐뚤어진 시선과 왜곡된 시선이 있는데 머리를 풀어헤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1: 풀어헤친다.
0: 북방 민족은 머리를 풀어헤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주 아주 왜곡된 시선입니다. 왜냐? 이들은 머리카락을 굉장히 정돈을 정성껏 합니다. 머리를 따잖아요. 이거는 풀어헤치는 머리 스타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풀어헤쳐서 야만인처럼 묘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거는 왜곡된 시선이죠.
1: 아하.
0: 저들은 야만스러워. 그러니까 머리도 지들 마음대로 민다거나 부모가 주신 머리를 민다거나 그 다음에 머리를 그냥 막 풀어헤치고 다녀라고 묘사를 하는데 요거는 한족들이 오랑캐를 바라보는 시선이 겹쳐지면서 왜곡되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북방 민족이 한족을 지배합니다.
1: 오.
0: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1: 밀어야지 뭐. 어떻게 그거 살려면 밀어야지.
0: 왜 밀게 하냐?
1: 네.
0: 밀지 않은 게 청나라한테 저항하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밀라고. 시간도 줍니다. 열을 준다. 열을 준다. 열을 줄 테니까 다 밀어라. 아니면 이때 돌았었던 표현이 뭐냐. 머리카락을 밀지 않으면 머리를 자르겠다.
1: 어머.
0: 머리를 지키고 싶으면 머리카락을 잃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변발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변발이 청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땅덩어리 전역으로 번져나가요. 아니면 죽인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머리 스타일이 조금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신분을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자발적으로 밉니다.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 그러니까 변발을 한 머리 스타일이 처음에는 그냥 여진족 지배계층의 상징처럼 이제 굳어지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게 지배계층의 상징이고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 같네? 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은 그 머리 스타일을 따라해요. 그러면서 그 머리 스타일을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굳어져서 19세기가 되면 모두가 변발을 하고요. 이 변발 안에도 베리에이션을 줍니다. 어디까지 밀 것인지.
1: 스타일링이 있구나.
0: 원래는 동전. 동전만큼만 남겼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황비용. 황비용처럼 이렇게 여기까지만 남겼다가 누구는 또 한 절반 정도를 남기기도
1: 그래 많이 남기고
0: 뭐 이런 스타일로 베리에이션을 줍니다. 하지만 변발 자체가 하나의 청나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중국을 상징하는 청나라를 상징하는 스타일링으로 굳어지게 되는 건 한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1: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제가 앞에서 수없이 반복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머리를 땋는 행위 이것인데요. 황비용 같은 머리를 보면 주인공들이 머리의 뒷부분만 남기고 다 밀어버린 뒤 길게 따서 묶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머리가 이것인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변발입니다. 2번 단발이고요. 3번 삭발.

0: 4부로 돌아올게요.
1: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4: 깊은 산골의 가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찬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김기태, 감성 발라더 정재욱, 생동감 넘치는 무대의 유하은 밴드, 네 팀의 음악이 물드는 특별한 여행,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태백편.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가을밤의 음악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역사학자 김재현 쌤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과거 북방민족의 풍습이었던 머리에 뒷모부만 남기고 길게 땋는 머리. 바로 1번 변발입니다.
0: 변발 맞춰주신 분 중 5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변발과 채발이 같이 있었던 거죠.
1: 그렇죠.
0: 변발은 땋는 거.
1: 그러니까.
0: 채발이 이제 미는 거.
1: 미는 거. 네.
0: 자, 계속해서 동아시아 머리 스타일의 역사.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키워드. 진짜 우리 민족은 상투만 틀었을까입니다.
0: 자, 상투.
1: 네.
0: 갑니다. 상투 이제 익숙합니다.
1: 상투만 틀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 굉장히 다양했어요.
0: 다양했어요?
1: 굉장히 다양한 모습. 한국 요 한반도 땅에 이 인근에 사셨었던 분들은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머리를 했습니다.
0: 이발을 했어요?
1: 이발합니다.
0: 진짜로?
1: 이발합니다. 아, 물론 이제 지금처럼 어떤 이런 스타일링을 한다거나 스타일링을 했을 수도 있죠.
0: 했을 수도 있지.
1: 했을 수도 있죠. 고구려 고분 벽화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0: 예.
1: 벽화들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머리 스타일만 13종이 있습니다.
0: 오.
1: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머리라든지 단발도 있고요. 그다음에 변발도 합니다.
0: 와.
1: 상투도 틀어요.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마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고구려인만 사는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민족이 함께 공존하는 다종족 국가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족들의 머리 스타일들이 다 혼재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는 왜 상투 안 트니? 너는 왜 단발하지 않아? 너는 왜 머리 기르지 않아?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머리 스타일에 자유가 있었던 두발 자유.
0: 두발 자유 좋다.
1: 저 고등학교 때도 두발 자유가 안 됐어요.
0: 그렇죠. 저랑 몇 년 차이 안 났잖아요.
1: 저 3mm로 밀었거든요.
0: 예.
1: 근데 고구려 때도 두발 자유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머리 스타일에 대한 서로 간의 존중이 있었는데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약간 하나의 스타일로 규정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상투가 되는 거죠. 일단 상투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 하는 겁니다.
0: 그렇죠.
1: 결혼 전에는 그냥 따요.
0: 그렇지. 댕기머리.
1: 댕기머리. 머리를 그냥 이렇게 쭉 땄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중국 부분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 효경에 나오는 신체발부 수지 부모 때문에
0: 그렇지.
1: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0: 이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1: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리를

0: 계속 늘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1: 그렇지.
0: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상투를 틀었을 때 이쁠 정도로 이발은 합니다.
1: 아 그래요. 네. 좀 잘라내는구나.
0: 네. 왜냐 상투에도요 유행하는 크기가 있어요. 상투도 유행하는 크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란 크기의 동그랗게 긴 난형의 형태. 요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위로 이렇게 말았을 때 계란 하나 정도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스타일이 중요한 거야 이만큼.
1: 아, 그렇네 진짜로 신경 많이 썼네.
0: 머리 스타일 진짜 중요합니다. 네. 예쁘게 말려야 돼. 그럼 거기에 맞게끔 일단 잘라야 되고요. 요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예쁘게 계란 머리를 만들려면 안에를 밀어야 됩니다. 안에 그 배꽂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가운데를 채발을 해요.
1: 아 정말. 그러니까
0: 안에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투도 채발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민 다음에 안에 이제 바람이 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쁘장하게 올릴 정도로 이발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쁘게 이제 계란처럼 계란처럼 위에가 뽕긋하게 이제 솟아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나중에 단발령 때 원래는 이 배꽂힌다고 하는 그 표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원래 금지거든요. 신체발부 수지 부모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단발령이 내리잖아요. 그럼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상투를 잘라야 돼요. 그 배꽂힌 거 걸리거든요. 그래서 양반들은 배꽂힌 거 걸리는 게 무서워서 단발령에 금지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배콜은 이미 다친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기고 살았었던 거죠. 왜냐하면 상놈들은 실제로 배꽂히는 걸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양반들은 이걸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라님이 똑같이 단발을 하라 그러네. 머리를 잘라라 그러네. 그러면 가운데가 비어있는 게 걸리게 되는 거죠.
1: 아하.
0: 그 정도로 사실은 조선도 사실은 채발을 하는 나라였다.
1: 오케이 오케이.
0: 상투는 채발이 동반되는 거였다. 그럼 도대체 왜 조선 사람들은 상투를 틀었을까? 모릅니다. 이것도. 아, 이유는 알 수 없어요.
1: 그냥 문화야.
0: 아마도 이것도 다 추정이죠. 아마도 노동과 관련돼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썰 하나. 노동이 뭐냐면 이 동네 사람들은 가마를 매더라. 근데 가마를 매면 머리가 길게 늘어뜨려져 있으면 아파. 가만히 쓸려 머리가. 그러니까 위로 올렸다. 설득력이 좀 있나요?
1: 뭐 나쁘지 않네요.
0: 그런데 양반들은 가만 안 매는데.
1: 그렇네.
0: 그래서 아마 이것도 모자랑 관련됐을 거다. 갓을.
1: 갓을 딱 갓을 걸어야 되니까.
0: 갓을 썼을 때 가장 이쁜 머리는 위로 말아 올려줘야 돼.
1: 그렇지.
0: 그 다음에 갓뿐만이 아니라 관모. 관모를 딱 생각해보면 정신을 위로 솟아있잖아요. 이게 조선 사람들도 몽골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나중에 19세기에 들어왔었던 선교사들이 조선을 모자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모자의 왕국. 그 정도로 모자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자 문화 때문에 관모 혹은 갓을 좀 가장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고안하다 보니 상투를 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 노동 환경과 모자 문화에서 비롯된 게 상투지 않나라고 하는.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머리 스타일 어떻게 했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들은 신분과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머리로만 살지 않아요. 가채를 올립니다. 가채. 가짜 머리. 그러니까 천민들이 그 머리 자른 거 그거로 모아요. 그래갖고 자기 머리 위에 얹거든요. 근데 그게 기와집 한 채예요.
1: 와,
0: 진짜 비쌉니다. 진짜 비싸요. 영조 때 요거를 금지시켜요. 사치라고. 그런데 그렇다라고 변주 안 줄 거예요? 가채 금지하면은 뭘 하겠습니까? 족두리에 금딱지를 붙여요.
1: 아,
0: 족두리에 베리에이션을 줍니다.
1: 대단하다, 대단해.
0: 그만큼
1: 대단해.
0: 남녀 불문 머리 스타일은 소중한 겁니다.
1: 그렇지.
0: 그리고 그게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남과 나를 가르는 우선 멋의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머리는 중요한 겁니다.
1: 예.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번째 키워드. 일본의 월대와 촌막입니다.
1: 드디어 촌막이 나옵니다. 아니 저는 네. 솔직히 변발도 보고 예, 예, 어느 정도 예, 예, 이해를 예. 했어요. 그냥 상상만으로.
0: 예, 예,
1: 아
0: 예.
1: 저렇게 편리하겠다.
0: 네네네. 네, 네.
1: 어, 뒤에 머리는 이제 묶는 것은 다 깎을 수 없으니까.
0: 네네네. 네.
1: 근데 천막이 무슨 생각일까? 아 진짜 저 일본 그 고전 물들 좀 보면은 예, 예. 저 사무라이 뭐 검술 이런 거 좋아해서 예, 예, 예. 보면은 이 천막이 머리 보잖아요.
0: 네.
1: 무슨 생각이지? 그 뭘까 도대체? 어 모르겠어요 사실. 예.
0: 근데 천막에는 이거 얘기하시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천막에는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아시아의 머리 스타일을 크게 나눠라. 이게 한 족이 머리 기르는 거 빼고 머리 스타일을 나누라 그러면 변발 계열과 상투 계열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촌마계는요 상투 계열입니다. 변발이 아니에요.
1: 아 그렇지 그렇지.
0: 왜냐 변발은 밀고 채발한 다음에 옆으로 내리는 거고.
1: 내리죠. 따라서 내리죠.
0: 그런데 촌마계는 묶고 올리는 거.
1: 그렇네 상투네.
0: 그래서 오히려 상투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채발과 상투.
0: 네. 근데 요것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촌마계는 묶는 게 촌마계예요. 미는 거는 월대라고 표현합니다. 월대.
1: 월대.
0: 그러니까 촌마계가 오히려 촌마계라고 하는 표현은 상투랑 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1: 아, 그렇네.
0: 촌마계는 이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미는 거냐 원래는 가운데와 옆뒤를 두고 반월형으로 그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미는 거예요. 아, 여기를
1: 한 바퀴 돌리는군요.
0: 그렇지.
1: 그렇게 섬 놔두고.
0: 그렇죠. 섬을 두고.
1: 예, 섬 놔두고. 옛날 호나우두 머리처럼.
0: 예,
1: 삼각김밥 놔두고.
0: 그렇죠.
1: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0: 돌려 깎는 거죠. 돌려서.
1: 어, 돌려 깎아.
0: 돌려서 깎아서 남은 부분을 말아서 앞으로 올린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멋을 주는 겁니다.
1: 앞쪽으로?
0: 멋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빼요.
1: 뒤로가 아니고요?
0: 아닙니다. 앞으로 빼는 거예요.
1: 어, 앞으로.
0: 앞으로 이렇게 빼는 건데 어. 언제부터 했느냐? 아마 12세기 정도에 했던 것 같아요. 12세기 정도에 이 월대랑 촌마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 했냐? 귀족들이 합니다.
1: 오.
0: 귀족 신분에서요.
1: 아, 그 머리 하면 귀족인 거예요?
0: 요 머리 하면은 귀족입니다.
1: 아, 그럼 또 깎고 싶겠네.
0: 그래서 깎지 않아요. 제가 초반부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뽑습니다.
1: 아, 고통스러워.
0: 한올 뽑아요. 왜 뽑았냐? 이유를 몰라요. 신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이거를 참아내는 거죠.
1: 그러니까 아,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
0: 요거를 참아내는 거예요.
1: 타투도 그렇고
0: 네.
1: 뭔가 고통을 이겨냈을 때 그 존중 뭐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것처럼 본인이 머리를 그 반월형으로 돌려서 뽑는 게 이거는 귀족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전국시대가 되면 사무라이들 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사무라이는 싸우는 신분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들은 자격지심이 있어요. 사무라이들은. 귀족들을 따라하고 싶어 하거든요. 원래 신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지배계층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지배계층이 했었던 문화들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무라이들부터는 뽑지 않습니다. 밀어.
1: 제발.
0: 밀어요 밀어. 티 나거든요. 뽑는 거랑요 여러분 미는 거랑
1: 다르지.
0: 달라요.
1: 다르지.
0: 다르거든요.
1: 뭐 그림 보이잖아요.
0: 면도한 게 티가 납니다.
1: 아.
0: 하지만 아마도 사무라이들은 따라하기 위한 용도도 있었을 테지만 하나의 이유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1: 뭐예요?
0: 그거는 마찬가지로 모자입니다. 아. 여기서의 모자는 투구죠.
1: 투구.
0: 전국시대가 되면 100년 동안 싸우는데
1: 아 그렇지
0: 100년 동안 투구를 쓰고 살아야 되는데 투구 여러분들 일본 투구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쓰고 왔어도 투구 한번 보세요. 진짜 무겁고 크거든요. 그거를 쓰고 계속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이나 이 생깁니다. 피부병 돋아요. 그러다 보니 통풍을 위해서 밀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일본의 귀족 세력들이 이제 뽑았었던 문화랑 이게 살짝 겹치면서 사무라이들의 전통 문화처럼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에도 시대가 되면은 사무라이들이 싸우는 사무라이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사무라이만의 상징으로 굳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촌마계랑 월대를 하는 거예요. 촌마계를. 그런데 여기서도 서로 그 신분과 계층과 직업마다 변주를 줘요. 뭐 진짜 사무라이 계층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길게 뺀다고.

0: 아니면은 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짧게 묶는다던가, 아니면 미는 부위를 좀 넓게 한다던가 좁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머리 스타일만 보면 이 사람의 직업 혹은 신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간에 넘어설 수 없는 자신의 신분과 어떤 직업을 딱 표현해주는 정도의 머리 스타일들이 각자 유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도시대 때는 이 촌마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신분이 하는 형식으로 머리 모양이 굳어졌다가,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뭔가 인간에게 머리 스타일, 머리를 기르고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촌마계 사실은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방금 이제 테디도 말씀하셨잖아요.
1: 그래.
0: 도대체 이 머리를 왜 했을까? 왜 그러냐?
1: 네. 예.
0: 메이지 유시 이후가 되면은 그 덴노가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선의 단발령과 좀 달라요. 고종이 명령을 내리거든요. 모두가 깎는 걸로. 나도 깎을 테니까 다 깎아. 이런 식으로. 근데 메이지 유시는 자유롭게 머리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알아서들 알아서들 머리를 기르겠지. 실제로 자유를 줍니다. 강제로 깎으라고 안 해요.
1: 촌마계 안 해도 돼. 헌마계 안 해도 돼 이거.
0: 두발 자유를 선언합니다. 모두가
1: 다 기르죠?
0: 모두가 다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지.
1: 기르지. 그래. 그게 맞아.
0: 뭐가 뭐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금세 요거는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청나라도 그래요. 신의 혁명 이후로 자유를 주거든요.
1: 예.
0: 모두가 변발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길러요. 이런 걸 보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촌마계 문화는 메이지 유신 이후로 빠르게 사라져갔다.
1: 나이스.
0: 겁니다.
1: 굿모닝 팬데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동아시아 머리 스타일의 역사. 자, 이쯤에서 키워드 듣기 전에 예,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 씨의 원곡인데 도겸 씨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단발머리?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견뎌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언제
4: 어디서나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5: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8: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8: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0: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8: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0: 목욕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팬페이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소황제,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원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부침요리면과 사호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태입니다. 깨는 김의 역사 있죠. 김지현 쌤과 동아시아 머리 스타일의 역사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남겨두고 있네요.
3: 네. 마지막 키워드, 누가 내 머리를 결정하는가입니다.
1: 내 머리 모양을 내가 결정하는 게 맞는데, 예. 과거에는 그게 이제 어려웠네요.
3: 고구려 때까지만 해도 허용됐던 두발 자유가 조선시대로 가면서 이게 두 발이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뭐 그러다가 또 근대 이후가 되면 또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들은 촌막에 해라, 어떤 나라들은 변발을 해라, 막 이렇게 됐다는 거죠.
1: 예.
3: 그러다 근대 이후가 돼서야 처음으로 내가 내 머리를 정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묻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1500년 동안 동아시아의 두 발을 둘러싸고 반복된 질문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머리가 옳은가? 어떤 머리가 옳은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누군가가 개인의 머리 스타일이죠. 개인의 머리 스타일을 결정하는가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청나라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청나라가 한족을 지배했더니 열을 준다.

0: 다 밀어라. 이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1: 머리를 자른다.
0: 이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1: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와.
0: 이런 자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자유롭게 누리시면서.
1: 아, 그렇지.
0: 즐기셔라.
1: 그럼 한번 스타일 보여주세요.
0: 제가요?
1: 촌막이 하고 오세요.
0: 촌막이를.
1: 예. 그 결정하시는 거니까.
0: 예예예. 예, 예.
1: 절대 안 하겠죠.
0: 네. 예.
1: 자, 오늘 동아시아의 머리 스타일 역사. 내 머리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행복한지.
0: 그럼요.
1: 우리 민경 PD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만두지 않는 우리 민경 PD. 자, 이렇게 변발과 상투 촌막이까지 동아시아 머리 스타일의 역사 만나봤습니다. 끝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타일 띄워드리면서 재원 쌤과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0: 네.
1: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해보 굿헤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굽이굽이 깊은 골짜기마다 삶의 이야기가 이어져 온 정선. 이곳엔 오래전부터 우리의 희로애락을 한 가락에 담아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정선 아리랑인데요. 일터에서 고된 몸을 달래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고 때론 서러운 마음을 풀어내며 부르던 정선 아리랑은 오랜 세월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이어져 온 소리입니다. 1971년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된 정선 아리랑은 지금도 전수교육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악기 없이도 한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깊은 산골의 삶과 정서를 전하는 아리랑 한 자락. 올가을엔 우리 지역이 품어온 오래된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0: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행성세 말토 정순대.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0월 정선의 상쾌한 가을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정선 남면 민둥산역 특설무대에서 가수 이상은, 이한철, 박혜경, 엘리펀디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정선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독일어에는요 기존의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희한한 단어들이 꽤 많대요. 계단을 뜻하는 트레페 그리고 재치라는 뜻의 비츠, 이 두 단어가 합해서 트레페 비츠, 계단 재치라는 단어가 있다는데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게 이웃하고 대화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는 길에 아 아까 그 드립 칠걸, 네, 이렇게 뒤늦게 떠오르는 유머를 뜻하는 단어래요. 뭐 뒷북 비슷한 거. 사실 라디오 끝나고 나면 저도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과연 오늘은 어떨지. 아침 가족들도 아 그때 그냥 그 얘기 보낼 걸 하지 마시고 이야기 나눠주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